0: 자, 오늘 첫 곡 옥상 달빛의 없는 게 메리트였습니다. 제가 어제 이응 니은 기억은 한글이고 미음 리을 티읕은 영어 단어라고 없는 게 메리트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예, 그래도 나중에는 많은 분들께서 아하 무릎을 치셨습니다. 자, 없는 게 메리트. 먼저 요거트 세트 받으실 분 5966님, 친구랑 오전 업무 접어두고 머리를 감싸면서 풀었다고. 머리는 아픈데 재밌었어요 라고. 자, 다음 주도 참여해 주시고요. 다들 너무 어렵다는데 저는 두 번 힌트 받고 바로 맞췄는데요. 네, 아주 여유로운 곡을 이미, 그러니까 곡하고 친하면 당연히 맞추고 곡. 근데 이 곡 사실 수고했어 오늘도 이상의 히트를 했던 옥달의 최고 히트곡 중에 하나잖아요. 5690님 포함해서 이제 10분 더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예, 5966, 5690님 외에 8분 더 요거트 세트의 주인공 올려드릴 거고요. 자, 티읕 선물 3종 세트의 주인공은요, 한참을 고민하고 보냅니다. 어릴 땐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느끼는 건 젊음이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청춘을 즐기세요. 뭐든 해도 좋을 나이니까 후회 없이 누리세요. 4777님. 아마 4777님도 젊을 땐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자, 그런 게 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티읕 선물 3종 세트, 녹용 홍삼 스틱, 고체 탈 취재 마스크팩 세트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영화 대사관 준비되어 있는 날이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광고 듣고 금요일 오늘 아침 1부 시작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조지의 보트라는 노래였어요. 3874님이 신청하셨는데 지난번에 왜 오아이윤에서 쿠폰으로 커피 쿠폰 보내주셔가지고 아유 내 돈 내 산으로 마시는 커피보다 100배 1000배 더 맛있네요. 잘 마실게요 하면서 신청하신 오늘 금요일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취업 재수생 2년 만에 드디어 우리들이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합격됐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사실 발표나기 전에 예상 점수가 높아서 좀 다행이다 싶어도 좀 초조하고 그랬는데 발표가 딱 나니까 아, 안심이 됩니다. 면접 남았는데요. 끝까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너무 수고하고 축하해 도연아 라고 4035님 네, 면접 확실히 통과하시고요. 진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은주님은

19년 된 전자레인지가 제 만두를 그래도 끝까지 익혀주고 장렬히 전사했어요. 삐삐삐 이렇게 된 건가요? 그거 다 끝나면은 삐삐 소리 나는데. 저 자취할 때 할머니가 사주신 거라 애정이 컸는데 고장났다고 할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할미가 이번엔 더 좋은 걸로 사주마 하시네요. 생활용품 담당은 할머님이세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폐기물 스티커 붙이면서 잘가 했습니다. 19년이면 뭐 최선을 다한 거죠. 걔도 입장적으로다가. 네. 요즘에 뭐 죽은 빵도 살려내는 막 그런 것도 있고 하던데. 자, 휴대폰 4년 만에 바꾸셨다는 4287님. 4년이면 평균적으로 쓸 만큼 쓰신 건가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끔 말씀드리지만 코비드 이전에 샀던 모델을 아직 쓰고 있는데 아무튼 새로 산 휴대전화는 책상에 놓을 때도 살며시 봄을 다루듯 해요. 예전 폰한테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때는 막 던지다시피 했었는데 예. 얘는 끝까지 잘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브루노 마스 오빠의 Something Serious를 신청합니다. 근데 저희 딸이 엄마, 브루노 마스보다 엄마가 훨씬 나이 많은데 자꾸 오빠라고 불러. 노래 잘하고 멋있으면 오빠니까요. 라고 3383님 네, 듣고 계시죠? 자, 신청하신 Something Serious입니다.

네, 다미 벌린의 사바나 아니죠? 스바나 워만. 예, 2064님이 대표로 신청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제임스 갱이라는 밴드, 예, 사람 이름 같지만 밴드라고, 이 밴드를 거쳐간 수많은 기타의 신들이 있다 얘기 드릴 때 타미 벌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계속 아무튼 신청곡으로 하루에 몇 분씩 신청을 해 오셨었어요. 타미 벌린의 사바나 워먼 들었고요. 2064님이 이게 한번 생각나니까 이어웜이라고 하죠. 출근길 내내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Can Get You Out of My Head 같은 노래도 나왔잖아요. 난난난 그것도 한번 잘못 들으면 하루 웬쟁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 금지곡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어웜이라는 또 표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귀벌레. 예전에 친구들 만나면 어디서 놀까, 어디서 한잔할까 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 혈압 몇 나오니? 어? 그 영양제 나도 있는데. 건강 상담 모임이나 다름없네요. 라고 1332님. 그죠. 근데 참 혈압 또 요즘에는 선무당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땡투뷰 이런 데 틀면 뭐 혈압 관해서도 나이 들면 혈압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50대 60대가 20대하고 똑같은 혈압을 유지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 얘기 들을 때는 그런가 싶다가 또 너무 높으면 높아서 좋을 게 어딨어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고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정보의 바다가 넓어졌다는 얘기겠죠. 1371님 탈모가 시작되면서 생긴 습관인데요. 머리를 감고 나면 거울보다 배수구 먼저 확인합니다. 두피에 남아있는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최대한 방을 늦게 빼라고 주문을 걸죠. 예, 잘 지켜내시길 응원 드리고요. 자, 이번엔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뀔 거예요. 아주 말로 표현 못할 분위기입니다.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목소리로 들어요. The Look of Love.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혹시 아이를 출산할 계획이 있거나 최근에 출산하신 부모님들 잘 들어봐 주세요. 출산 가구의 노후 연금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가 개선이 되는데요. 이 출산 크레딧은 아이를 낳고 키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기존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12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인정됐고 하반기부터 둘째를 출산할 경우 15개월을 인정받게 됩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과 같이 자녀 한 명당 18개월씩 추가가 된대요. 출산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요,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동안은 답례품이 뭐 주로 특산물 위주였었대요. 근데 최근에 워터파크, 요트, 서핑, 케이블카 이렇게 휴가철에 어울리는 색다른 혜택으로 마련될 예정이랍니다. 강원 홍천 워터파크와 경남 합천의 공포 테마파크 입장권부터 여수의 요트 투어, 양양 서핑 체험권 같은 이런 여름철 인기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통영과 목포에는 해상 케이블카, 동해 템플스테이, 안동 캠핑장 이용권도 선택할 수가 있답니다. 자, 기부도 하고 이렇게 지역별 여행 혜택도 즐길 수 있다니까 진짜 올 여름 휴가 계획 세울 때 활용해 보시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수 싸이 씨가 또 한 번 K-POP의 새로운 역사를 썼군요. 말춤으로 이 전 세계 열풍을 일으킨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K-POP 사상 최초로 유튜브 조회수 60억뷰를 돌파했대요. 야, 참. 2012년이었죠. 뮤비가 공개된 이후 지금 14년 동안 60억뷰가 관람을 한 겁니다. 뭐 10억뷰 넘긴 것들은 꽤 많아요.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Kill This Love, 또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뭐 BTS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곡들이 20억뷰를 가뿐히 넘어서면서 이것도 정말 놀라운 성과인데 전 세계 인구에 맞먹겠어요. 60억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운 것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일합니다. 자, 과연 앞으로 한 5년 뒤면은 이 추세면 진짜 100억 뷰를 넘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게 되네요.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말춤 그러면 대부분 강남 스타일의 앞에 손 두 손목 겹치는 춤을 생각하겠지만 싸이의 강남 스타일보다 먼저 말춤을 췄던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98년 가요 무대에서 데뷔곡 순정을 부르며 말 달리는 듯한 춤을 춘 3인조 혼성 그룹인데요. 예, 너무 너무 쉬워서 그죠? 네. 짐승 이름 같지만 그게 아니라 더 큰 뜻을 품은 이름이라고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그리고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입니다. 그리고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힌트곡 들려드리는 동안 정답 맞춰주세요. 이건 뭐 다 드리는 거지만 리안 라임즈의 Can't Fight the Moonlight, 이 노래가 이제 가야티 가야티 어글리 OST에 있잖아요. 예, 다 드렸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참여해주세요.

0: 네, 오늘 힌트곡 이 발음이 좀 달라요. 약간
1: 가요리.
0: 네. 근데 우리가 오늘 정답인 코요테는요. 태가 일단 클 테입니다. 높을 고에 빛날요. 그러니까 고요테인데 이제 높고 크게 빛난다. 근데 이제 그거를 동물 코요 가야디 하고 이제 뭔가 발음이 좀 겹치도록 네, 그런 거를 의도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말춤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유산균 세트와 스킨케어 세트의 주인공들은 저희 선곡표 게시판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장롱면허

탈출하려고 운전 연수를 받고 있는데요. 옆 차선에서 큰 버스가 지나갈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바짝 긴장하면 선생님 너무 태연하게 버스도 자기 차선으로만 가니까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하시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아유, 처음부터 잘 되면 그러다가 큰일 나요. 이렇게 긴장을 하는 게 조금씩 이제 아 버스는 이렇게 이렇게 가겠구나. 그렇죠. 저도 처음 운전 배울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저한테 운전 알려준 친구가 이제 우리 아버지는 앞에 신호등까지 읽고서 운전해. 엄청 대단해 보여가지고 야 나도 그 레벨이 되려면 근데 뭐 되더라고요. 네, 일단 자기 길 실수 없이 잘 지키고 예, 신호 준수하시고 일단 긴장을 좀 적게 하셔야 돼요. 7633님 연수 잘 마치시길 응원 드리고 운동하고 와서 감자 옹심이를 만들고 계신 8062님 우리 어머님께서 감자를 하나 다 갈아서 이렇게 저는 끓이기만 하면 돼요. 새로 담근 김치랑 먹을 생각에 침이 넘어가네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라고. 아, 또 옹심이만의 세계가 있죠. 예, 수제비는 비비기 힘든 또 그런 쫄깃함. 예,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Savage Garden의 노래 I Want You 이 곡도 엄청 히트곡이었죠. 호주 출신 팝 듀오의 곡 준비했습니다.

아, 이 노래 또 오랜만이네요. 아일랜드 출신 아이돌이었죠. 그 웨스트라이프를 만들었던 루이스 월시라는 매니저가 예, 정말 또 한 번 큰 반향을 일으켰던 보이그룹 보이존의 Picture of You 앞서 예, 호주 출신 팝 듀오 세비지 가든의 I Want You 이거 나왔을 때 앞에 랩이 서울 구경과 비슷하다고 서울에 가면 뭐도 있고 나나나나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인데 자 그러면 윗집 가족이 이사를 가셨다고 저희 집 문고리에 인사도 못 드리고 가네요 같은 단지니까 그래도 또 인사해요 라는 메모가 걸려있더라고요 평일에는 퇴근이 늦어갖고 주말에만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었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각자 애들 크는 거 다 지켜보면서 살아왔었는데 덕담 한마디 못하고 이사를 가서 아쉽습니다. 새 보금자리에서도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0: 7057님. 제가 처음 DJ석에 앉았을 때만 해도 은근히 그런 거 강요했거든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정도는 우리 알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 좀 해봅시다. 뭐 이런. 이제는 아 하도 막 사건 사고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이러니까 쉽게 그렇게 인사하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년을 정말 각자 애들 크는 거 보면은 얼마나 또 예, 그렇겠어요. 그래도 같은 단지라고 하시니까 예, 만나면 다음번엔 꼭 반갑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8: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자, 9961님은 택시를 운전하고 계신데 이 노래 들려주시면 그때 손님께 제가 신청한 노래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 아, 지금 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릴리 알렌의 Littlest Things, 네, 9961번 기사님께서 신청하셨는데요. 자,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 생각난 노래는요. 사실 뮤지컬 영화들 최근에도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뭔가 딱 이 노래가 떠오른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뮤지컬은 확실히 70년대, 80년대가 그 전성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물론 뭐 스노우맨? 네. 그 원곡 제목이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맞나요? 이제 겨울 왕국에 뭐 엘사의 노래도 있었지만 바로 아이런 카라라고 하는 배우가 정말 대단한 굵직굵직한 그런 뮤지컬 영화의 주제곡을 많이 불렀더랬습니다. 일단 플래시댄스라고 하는 그때 제니퍼 빌즈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의 플래시댄스 What a Feeling이라는 곡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거장이죠. 그 핑크 플로이드의 The Wall이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거의 영화처럼 만들었던 알란 파커 감독이 1980년에 연출을 했던 Fame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진짜 지금으로 말하는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그런 패기로 뭉친 젊은이들이 스타로 가는 그런 학교에서 일어난 일로 정말 좋은 명곡들로 가득 찼던 기억이 나는데 Fame이라는 그 자체 주제곡도 아이런 카라가 불러서 너무 히트를 했지만 오늘 들려드릴 Out Here On My Own이라는 곡도 발라드 넘버로 크게 사랑을 받았거든요. 자, 영화 음악 Out Here On My Own 아이런 카라의 음성입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효소에 대한 그레이.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그게 핵심을 뚫는 대사 한 줄을 통해 영화를 만나봅니다. 대사 한 줄을 곁들인 영화 이야기, 영화 대사관. 자, 오늘도 MBC FM 영화 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훈 감독, 아 김세훈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감독님 같아요.
1: 아, 아닙니다. 단편 영화를 한 편 찍어본 적은 있으나 아닙니다.
0: 단편 몇 분짜리였어요?
1: 그거 그 자기가 돈 내면 3개월 영화 네. 만들어보는 워크숍이 있었어요.
0: 오.
1: 네, 거기서 이제 각자 시놉시스를 내서 채택된 영화를 만들거든요.
0: 채택이 되셨단 얘기잖아요.
1: 그렇죠. 제가 낸 게 채택이 됐죠.
0: 오. 네. 어떠셨어요?
1: 저주받은 걸작 비혈남아라고요.
0: 비혈.
1: 코비자를 써서
0: 코피나는 남자.
1: 코피 흘리는 남자 얘기입니다. 평생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코피를 흘렸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 남자의 일대기를 단편영화로 한 남자의 일대기를 단편영화로 찍는 그런 패기를 부렸죠.
0: 역시

0: 쉽지 않은 예.
1: 네.
0: 아, 근데 일단 요즘 뭐 호프 이야기가 빼놓을 수가
1: 네네.
0: 없는데
1: 네.
0: 우리 지금 아침 가족분들도 많이 보셨지만
1: 네.
0: 아침 가족을 만드는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1: 네.
0: 부지런한 우리 소영 작가.

0: 그 고. 근데 이제
1: 저 두 번 봤어요.
0: 예. 시사도 아닌데.
1: 시사 때 보고 주말에 가서 또 보고.
0: 또 보시고.
1: 예.
0: 와.
1: 재밌더라고요.
0: 아니 근데 어떤 네티즌이 6.22라는 점수를 주면서.
1: 네. 아 이게 이제 그 평균치. 예. 지금 수많은 분들이 낸 평균치가 그렇게 나왔어요.
0: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요?
1: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1점을 주고 네. 어떤 사람은 10점을 주니까 그 중간쯤에서 점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0: 6점이면 좀 너무 박한데요? 앞에 화제성에 비해서.
1: 예, 네, 이게 제가 근데 어쨌든 요즘 저도 제 알고리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소셜 네트워크 이 소셜 미디어를 열면 호프 얘기가 계속 뜨거든요.
0: 네.
1: 좋게 본 사람이든 좋지 않게 본 사람이든 누구든 호프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그 왠지 기생충처럼 네. 전 세계를 사로잡고 싶어하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과 영원히 담긴 것 같아요.
1: 근데 제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그 택시를 타면 이렇게 어플로 택시 이제 불러서 택시를 타면 기사분들도 내비게이션 추천대로 이렇게 운전을 하신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내가 탄 택시가 어디로 갈지 어떤 경로로 갈지 대략 예측이 되는 그 택시를 탈 때 안락함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부산영화제 같은 데 가면 순전히 저의 경험이니까요. 몇 번 택시를 탔는데 이제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역에 기차 시간이 임박했을 때
0: 네.
1: 네. 그럼 기사님께서 그래서 어디로 가시나요? 그러면 살아서 부산역까지 이야기를 하면 내비게이션이고 뭐고 여기로 차가 갈 수 있나 싶은 골목길을 거쳐 차가 막 날아가듯이 해서 부산역에 기가 막히게 도착해 있었거든요.
0: 오, 저런.
1: 근데 그런 택시를 탔을 때의 경험을 예. 불쾌하다거나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오, 도파민 솟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0: 예.
1: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택시를 타면 어쨌든 집에 가서 할 얘기가 생깁니다. 내가 집에 가서 나 오늘 택시를 탔는데 내비게이션대로 가더라. 이런 얘기는 할 이유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나 오늘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가 좋았든 싫었든
0: 날아갔다.
1: 이 골목으로 가서 과속방지턱에서 날아가기 시작하는 뭐 이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약간 호프는 그런 느낌인 거죠.
0: 제 시간에 도착하려고 가는 거지. 그게 일부러 빨리 간 것도 아니고.
1: 네.
0: 호프가 그런 어떤.
1: 그러니까 그 호프를 보는 영화적인 경험이 좋았던 사람도 싫었던 사람도 어떻게든 할 말이 생기는 작품이고 저는 사실 뭐 곡성도 별로고 호프도 별로였다는 그 분은 그냥 나홍진 감독 영화를 안 받는 거고요.
0: 그렇죠.
1: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곡성을 만든 감독이 맞냐? 곡성은 재밌었는데 호프는 왜 이러냐?
0: 같은 걸 기대하니까.
1: 거기에 대해서 저는 두 편 다 재밌게 본 입장에서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곡성은 복잡하지 않은 이야기를 복잡한 이야기처럼 만드는 재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0: 아, 정답이다.
1: 호프는 복잡한 이야기를 복잡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만드는 재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곡성에서는 이야기의 힘을 믿고 이야기의 힘으로 하면 끝까지 가보자라는 영화의 느낌이었고
0: 네.
1: 이번 영화는 이미지의 힘을 믿고 이미지만으로 하면 끝까지 가보자라고 밀어붙인 느낌. 그래서 저는 그게 다 둘 다 좋아서. 네. 근데 뭐 이런 식의 그 흔히 말하는 싸움은 사실은 늘 있죠. 영화만이 아니고 우리 사실 평양냉면 얘기만 해도.
0: 그렇죠.
1: 네. 나는 여기서 먹은 게 맛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 나는 여기서 먹은 게 맛있는다라고 얘기해서 끝나지 않고 넌 맛을 몰라.
0: 바로 그러죠.
1: 라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싸움은 우리가 늘 살면서 겪어오기 때문에
0: 네.
1: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네.
0: 어쨌든 극호.
1: 저는 그렇죠.
0: 영화를 보시는 일에 지쳐 있는 분도
1: 네.
0: 내돈내산으로 한 번 더 관람을 하신
1: 네.
0: 호프 극호였습니다.
1: 저는 사실 한 번 더 볼 생각이 볼 게 좀 더 생겼어요.
0: 그러니까 일단 눈이 즐겁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하도 저한테 호프 어떠냐고 물어봐서 제가 편안하게 보시라고 하는 말이 원래 놀이공원 롤러코스터엔 서사가 없습니다. 구간이 있죠. 구간.
0: 구간이 네. 있다.
1: 서서히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오르막 구간이 영화의 전반부 45분. 그때부터 내달리기 시작하는 내리막 내리막 구간이 영화의 중반. 마지막에 이제 회전 구간이 마지막 클라이.

0: MX 이런 느낌으로 보면 재밌더라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 사실 안 까탈스러우실 것 같지만 굉장한 로맨티스트이시고 소녀세윤이라는 별칭이 있으실 만큼 네. 여리여리한 감성을 갖고 계신데도 호프에 대한 극호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0: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와 평론가들이 안 좋아하는 영화가 겹치는 경우도 사실 많았어서 그 마음도 다 이해합니다. 제가 트와일라이트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평론가들이 트와일라이트 다 별로라고 그래서 그럴 때 그냥 혼자 속으로 그렇구나 뭐 어쩌겠어 나는 좋은 걸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그 시간을 넘기지 예. 네가 평론가냐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1: 트와일라이트
0: 네.
1: 저도 네. 재미없게 보진 않았던 영화여서
0: 전 그냥 그런 사람 보면 혼자 그냥 안타까워해요. 이 트와일라이트의 맛을 모르다니.
1: 그렇지.
0: 예, 그냥 저는 그렇게 넘기는 편입니다.
1: 너무 사탕이 과하게 발려져 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0: 저는 거기서 로버트 패틴슨이 크리스틴 스튜어트를 들쳐업고 나무에 올라갈 때 저는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는 제 심장은 이미 그때 이미
1: 그러면 네. 가스 인간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재밌던데요.
1: 아 보셨군요. 네. 거봐. 왜냐면 스파이더맨이 살아서 날아다니는 세상인데 네. 가스 인간이라고 왜 없겠어요.
0: 그러니까
1: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영화가 편하게 들어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어떤 네. 영화인지 지금 실마리를 전혀 안 주셨단 말이죠.
0: 오늘 영화도 SF입니다.
1: 오,
0: 예, 네. SF고 네. 장르적으로는 SF고요. 주인공은 톰 히들스턴.
1: 오.
0: 포스터에 톰 히들스턴 얼굴이 딱 있습니다. 토르의 로키.
1: 로키.
0: 예, 원래 토르 역할로 오디션을 보았지만 로키가 되고 말았다.
1: 아니 로키도 나름 뭐 센캐니까.
0: 네. 네. 바로 그 톰 히들스턴의 얼굴이 딱 있는 포스터를 만나게 될 거고요. 네. 누군가의 일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리고 힌트송은 마마무의 척입니다.
1: 척.
0: 네, 힌트송은 마마무의 척이고 누군가의 일생을 네, 그린 영화입니다.
1: 근데 이게, 그래도 영화가 네. 그렇게까지 막 엄청 메이저하게 히트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서
0: 이게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봉을 했는데 워낙 작은 규모로 개봉을 했었고요. 근데 네. 외국에서는 평가도 되게 좋았어요. 이게 외국 평론가들 평점이 80%거든요. 그래서 네. 80%의 호평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OTT로 딱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1: 한때 아니 뭐 지금도 톰 히들스턴 국내에서도 아주 뭐 멋진 남자로
0: 그럼요.
1: 꽤나 사랑받고 있는데
0: 제임스 본드 후보로 늘 좀 거론이 됩니다.
1: 근데 항상 확정이 안 되는 남자. 자 그러면 마마무의 척
0: 네.
1: 힌트송으로 들리면서 자 지금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에 그대로 아니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8000번으로 정답 맞춰주시면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팝콘 소소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자, 마마무의 척이었고요. 오늘 영화의 제목은 솔직히 저는 네. 들어도 잘 네. 모르겠어요. 척의 일생.
1: 네. The Life of 척입니다.
0: 근데 SF라고요?
1: SF죠. 네.
0: 이게 아, 지금
1: OTT 근질근질하네. SF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0: OTT로 나와 있는데 네. 무료로 보시려면은 그 미키 마우스 고향으로 네. 가셔야 되고요.
1: 디즈니 더하기.
0: 예. 네.
1: 디지땡 플러스와 디즈니 더하기 중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0: 단 네.
1: 디지땡 플러스 뭐 어쨌든 한 글자는 지워야 되니까.
0: 네, 디지땡 플러스. 네. 아무튼
1: 거기 딱 올라왔어요 최근에.
0: 그렇구나.
1: 반갑더라고요.
0: 거기도 끊을까? 아니 그러니까 해지할까 싶으면 하나씩 떡밥을 그렇게 네. 던져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영화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할 이유가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1: 근데 애초에 좀 영화를 좀 작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 관객들이 그렇게 뭐 많이 와서 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조용히 좀 그냥 개봉하고 사라졌었는데 영화 본 사람들은 저 FM 영화 음악 청취자분들도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뒤늦게 보고 왜 이 좋은 영화를 내가 지금까지 몰랐지라는 사연을 많이 주시거든요.
0: 네.
1: 좋은 영화입니다. 그쵸. 재밌습니다.
0: 뭐 작가님이 이 정도 얘기하실 네. 거면 그러면 일단 팝콘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신청곡 게시판에 바로 올려드리고요. 일단 스토리부터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끊기고 도로 곳곳은 구멍이 뚫려버린 마비된 세상. 마치 지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 같은 나날의 연속. 교사 마틴은 이혼했지만 사랑이 남아있는 펠리샤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시간에도 거리에서 TV에서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누군가를 위한 광고. 39년 동안 근사했던 시간 고마웠어요 척. 하지만 주변에 그 누구도 알아보거나 본 적이 없다는 이 척이라는 남자. 마티에게 커다란 궁금증을 남깁니다. 척이 누굴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일까? 척의 일생, 세윤 작가님의 세심한 설명을 더해드립니다.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1: 자, 일단 톰 히들스톤이 척입니다. 이거는 스포가 아닙니다. 예, 영화 시작하자마자 나오기 때문에.
0: 자기가 척인데 지나가는데 척 광고가 나오는데.
1: 근데 중요한 건 톰 히들스턴이 주인공인데 영화 111분 가운데 그의 출연 분량은 19분입니다.
0: 뭔 네. 주라기 공원의 공룡이야?
1: 그죠. 거의 주라기 공원의 공룡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는 SF이면서 미스터리의 이야기로 전개가 돼요. 여기서 마티라고 하는 사람을 연기하는 건 취에텔 에지오퍼라는 배우.

0: 하고 노예 12년에 바로 그 배우거든요.
1: 아, 그 눈 네. 크신 분.
0: 그래서 처음 영화 시작하면 학교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아이들이 수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지구는 망해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인터넷도 안 됩니다, 이제. 이제 지구가 그냥 망했어요.
1: 그러니까 외계인 침공도
0: 뭐
1: 아니고
0: 화재, 뭐 산불, 뭐 지진, 뭐 온갖 종류의 재난이 다 서서히 덮쳐오기 시작했고 멸종하는 동물과 식물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지구 멸망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상황에 아이들은 수업은 왜 들어야 되며.
1: 아, 그렇지.
0: 그래서 누가 아이들이 좀 불량한 태도를 보이지 학부모를 불렀더니 학부모들도 우리 애가 수업을 왜 들어야 되냐고 선생님께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 이 마티가 운전을 하는데 광고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찰스 크런치 씨께 감사를 표합니다. 근사했던 39년의 인생 고마웠어요 척 이게 떠요. 근데 이게 라디오를 틀면 라디오에서도 광고가 나와요. 찰스 크런치 씨께 감사드립니다. 근사했던 39년의 인생 고마웠어요 척. 신문을 펼치면 신문에도 광고가 있고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거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모두가 궁금해하고 영화를 보는 관객도 궁금해해요. 그래서 서서히 서서히 척이란 사람이 누구인가를 궁금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척이 톰 히들스턴이라는 거는 곧 밝혀져요. 근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대체 척은 어떤 인간이기에 온 세상이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가? 저 수많은 광고를 할 돈이 있는 건가 이 사람은? 이 수많은 궁금증을 품고 영화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1: 그러니까 근데 영화가 네. 사람들은 척이 누군지 모른다면.
0: 근데 재밌는 게 영화가 처음 시작하면 보통 이 영화 3막 구성인데 보통 네. 우리가 순서대로 1막, 2막, 3막이라고 그 영화의 순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1: 네.
0: 이 영화는 처음 시작하면 3막이 떠요. 3막 고마웠어요 척. 그래서 한 그 에피소드가 끝나면 2막 버스커들이여 영원하라.
1: 버스커.
0: 그게, 예, 그게 끝나면 마지막으로 1막 나는 수많은 것을 품고 있다. 네.
1: 역순으로 가네요.
0: 네, 이러한 형식으로 전개되는 미스터리 구조의 따뜻한 휴먼 드라마입니다.
1: 거기다 따뜻하기까지.
0: 휴먼 드라마가 핵심입니다. 네.
1: 자, 그리고 원작이 스티븐 킹이라는 게 또 네. 하나의 중요한 떡밥이 될 텐데요. 다음 이야기는 광고 후에 이어드립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조금 전에 스티븐 킹이라는 네. 대작가를 떡밥으로 던졌고요.

0: 그리고 이 평론 한줄 평들 중에
1: 네.
0: 아주 그센 평으로 아주 유명하신 박평식 평론가가
1: 네.
0: 덧없이 고단해도 영원한 현재를 즐기면 알수 없는 문장을 또 던지셨습니다.
1: 네. 이게 일단 스티븐 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0: 네.
1: 이거 혹시 공포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0: 예.
1: 더구나 이 척의 일생이라는 스티븐 킹의 작품이 실려 있는 단편집의 제목이 피가 흐르는 곳에. 피가 흐르는 곳에라는 단편집에 실린 스티븐 킹의 단편, 척의 일생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라는 걸 생각하면 혹시 공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0: 네.
1: 그래서 감독이 누군가 하고 감독을 검색을 해보면 마이클 플래너건이란 감독인데, 이름은 낯선데 뭘 만들었나? 보면 위자, 저주의 시작, 닥터 슬립, 그리고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엑소시스트 마터스. 이걸 보면
0: 무시무시하네.
1: 맞네, 맞네, 이거 공포네라는
0: 공포네.
1: 확신이 생겨요.
0: 네.
1: 이 닥터 슬립이라는 작품은 스티븐 킹의 샤이닝의 후속편이거든요. 네, 그 닥터 슬립을 만들어서 호평을 받으신 분이고,
0: 네.
1: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엑소시스트 마터스라는 건 엑소시스트 시리즈의 리부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플래너건이라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공포 영화 외길 인생을 걷고 계신 감독님이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와 마이클 플래너건의 필모를 조합해 보건데 이건 분명 공포일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스티븐 킹의 작품 가운데, 물론 캐리, 그러니까 작품 가운데 영화로 만들어진 것만 생각해 봐도 캐리, 샤이닝, 미저리, 뭐1408 미스트,
0: 미스트.
1: 최근에 그것까지,
0: 아, 그것도
1: 예,
0: 그거구나.
1: 스티븐 킹의 작품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스탠바이미의 원작자도 스티븐 킹이고,
0: 아, 어머나.
1: 쇼생크 탈출의 원작자가 스티븐 킹이며,
0: 그러니까.
1: 그린마일의 원작자도 스티븐 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0: 이분은, 아, 원이 없겠다.
1: 네.
0: 그죠? 보스턴에 살고 계신데.
1: 그리고 이분이 그 집이 유명해졌죠. 그 집에 한국식으로 장판 깔고 사시잖아요.
0: 오,
1: 네.
0: 몰랐어요, 그건.
1: 그집 내부만 보면 우리나라 집 같아요.
0: 진짜?
1: 예. 네. 장판 깔고
0: 아니,
1: 생활하시는
0: 보스턴이
1: 분이라서.
0: 춥긴 또 더럽게 춥긴 해요.
1: 네. 그래서 그 비닐장판 깔고 이렇게 그 사시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게 뭐지라고 사람들이 좀그 생각했던 바로 스티븐 킹이 스탠바이 미와 쇼생크 탈출과 그린마일을 쓴 작가라를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0: 그거 그냥 매치가 안 돼요, 근데.
1: 캐리나 샤이닝을 쓴 작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쇼생크 탈출, 네, 스탠바이 미 같은 그런 이야기를 쓴 작가라는 게 바로 이 척의 일생을 보기 전에 이제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거고요. 이 이야기 휴먼 드라마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척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정말 또한번 감탄하는 게, 아, 우리가 보통 이야기꾼이라는 표현을 쓰죠.
0: 네.
1: 영어로는 스토리텔러라는 멋있는 말을 쓴 다음에 우리가 항상 우리말로 할 때는 이야기꾼이라고 쓰거든요. 아, 이게 정말 스토리텔러구나.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티븐 킹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걸 물론 또 영화로 각색을 잘했고요. 한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그 시작을 지구 종말, 이를 넘어선 우주 종말의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이걸 SF 장르로, 한 사람이 일생을 그리는데 SF 장르로 풀어낸다는 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좀 감탄을 했고요. 사실 지금 그 다음 얘기를 자꾸 해야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스포 안 하려고 지금 가진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척이 누구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처음 등장한 에피소드 3막의 후반부에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3막이 끝날 때쯤 돼서 척이 누구이고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3막의 끝에 알게 되고, 2막부터는 이제 바로 그 척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목 그대로 척의 일생을 그려내는 휴먼 드라마. 그걸 SF와 미스터리의 느낌으로
0: 지금
1: 꺼내는 작품.
0: 스포 때문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셔서
1: 네.
0: 또한 명의 유명한 영화 평론가분의 이야기를 가져와 보면
1: 네.
0: 궁금해하실 이동진 평론가가 네. 끝이 다가온다 해도 마지막 춤을 출 순 있잖아.
1: 네.
0: 이 아름다웠던 세상에서.
1: 눈물 날려고.
0: 이분의 논조로 네. 봤을 때 상당히 이거는 후하게 네. 평을 하신 거거든요.
1: 저는 지금 이 평의 느낌을 알기 때문에 네.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눈물 날려고 그래요.
0: 네. 자, 여기서 이제 덥석 물어버리시는 아침 가족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 지금 이야기한 마지막 춤을 출 순 있잖아는 2막의 시작에서 우리는 톰 히들스턴의 멋진 춤을 볼 수 있습니다.
0: 진짜 춤이요?
1: 네. 톰 히들스턴이 원없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톰 히들스턴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하지만 그 춤을 나중에 생각해보면 뭉클해지는
0: 이야.
1: 그런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0: 잘 낳고 계세요. 지금.
1: 이게 저는 한 사람의 일생을 이런 이야기로 풀어내는 스티븐 킹이 신기할 뿐더러 이야기의 흐름도 너무 좋았던 게 영화가 처음에 시작되고 쭉 좀 따라가면서는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구는 멸망하고 있고
0: 맞네.
1: 세상은 망해가는데 망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영화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미약한 존재이구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영화가 끝날 때쯤 되면 삶이란 얼마나 경이로운가.
0: 하긴 그렇게 사람을 네. 미스트 같은 영화처럼 진짜 네. 힘 빠지게 만들어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네. 희망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1: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좀 수사적으로 쓰죠. 한 사람의 삶을 하나의 우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0: 네, 네.
1: 한 사람이 사라지는 건 하나의 우주가 사라지는 거다.
0: 아, 하나의 별이라고 하던데요.
1: 그래요?
0: 네.
1: 저는 주로 우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이 하나의 우주라고 하는 그 막연한 수사법을 스티븐 킹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 영화를 보면서 감탄을 하게 돼요.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인간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무한한 우주적인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가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참 잘 써요. 그래서 정말 정말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척의 일생을 보시면 되고요.
0: 네. 네.
1: 이미지에 취해서 흔들리고 싶으신 분은 호프를 보시면 돼요.
0: 아니 네. 근데 그 진짜 이런 호평에 비해서 영화가 너무 홍보가 네. 좀 아쉽게 됐나 봐요.
1: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본 제가 승자라고 생각하고요.
0: 아, 네. 그러셨구나.
1: 여러분이 OTT에 올라와 있는 이 영화를 계속 안 보신다면 영원한 패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0: 단품도 네.
1: 이제라도 보시면
0: 단품이 네. 한 3,000원대
1: 다른 OTT에서 쿠땡플레이에서 대여로 2,700원
0: 네. 그 정도면 뭐
1: 구매로 7,000원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0: 커피 한 잔보다 싸니까.
1: 그럼요.
0: 근데 그 아까 이 노래 제목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과 노래거든요.
1: 네.
0: 톰 히들스턴이 여기에 맞춰 춤을 추나요?
1: 아니에요. 네.
0: 띵
1: 멜로디가 없는
0: 네.
1: 타악기 연주에 맞춰서
0: 아.
1: 드럼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아주 멋진 장면이 이막에 있고요.
0: 그럼 이 노래는 언제 나와요?
1: 영화 스포가 되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영화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이 자주 들려오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준비한 곡 댄스 홀 데이즈
0: 네.
1: 완청의 노래입니다.
0: 왕청이죠.
1: 왕청.
0: 네.
1: 왕청이라고 해야 돼요. 왕청이 아니고
0: 그쪽이 왕 발음을 못하잖아요.
1: 아, 네.
0: 왕청입니다. 댄스 홀 데이즈

0: 네. 작가님은 왕청이라고 하셨지만 네. 이분들이 맹청. 자기들이 Everybody Have Fun Tonight 노래에서 Everybody Have 왕청 Tonight 네, 그렇게 아. 발음을 합니다. 네. Dance Hall Days였고요. 자 오늘 척의 일생 굉장히 네. 지금 궁금증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야기만 남기셨어요.
1: 뭐 극장에서 볼 때도 저는 뭐 당연히 모든 영화는 극장에서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네. 척의 일생 같은 영화는 정말 이야기의 힘으로 쭉 밀고 끌고 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집에서 사실은 보셔도 어쩌면 집에서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척의 일생이라는 이야기에 제가 오늘 최대한 많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애쓴 것처럼 너무 많은 걸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이게 어떻게 이 얘기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척이 누군데 저러는 거지? 척의 39년 인생이 뭐가 어쨌는데 저랬다는 거지? 그냥 계속 궁금해하시면서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스티븐 킹에게 기분 좋게 노란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속았다, 에잇 하는 느낌이 아니라 오 하는 느낌으로 스티븐 킹에게 아주 기분 좋게 노란하는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까 20세기, 21세기 영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계시네요. 이분은 스티븐 킹.
1: 저는 글을 잘 쓰는 거는 둘째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잘 쓰지?
0: 그러니까.
1: 정말 많이 잘 쓰고 지금도 계속 쓰고.
0: 오랫동안 잘 쓰면서.
1: 네. 네. 너무 신기해요.
0: 정말. 네. 자, 온돌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명대사는 어디서 듣나요?
1: 이게 이 영화는 한마디로 칼 세이건에서 월트 히트먼으로 나아가는 영화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트 히트먼과 관련된 장면은 영화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0: 영화 초반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1: 마티요?
0: 네, 근데 그쵸. 주인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산막의 주인공, 제일 처음 나오는 마티가 이제 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 펠리시아와 이제 통화를 하는데, 펠리시아가 지구가 망해가니까 지금 굉장히 마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펠리시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요즘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칼 세이건의 우주 달력 이야기를 해줘요. 칼 세이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이라고 할때그 150억 년을 12달의 달력으로 압축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대목을 펠리시아에게 말해주거든요. 그 장면을 제가 좀 짧게 편집해 봤습니다.
1: 네.
2: The Big Bang happens in the first second, January 1st, and today, well, right now, we're in the final millisecond of the last minute of the last day.
3: December 31st. But if you go back to the start, if the Big Bang happens at midnight, January 1st, then each month of this
2: calendar is 1.25 billion years long. And the very first human beings on Earth made their debut around 10:30 p.m. Every single thing in any one of our history books happens in the last 10 seconds. The last 10 seconds of the last minute of the last day on the calendar, December 31st.
1: 오랜만에 영어 회화 A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0: 네, 이게
1: 깨끗하게 말씀을
0: 그죠. 이상하게 잘 들려요, 이분 얘기가. 그러니까 우주 역사 150억 년을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력으로 압축을 한다면, 흔히 말하는 빅뱅, 우주의 시작이 이제
1: 1월 1일.
0: 1월 1일이 되는데, 그렇다면 태양과 지구는 9월 중순까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인류가 처음 등장한 게 12월 31일. 네, 12월 31일에 인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바로 12월 31일, 그러니까 12월 31일 밤 10시
1: 10시
0: 반에
1: 반에
0: 인간이
1: 등장해요.
0: 등장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간은 우주 역사가 1월부터 12월까지면 그 제일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밤 10시 반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밤 11시 46분쯤에 이제 드디어 인류가 불을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러니까 인간이 문자를 사용하고 이제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그렇게 기록된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그 수많은 역사적 인물, 그러니까 역사책에 나오는 그 모든 일이 마지막 10초에 일어난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365일 가운데 인류가 기억하는 그 수많은 역사는 마지막 10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건그 어쩌면 마지막 1초 중에서도 어쩌면 수만 분의 1초에 우린 지금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1: 네.
0: 이게 위로가 될까요?
1: 납득은 되는데
0: 네.
1: 위로는 안될것 같아요.
0: 그래서 영화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인간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게 좋아라고 얘기하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1: 네.
0: 근데 이게 나중에 월트 히트먼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내는 작품이 척의 일생입니다. 이렇게 정말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은 그럼 왜 살아야 하는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인생이 그럼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품게 되는 관객들에게 마지막에 월트 히트먼의 시를 이용해서 전혀 다른 대답을 들려주는 스티븐 킹에게 또한번 감탄했습니다.
1: 이분 가사는 안 쓸래나? 야, 진짜 머릿속에 이런 게다 정리되어 있으면
0: 네.
1: 신선 같을 것 같아요. 예.
0: 너무 부러워요.
1: 그러니까
0: 네.
1: 진짜.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0: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자, 오늘 작가님 아니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네. 놓쳤을 것 같아요. 네. 척의 일생, 탐 히들스턴이라는 아주 인기 많은 배우가 주연을 네. 맡았고요. 네. 자, 뭐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3: 이게 너무 엄청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아주 소소한 이야기인데.
2: 아, 너무 엄청날 것 같아요.
3: 엄청난 것처럼 시작하는 영화지만 굉장히 소소한 이야기이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2: 아, 그래서 12월에 개봉을 했네요.
3: 네, 근데 그렇게 그냥 소소하고 따뜻한 이야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영화 자체를 너무 소소하게만 보니까 스티븐 킹이 이러한 수법을 쓴 것 같아요. 아.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처럼 시작해서 굉장히 소소하게 끝나는 영화예요.
2: 계획이 다 있는 아저씨 네. 스티븐 킹의 이야기. 자, 여기에 녹아든 탐 히들스턴도 역시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진짜 히트곡이 많이 나오나 봐요. 네. 이건 또 어느 부분에 나오나요?
3: 이게 이제 파티 장면에 네. 춤출 때 나옵니다.
2: 리얼리티 바이트라는 영화에서도 네. 굉장히 잘 사용된.
3: 국내 비디오로 출시될 때는 위노나 라이더의 청춘 스케치. 그래서 맞아. 그걸 빌리러 스케치. 갔는데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를 잘못 내주시는 비디오 가게 주인분들이 계셨던.
2: 둘 다 이것도 스케치니까.
3: 네. 리얼리티 바이츠에 어디에 스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내 제목은 청춘 스케치였습니다.
2: 자, 던 4개. 네. 마이 샤로나 오늘 네. 끝곡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가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럼 넌 요즘에 매일 하는 일이 뭐니? 대개는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건 생각만 한다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직접 부딪혀보고 산전수전 다 겪는 경험 속에서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뭐든 부딪혀보세요. 경험이 답을 줍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숫자를 세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54321 그라운딩.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심리 기법인데요. 보이는 것 다섯 가지, 만질 수 있는 것 네 가지, 들리는 것, 냄새, 맛을 천천히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건 책상이 있고요. 마이크, 그리고 꽃다발, 창밖에 사람들, 신호등이 보입니다. 손끝에는 볼펜과 원고, 그리고 컵과 마우스가 닿고요. 제 귀에는 제 목소리가 들리네요. 커피향이 나고 방금 한 모금 마신 커피의 맛도 느껴집니다. 별것 아닌데 이렇게 하나씩 찾다 보니 좀 정리가 된 것도 같고요.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바쁘셨다면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페퍼톤즈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공원여행.

0: 페퍼톤즈의 공원 여행,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은 자꾸 어제와 또 내일로 향하지만 감각만큼은 늘 지금에 머문다는 데서 출발한 54321 그라운딩 기법. 한국어로는 정박 기법이라고 한대요. 노래 들으시는 동안 한 번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닻을 내리듯이 이 요동치는 마음을 지금 여기에 단단히 머물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이곳에 머물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요. 아일 수도 있겠네요. 시원한 커피 한 잔.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오늘도 한 시간 여러분 곁에 머물겠습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는 책과 음악 그리고 지역의 문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책이 건네는 위로와 생각을 함께 나누는 책에서 만난 쉼표가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음악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음표 사이, 그리고 전시와 공연, 영화와 축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소식을 전하는 문화 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이라든지 나누고 싶은 책, 알리고 싶은 전시, 공연, 그리고 일상의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089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벌써 신청곡과 문자 보내지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1, 2부는 키움증권, 주식회사 두드림 SNC,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현대해상 화재보험, 3일제약, 롯데렌탈, 유성물산교역, 베스트슬립, 음주후엔 티맵대리, 오뚜기 카레, 알레스아우토, 에어비앤비, 노무법인 폐, 음주후엔 티맵대리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티긋티긋 무조맨
2: 티어실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 골뱅이.
6: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

0: 끝났어요.
1: 책 속 문장에서 쉼을 찾는 시간. 책 속에서 만난 쉼표. 오늘은 김원비 작가의 아무튼 술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술은 제2의 따옴표다. 평소에 따옴표 안에 차마 넣지 못한 말들을 넣을 수 있는 따옴표. 누군가에게는 술로만 열리는 마음과 말들이 있다.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뾰족한 연필심은 뚝 부러져 나가거나 깨어지지만 뭉툭한 연필심은 끄떡 없듯이 같이 뭉툭해졌을 때에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말들이 있다. 쉽게 꺼낼 수 없는 말들,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영원히 속에서 맴돌며 나도 상대도 까맣게 태워버릴지 모를 말들. 꺼내놓고 보면 별것 아닌데 혼자 가슴에 품어서 괜한 몸집을 불리는 말들.

네. 책에서 만난 쉼표 그리고 이어서 취중진담 김동률의 노래 들었습니다. 다른 신청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부분이 조금 나갔어요. 취중진담 낮술 느낌이 좀 드네요. 사실 이 김원비 작가의 아무튼 술을 소개해드리면서 술은 제 이유의 따옴표다라는 표현에 너무 들어맞아서 선곡을 할까 말까 사실은 조금 고민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원비 작가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 술을 고르는 이 아무튼 시리즈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술을 선택을 했어요. 고3 때 백일주 마신 기억부터 소주, 와인, 막걸리, 위스키, 혼술과 집술까지 술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놨는데 결국은 사람 관계 그리고 살아가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한번 챙겨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만난 쉼표에서는 이렇게 올해 마음에 남는 문장과 함께 여러분께 읽을 책도 꾸준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날씨가 너무 더운 날입니다. 길가의 뙤약볕에서 땀 흘리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모습을 보고 걱정도 되고 그늘에서 쉬고 있는 내가 괜시리 미안한 마음도 드네요. 올여름도 무덥다는데 사고 없이 다들 건강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신청해 주셨는데요.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도 누군가의 이렇게 일하는 모습에 같이 동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 따뜻한 분이시네요. 신청곡 준비하겠습니다. 이문세의 노래입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문세의 간호수 그늘 아래 서면 6076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5025님, 안녕하세요. 페북이 친구님, 정연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간간이 소식 전하는 거 보곤 했는데 그분을 라디오 방송에서 만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네요. 반가운 친구님, 계속 쭉 멋진 방송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너무 납니다. 포코의 상심의 바다 신청해 주셨고요. 6028님, 루비야 생일 축하해. 우리 외동묘 고양이 루비 케이크 주문 예약 완료했어요. 외암묘에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계신가 봐요. 0628님, 루비 생일 축하해. 또 생일 축하 사연이 있어요. 3334님, 오늘 저희에게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제 생일이기도 하고 저희가 만난 지 딱 200일 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연차 내고 구례로 캠핑 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길 떠나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요조의 좋아해 신청해 주셨어요. 생일과 200일이 같은 날이라고요. 오, 정말 특별한 선물 받으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실 것 같아요. 함께 같은 길 달리고 또 풍경 바라보면서 같은 노래를 들으면 그 시간들이 모여서 사랑이 더 커지겠죠? 지금쯤 구례 푸른 숲길 달리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제 막 출발하시나요? 생일도 두 분의 200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청곡 준비했어요. 요조의 좋아해 전해드립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좋은 노래에는 좋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음표 사이. 오늘 음표 사이는 장기하와 얼굴들 싸구려 커피인데요. 2008년도에 발표된 싸구려 커피는 장기하와 얼굴들의 데뷔 앨범에 실린 노래입니다. 당시에는 밴드 멤버들과 레이블 직원들이 CD를 직접 굽고 포장까지 했던 말 그대로 간의 수공업 음반이었다고 해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장기하를 고시원 원룸촌에서 살던 청년쯤으로 상상한 분들이 많았죠. 그만큼 노래가 너무 현실적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사실은 서울대 출신의 엄친아였다는 사실이 약간 배신감까지도 들기도 했는데요. 노래 속 싸구려 커피 믹스와 장판, 이 제습제 같은 풍경이 사실은 군생활 상관이 건네준 믹스 커피를 마시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경험을 이야기했었다고 하네요. 근데 청년들이 내 자취방 이야기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여름날 장판에 발이 떡 하고 붙었다 떨어지는 그 끈적한 감각, 커피 한 잔, 눅눅한 공기, 조금은 무력한 오후. 그 감각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장기하와 얼굴들, 싸구려 커피.

여전히 썩어가지고 이건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 간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꽁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들으셨습니다. 끈적한 장판에 붙은 느낌이 좀 느껴지셨나요? 저는 장기하의 노래 들을 때마다 한글의 말맛을 참잘 살린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장기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뮤지션 장기하의 정체성은 목소리다라고. 참 장기하다운 말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다운 것 외에는 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남의 일상을 좀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자꾸 들여다보면은 누군가는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승진을 하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 오프닝에 시작한 그라운딩 기법처럼, 행복은 남의 삶을 좀 바라보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으로 돌아오는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좀 해봤습니다. 정희정의 문화 라디오, 오프 MBC 음악 FM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089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사연 0354님, 첫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여행 가려고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데요. 통장 잔고가 아직 여행까지는 한참이지만 첫 월급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네요. 신청곡은 슈퍼키드 바라던 바다입니다. 장기하 얼굴들 싸구려 커피 들으시면서 신청하신 것 같아요. 취준생이신 건가요? 알바비. 그리고 7209님, 계약직으로 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3개월씩 어떨 때는 한 달씩 연장되는 계약이라 늘 마음이 조마조마한데요. 이번 달 월급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신청곡 스텔라장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이게 3개월씩 한 달씩 연장되는 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한번 잘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월급이 들어오셨다니 축하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스텔라 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듣고 왔습니다. 책과 음악 그리고 사람이 만나는 작은 문화살롱 목포 MBC 음악 FM 정희정의 문화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089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478님 며칠 전 남자친구가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사고치고는 다행히 크게 부러진 곳은 없는데 자꾸 괜찮다고 합니다.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폐에 끼칠 것 같아서인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남자친구분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오늘은 이렇게 취준생들 일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의 사연들이 많은데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어학연수 떠나는 딸에게라는 사연이 있으신데요. 독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딸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긴 시간 보내게 되는데 설레는 마음보다 걱정이 더 큰 아빠인 건 저뿐인가 봅니다. 잘하고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하셨는데 페퍼톤즈의 행운을 빌어요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어느덧 아이 손을 좀 놓아줘야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처음 학교 보낼 때도 그랬을 거고 또 뭐 혼자 버스 타는 순간도 그랬을 것 같고요. 설레는 건 아이 몫이고 뭔가 그 빈자리를 견디는 건 부모 몫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청곡은요. 앞서 신청해 주셨던 0354님의 슈퍼키드 바라는 바다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0: 약간 불편한 회식자리 내가 네 손님이고 선생이고 네 앱이고 원고 두고 드리고 에이 오바식 세븐 고
1: 그것이 바로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전납 도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한 전시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 맺은 지 140주년 되는 해라고 해요. 이를 기념해서 전남 도림미술관에서 특별전 두 도시, 하나의 불꽃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프랑스 파리와 전남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이어온 작가들의 시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문화와 풍경 속에서 피어난 예술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소개돼서 세계와 지역이 예술로 만나는 의미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익숙한 풍경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요. 낯선 문화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 특별전 두 도시 하나의 불꽃은 11월 8일까지 전남 도림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영암에서 열리는 특별한 공연 한 편 소개해드립니다. 영암은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 김창조 선생의 고향인데요. 그 뿌리를 이어가는 공연 시리즈 마지막 수요일엔 가야금 중입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7월 공연은 오는 7월 29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영암군 가야금 산조 기념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무대 주제가 적중, 네 명의 명인, 네 번의 심쿵이라고 하는데요.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비롯해서 거문고와 살풀이, 그리고 김일륜 명인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무대가 마련돼서 전통음악에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야금의 고장 영암에서 우리 음악의 멋을 가까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수요일 저녁 가야금 산조 기념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 곁에 음악과 미술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문화 공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 산책이었습니다. 정희정의 문화 라디오 드디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한 시간이 훌쩍 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연들 오늘 더위만큼 핫해서 제가 조금은 정신이 없었는데요. 정희정의 문화 라디오 다음 주에도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의 문화 라디오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들으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8787번님의 사연입니다. 신디, 더 짜증나는 상황이 뭘까요? 1번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서 흐를 때, 2번 수박을 잘랐는데 하나도 안 달 때.

선생님, 더울수록 릴렉스 해야죠. 수박과 아이스크림을 먹을 여유? 이게 어딥니까, 그쵸? 아이스크림은 빨리 먹고 수박은 화채 만들어 먹고 그럼 되잖아요. 늘 우리에겐 방법이 있다라는 거 집어보며 정화의 망고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금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UN의 파도였습니다. 예, 더 짜증나는 거.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짜증나세요? 1번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서 흐를 때랑 2번 수박을 잘랐는데 하나도 안 달 때. 예, 저는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서 흐른 적이 없어서 얼마큼의 짜증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손에 막 이렇게 끈적끈적 해가지고 막 왜 아기 때도 막

0: 어렸을 때막 엄마들이 나무 그 바에 그 휴지막 이렇게 감싸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굉장히 빨리 먹고 얼음 먹고 머리 띵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겪은 적이 없다. 또 말씀드리고 수박을 잘랐는데 하나도 안날 때는 저는 그냥 깔끔하게 바로 예전에는 흑설탕이 많았어요. 그래서 흑설탕을 거의 뭐그 토마토에 그 절이듯이 저는 수박처럼 먹습니다. 예. 그게 괜찮아요, 여러분. 먹는 거에 부침이 없어야 된다. 예. 수박 조림. 그렇지. 거의 뭐 수박청 정도의 그 설탕을 많이 뿌렸다. 그럼 달짝지근해요. 그리고 수박맛도 나고 설탕맛도 나고 좋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오늘 3, 4부 고막 릴렉스 타임이죠. 노 뮤직 노 라이프. 좋은 음악들 그리고 좋은 사연들 예,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13: 딱.

0: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워킷 안전화.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Dirty pop.
1: Yo. 금일엔 팝송 금팝. What's the deal with this pop life and when is it gonna fade out? 전국의 팝 러버들과 함께하는 금팝 문을 활짝 열어봤고요. 아, 그 문의 초입에 또 저의 추천 팝 한번 또 열어드려야 될 텐데, 문득 이 노래가 그 요즘에 쇼폼을 많이 보잖아요. 쇼폼을 보면은 그 노래들이 굉장히 좋은 노래들 은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와, 이 노래는 그 아들을 대하는 아빠와 딸을 대하는 아빠, 예, 이게 정말 다른가? 여기에서 이제 비교 버전을 하면서 아들을 대하는 아빠 쪽에 그 영

영상을 나오면 노래가 We are like you, 땅땅, like you, 땅, 나나나나나 약간 락적인 노래가 나오고, 딸,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랑 딸이 같이 있어요. 근데 딸을 대하는 아빠는 Isn't she lovely 하면서 이미

그래가지고 원래 아빠들이 딸을 사랑하는 게 맞다. 예, 이게 또 나왔다까지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딸이고요. 예, 저희 아버지도 딸바보였습니다. 그래서 문득 그러네, 우리 아빠 나한테는 이랬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노래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모든 딸들 아버지한테 문자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노래 듣고 올게요.

네, 금쪽 같은 팝송 금팝. 예, 저의 추천곡이었죠.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듣고 오셨고요. 아,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우다 사연으로 퀴즈 만드는 시간이죠. 오늘의 우다 주인공은 바로 오진아 씨. 생후 8개월 딸 엄마입니다. 이제 아이가 보이는 걸 다 만지고 입에 넣고 심지어 돌돌이까지 맛을 보네요.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분은 뭐, 예, 거의 뭐 코미디 작가님 아니십니까? 예, 이 노래를 아는 거 보면은 저와 약간 비슷한 연배가 아닐까. 예, 생후 8개월이면은 이제, 계속 이제 기어다니면서 으다다닥, 으다다닥 하면서 그 책상이나 요런데 그, 알죠? 머리 꽁 해가지고, 아야, 아파, 으아, 막 울고, 예. 요런 거죠. 그 텐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요 텐션. 하, 그래도 요렇게 또 텐션이 좋은 아이들이 또 머리가 좋다. 예. 오늘의 직독직해 퀴즈, 머리 좋게, 바로 나갑니다. 자, 이 노래는 미국의 래퍼, MC 해머가 1990년에

대표곡인데요. 중독성 있는 비트와 화려한 안무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죠. 일명 해머 팬츠. 지금으로 치자면 배기 팬츠. 요게 대유행이었고 직독직해를 하자면 넌 이걸 건드릴 수 없어! 이겁니다. 자, 이 노래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힌트송 MCMO의 넌 이걸 건드릴 수 없어! Can't touch this. Can't touch this. Can't touch this.

네, 오늘 직독직해 퀴즈 정답은요. 넌 이걸 건드릴 수 없어. 바로 You Can Touch This. MCMO의 노래였죠. 예, 요 노래로 이제 토끼춤이 또 유행이었고, 요 후에 이제 우리나라

라에서는 나미와 붐붐, 예, 타씨 어둠이 내일이면 인디안 인형처럼 때 이제 그 토끼쭈미 또 나왔죠. 예, 그러니까 MC 해머가 나오고 나서 예, 다들 예 베기 팬츠 입고 예, 또 약간 그 레깅스 짧은 반바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은 분들이 또 입으셨었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당첨자 10분 추첨해가지고 건강 유산균 보내드리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또 신청해주신 귀한 신청팝 소개해드릴게요. 문영식 씨. 월드컵을 보다가 다시 한번 빠진 노래입니다. 뭐랄까? 전율을 느꼈다고 할까요? 오아시스의 원더월 듣고 싶습니다라고. 아, 제가 또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이었죠. 예. 그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예. 메시의 이제 라스트 댄스가 우승으로 예, 마무리가 되느냐? 준우승으로 마무리되느냐? 아, 저는 끝까지 다 봤습니다. 예, 끝까지 다 봤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하프타임에 슈퍼볼처럼 하프타임 쇼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BTS가 예, 다이너마이트. 예. 그리고 뭐 샤키라 뭐 저스틴 비버 예, 마돈나 뮤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2000년에 나온 노래예요. 그 굉장히 앞서간 노래였는데 마돈나 콘서트 할 때마다 뮤직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디 큰 무대 있을 때 뮤직을 안해 가지고 굉장히 서운했었는데 그거를 하프타임에 왼쪽 예. 왼쪽에 호나우디뉴, 오른쪽에 호나우두를. 예, 호나우두가 직접 운전까지 해가지고 마돈나를 모시면서 이제 갔다. 어마어마했었죠. 예, 약간은 뭔가 우리는 마라도나 시대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 예, 80부터 쭉. 근데 메시와 함께했던 시대여서 나중에는 그래도 영웅담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에 굉장히 감사함을 표하고 아쉬웠던 점은.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그 경기 끝나고 나서가 참 아쉬웠어요. 예. 그 되려 스페인 선수들이 리스펙을 메시에게 보내죠. 예. 아쉬웠다까지도 말씀드리고. 아, 어느덧 제가 토크가 좀 길었네요. 예. 미안합니다. 오아시스의 원더볼. 예. 세계인의 축제. 예. 또한번 지나갔고, 이제 9월쯤인가요? 아시안게임 있으니까 그때 또 달려봐요.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 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파리 피포!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 다 날려 날려 날려버리길 바라면서 붉은 맞이 신경나게 오픈합니다. 고고고고 전에 몸풀기 퀴즈 땡겨봐야죠. 오늘 신형 나이트에는 헬로비너스의 난 예술이야가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할 때마다 추임새로 난 루브르야 라고 외치는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예술 작품이 있는 루브르 박물관은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1번 파리, 2번 로마.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입으로 안 하죠. 후라이팬 세트가 걸려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붉은 맞이 앵콜 신형 라이트 그것이에요. 손에 가라 가라 갈게요. 컴온. 별말하지 않겠습니다. 가라 할 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고단과 역경이 있을 겁니다.

0: 가라가라 갇혀 확 갇혀 갇혀버려 확 갇혀 컴온 컴온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베리 에브리바디 예, 양세바리 보고 싶다 자 우리 박연전 씨가 미시도레미 도도레 미파수 내 맘대로 개 이름 아싸 좋아라고 예 저 음악 관계자 여러분들 예 저기 피아노 치지 마세요 이거 엉망이니까 예 그냥 나오는 대로 예 부르는 거예요 우리 김하정 씨 팀원 모두 출장 갔어요 완전 내 세상 천국입니다 헤븐 숨어서도 또 라디오 오늘 당당하게 듣고 있습니다 아싸라고 세원하게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박광현의 비소 갈게요 렛츠 고 나티나티나야 자 여러분들 널 준비되셨나요? 즐기 준비되셨나요? 며칠 준비되셨나요?
1: 며칠
0: 준비되셨나요? 원츠 컴온 자 오늘도 역시 상암에서 경찬의 신형 나이트 오픈했습니다 어여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집에서 오든 뒷집에서 오든 여의도 먹던

이름 모를래. 오케이, 땡큐 바리. 예, 쉑도 바리. 예, 땡큐. 요 느낌 어떠세요? 홍경민의 가져가 갈게요. 예. 요런 느낌이죠. 센 거. 예. 화가 잔뜩 난 거 있죠. 자, 우리 055번이에요. 홍경민 오빠도 많이 탈락됐는데 라고 해주셨는데요. 요 노래는 우리가 바뀌어있다. 렛츠고! 리빌러 리더러!

예,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요. 예, 변명은 듣고 싶지도 않다까지도 말씀드리고요. 2689번님, 열무기 뒤에 담그려고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옆집에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오케이, 들어왔어요. 돌아오면 됐죠, 뭐. 예, 우리 서정서 왜이라? 예, 웰컴 드링크 어제 남은 거 있잖아요. 빨리, 예, 캔 따가지고 보내주시고요. 요 분위기 바로 이어서 우리 헬비, 난예 갈게요. 헬비 난예. 헬로 비너스에 난 예술이야 갈게요. 컴온! 헬로? 여러분들 잘 지내시나요? 체크 잇, 컴온! 하! 자, 우리 헬로 선생님들! 이제 슬슬 뛸 준비하시고요. 간다. 바로 나 예술이야. 뛰어.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아 신나는 노래. 예, I'm art. 예, 나 루브르야. 예, 나 예술이야까지 듣고 오셨고요. 우리 박수진님 점심 먹고 신영 나이트랑 함께 스쿼트 달리고 있어요. 예, 스쿼트 참 좋지. 운동할 때는 진짜 신나. 예, 정이 신나. 저의 희망곡 신영 나이트밖에 없더라. 오늘의 라스트 송, 예, 위치스의 떴다 그녀 갈게요. 요 정도 가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침부터 천부린 사람들, 낮에도 천부린 사람들 모이세요. 어디로? 탕비실로.

0: 태용.
1: 자, 우리 김윤희 씨가 처음 참여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좋은 기운 받고 덩달아 싱글벙글 중입니다. 라고 오케이, 땡큐. 싱글벙글 없어졌으니까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좋아, 나도 좋아. 네가 와서 좋아, 좋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정화의 방국 7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크림,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입은듯착 갓바디에서 안착팬티, 조미료 무첨과 더품담에서 영월고랭지 김치를 드립니다. 하이라이트 앵콜로 꾸며본 신형라이트, 오늘도 아주 신명나게 놀아봤는데요. 잠시 예 물 한 잔 자시고요. 예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도시는 바로 1번 파리였습니다. 예 당첨자분들 선곡표 게시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루브르 가봤냐? 안 가봤어요. 예전에 그 책이 나왔었죠. 루브르 박물관 안에 있는 그 작품들에 대한 책이 또 나와 있었어요. 예, 그걸 내가 또 잘 읽었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꼭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2부 끝곡은요. 또 감성의 포장은 이분이 좀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윤종신의 존니 오랜만이다. 예,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떼창하자고요. 예, 이 노래 듣고 저희 노뮤직 노라이프로 함께 돌아올게요.
2: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어.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세계적인 헤지펀드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 세계 100대 부자에 드는 이 억만장자는 늘 노트 한 권을 들고 다닌답니다. 대체 거기에 뭘 쓰는 건지 어느 날 질문에 답을 해줬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메모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자주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짚어볼 실수나 실패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이 쌓이니까

0: 와, 배울 게 많더라고요. 실수나 실패는 부인하고 외면하고 싶은 법인데 그걸 깨알같이 적어서 보고 또 본다. 역시 좀 독해야 크게 되나 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귀한 신청곡 엔다 사연으로 꾸며드리는 시간이죠. 노뮤직 노라이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볼륨업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네메시스의 베르사유의 장미 이 노래 듣고 출발할게요.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지키는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다 복날에도 까마치 통다
1: 음악이 없다면 인생도 없다 김영창 정희 선생님들과의 뮤직 토크 타임 노 뮤직 노 라이프 코너 시작부터 저맨키로 스포츠를 살아가는 선생님들의 사연 쏟아지고 있네요. 이선환 씨, 야구 좋아하시나 봐요. 요즘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 쌍둥이가 잘하고 있어서 행복지수가 가득합니다. 특히 아픈 손가락이었던 우리 송찬희 선수가 너무 잘해줘서 더더욱 신나게 응원 중이에요. 등장곡인 이승기의 스마일보이 신청합니다. 라고 어이구 참 아 예 뭐 딱히 뭐 예 라이언즈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예, 우리 김영웅 선수가 또 예,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힘 내줘야 되고 많이들 예, 조금 응원합니다. 예, 우리 응원해요. 예, 또 아시안 게임도 해야 되고 예, 이것저것 또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화이팅! 예, 아 편파 방송 아니고. 저희 뭐 이게 쌍둥이 팀 또 원하시면 또 쌍둥이 팀 예, 또 부상 없이 예, 경기 하나하나 또 예,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면서 아, 요번 또 축구다. 예, 우리 5266번님. 드디어 북중미 월드컵이 끝났네요. 참가팀이 32개에서 48개로 늘면서 제 월드컵 기간도 예전보다 더 바빴었네요. 신디도 그랬죠? 대한민국은 일찍 탈락했지만 결승전에서 BTS가 나왔으니 우리도 결승 갔다. 라고 정신승리 해봅니다. 라고. 아, 그렇죠. 뭐, 일어나서가 아니고 쭉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결승전을 보는데 진짜 마돈나, 저스틴 비버, 샤키라, BTS 그리고 저 마틴 스미스 있지 않았나요? 예,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또 떼창을 하는데 그 음악 방송 끝나고 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꺼번에 다 우르르 나와서 이제 노래 부르잖아요. 거기에 BTS가 있대. 와, 너무 멋있더라고. 저스틴 비버 옆에 있었어요. 예,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아마 아르헨티나와 이집트 예 16강전 예, 요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고 설마 되겠어? 라고 했는데 됐습니다. 예 가장 축구에서 재밌는 펠레 스코어가 나왔죠. 3-2 예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또 예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경기가 아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요번 결승은 아 이게 약간 전략이냐 약간 그 원팀이냐의 그 대결이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웠죠. 예 아르헨티나 경기가 좀 아쉽긴 했으나 고트는 고트였다. 예 메시는 메시였다.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노래 두 곡 BTS의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이승기의 스마일보이 듣고 올게요.

네, BTS의 다이너마이트, 이승기의 스마일 보이까지 듣고 오셨고요. 이렇게 저와 함께 얘기 나누실 분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우리 강신정 씨, 천안으로 이사를 오면서 처음으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우와, 인테리어부터 청소까지 직접 제 손으로 다 했는데 모든 게 어색하고 두렵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잘해보겠습니다. 정의에서 힘차게 응원해주세요. 가호의 시작 신청합니다 라고. 아, 이게 무슨 또 뭐를 또 전문으로 하는지, 식당인지 디테일하게 또 적어주세요. 또 자영업자 으라차차 파워업이 또 있어요. 그 시간에도 홍보도 하고. 아, 그 인테리어는 진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정말 이게 간절해요. 근데 아직도 저는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그 SNS 알고리즘에 인테리어 이 하나를 파놨어요. 하나 파놔가지고 괜찮은 페인트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버릇처럼 이제 저장을 하더라고요. 예. 아니, 이거 없어도 됐잖아요! 막 이러면서, 예. 인테리어 하는 친구가 이거 알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면서 알려준 겁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해가지고, 하,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쑤시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웬만하면, 업자분들 쓰세요. 예.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시트지를 구할 거면은 광장시장 쪽으로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시트지 배달도 바로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시트지 배달 하자마자 업자 선생님들 불러서 고급 기술로 예, 써야 된다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아, 유옥주님. 근데 저는 요즘 취미 찾기에 빠졌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있는데 제가 안 해본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직 처음 배우는 거라서 살짝 주눅들긴 했지만 그래도 매일 출석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을 담아 코요태의 열정 신청할게요 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그 사는 문화도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좀 그쵸? 10년 전 우리가 2000년 초반만 생각해도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 무조건 돈 모아서 집 사야 되고 무조건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되고 막 이게 있었는데 욜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함과 동시에 뭐 약간 나만의 그 생활에 대해서 나의 그 멘탈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다시 돌아보는 되게 건강하게 좀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왜 예전에는 빨리빨리 문화였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성격 다급해가지고 우리 아직 밥 먹고 있는데 아빠 먼저 갈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이젠 또 그런 문화가 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취미를 찾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것을 생각을 하세요. 예. 내가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거가 가장 많이 검색하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 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늦게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저도 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는 35살이었다니까요. 예. 셀럽파이브 기획하면서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애였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 그전에는 아야 그냥 너 재밌잖아 너 잘하잖아 그렇게 얘기만 듣기만 했었는데 내가 뭘 이렇게 기획하고 연출하고 하는 거를 좋아하는 애구나 생각함과 동시에 뭔가 좀 마음도 편해지고 아니면 저처럼 바느질 하세요. 바느질. 예,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예, 또 말씀드리고 저희는 노래 가오의 시작 그리고 코요태의 열정 듣고 올게요.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5: 정화해망고 김신영입니다.
4: 점심밥 먹었는데 갑자기
5: 매일 낮 12시 주파수 크크크 컴온
6: 아이와이두 넘넘넘 좋아하는 정호의 희망곡 자꾸 들어주세요.
7: 02로 전화가 오면
6: 핑미 핑미 핑미 핑미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도 마라. 노 뮤직 노 라이프. 자, 일단은 요게 있습니다. 음악이 없는 삶은 쉼표 없는 긴 문장과 같다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감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조승현 씨. 우주 아니죠? 드라우니 아니죠? 예. 아, 아니네.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아내의 남편인 평범한 가장인데요. 퇴근하면은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요즘 제 고정픽은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예요. 고단함이 싹 씻겨나가고 다시 다정한 아빠로 변신할 힘이 생기는 노래거든요. 오늘도 힘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 멋있다. 예. 요런 게 있어요.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빠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 길에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 거기다 버리고 와야지 가정의 평화가 온다. 예. 엄마도 아이한테 받은 스트레스 화장실에다가 버리고 와야 가정이 편해진다. 예. 자동차 안에서 시간 보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예. 차캉스예요. 요즘엔 또 아유, 또 이렇게 이름을 또 많이 갖다 붙여요. 예, 호캉스, 총캉스, 차캉스. 저도 혼자 운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심지어 라디오만 있는 날에는 제가 제 차로 그냥 이동을 하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힐링을 많이

있죠. 그리고 막 좋아하는 노래 있고 제 차에 양쪽에 심벌즈가 달려 있어요. 예, 창창창창하는 그또 음악 악기가 또 달려 있어가지고 또 신나면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양희은 쌤도 맞아요. 혼자 운전하시는 거를 좋아하십니다. 그 나만의 완전한 공간. 거기에 이제 차캉스다 말씀드리고요. 임채영 씨, 신디, 순정만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은혜 작가님 작품을 특히 좋아했는데요. 댄싱 러버, 점프 트리 A+ 등 명작이 많았지만 OST가 나올 정도로 인기였었던 아, 블루! 블루는 내가 알지. 예, 블루를 제일 좋아했어요. 만화 블루 OST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비엘 에피소드 최재훈님이 불렀던 달의 눈물. 제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인데 신디 같이 들어요 라고. 아, 저는 그 만화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블루는 내가 알지. 이 블루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편지지로 나왔었어요. 옛날에 그 옛날에 편지지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환일기 있죠. 교환일기 할 때도 이 블루를 사서 이걸 뜯어서 블루처럼 만들어 가지고 또 그게 선물하는 그런 또 이렇게 문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또 감성이 있었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만화는 슬램덩크, 예, 드래곤볼, 그다음에 저기 어덜트 베이비, 예, 그거 되게 웃겨요. 예, 보스가 다시 이렇게 환생을 해가지고 아이로 됐는데 그 정신은 보스인 거예요. 예, 약간 보스 베이비의 완전 예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식구리가 뭡니까? 얄딱구리한 거. 예, 그거 참 좋아했었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그리고 최재훈의 달의 눈물.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그리고 최재훈의 달의 눈물까지 어떻게 한 분은 착강서 잘하셨고 한 분은 또 블루 생각하시면서 노래 따라 부르셨나요? 예. 아, 이렇게 또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노래와 사연 있으면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니까요. 요리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이동욱 씨예요. 닥터에게 어려워 정말 신청합니다. 저 고등학교 다니던 90년대 요때 레게 음악이 푹 빠져가지고 찾아 듣다가 알게 된 노래인데요. 요즘에는 레게 음악을 거의 들을 수 없어서 신디한테 부탁해봅니다. 시원하게 틀어주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원래는 여름하면 레게였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예, 예전에 핑계. 예, 김건모의 핑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레게 열풍이었거든요. 그 룰라의 100일째 만남도 완전 시작은 레게였어요. 예, 다 레게풍. 투투의 1과 1분의 1도 레게였어요. 그러니까 94년도 뭐 요때 93, 94가 레게 열풍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스토니 스컹크. 예. 스토니 레게 머핀 내 목소리로 예요. 이거 있어요. 예. 스토니 스토 목소리로 예요. 이거 있어요. 스컬 오빠라 저기 쿠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니 스컹크 노래가 굉장히 또 좋았다. 예. 그 이후에 하하씨가 예, 하하씨가 레게의 명맥을 어렵사리 이어가고 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명희씨, 샌디는 학창시절 산만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산만하다는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음에 든 포크 듀오 가수 산만한 시선에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 신청합니다.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도 들으면은 더 예뻐질 거예요 라고. 잠깐만, 산만한 시선 분 아니세요? 이거 당사자 아니면 이렇게 문자 안 보내는데. 아니면 가족. 예, 아니면 지인 제작자. 그렇죠. 예, 요런 거는 이제 또 우리 집순이한테 물어보면 또 바로 알아요. 예, 요런 또 이렇게 페스티벌, 예, 요 밴드 쪽은 집순이가 깍 잡고 있어요. 예. 저는 뭐 산만하다 당연히 듣죠. 예, 매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1학년 몇 반, 2학년 몇 반, 3학년 몇 반, 일단 정신 산만하며 몇 개 있어요. 의지박약도 있었고, 그리고 그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 지금 이 산만한 시선이 대중음악상 올해 신인상을 수상한 가수라고. 작년에 2025년에 지금부터 알면 되죠. 예, 같이 뭐 산만한 사람들끼리. 예, 문득문득 생각나면은 문득문득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덕분에 좋은 밴드를 또 알았네요. 좋은 듀오를. 산만한 시선에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 그리고 닥터에게 어려워 정말.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방탄 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냄새 향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1: 대리. 대기야 칭칭나네.
2: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충북 영동에서 논매기가 끝난 후 농사 장원을 뽑아서 마을로 행진하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1: 이 남산 밑에 남도 호령아 쳤다구려서 밥을 야지어서.
2: 경상도에서 부르는 칭이나 칭칭 소리가 충청도에서도 불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3: 무더위를 식혀주는 뮤직 오아시스 노 뮤직 노 라이프. 오늘 마지막 사연 주인공은 바로 김지은 씨네요. 다가오는 일요일 7월 26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의 50번째, 50번째 생일입니다. 특히 저도 어른이 되어가면서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엄마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봤던 영화 맘마미아를 추억하여 아바의 댄싱퀸을 신청합니다. 엄마 항상 사랑하고 고맙고 생일 축하해요 라고. 아 잠깐만, 지금 너무 현타가 오는 게 엄마가 저랑 6살 언니인데. 아 그러네, 또 어른이 돼가고 또 이렇게 있구나. 아 근데 이렇게 딱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면은 진짜 철딱선이가 없구나. 나 44살인데 아직도 뽑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인형 뽑기가 뭐가 좋네 하는데. 아 그러네. 예, 그 맘마미아라는 영화는 그 딸이 아이를 낳고 육아를 좀 해보고 나서 다음에 그 3대가 같이 앉아서 보면은 딸이 가장 많이 운대요. 예, 딸이 가장 많이 울고 그 딸이 우는 걸 보고 손녀가 또 그렇게 운대요. 예, 그거 보고 또 할머니가 또 그렇게 막 운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약간 3대가 볼 수 있는 영화고. 저처럼 이렇게 철딱선이 없잖아요. 그럼 맘마미아 보고 딱 영화관에서 나오자마자 뭔 노래 부른지 아세요? I don't wanna talk. 어쩌다 저쩌다 지금. 야, 택시를 막 이런 거 막. 야, 나 못하고 갈까? 택시를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게 얼마나 철딱선이 없습니까? 예. 아우, 지은 씨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어머니랑 저랑 6살 차이예요. 예. 근데 너무 다행인 건 홍선배보다 어리시네. 어, 그러네. 이제는 나이를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지은 씨 어머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아바의 댄싱 퀸. 우리는 언제든지 젊음입니다. 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생일!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0: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시의 데이트 권혁수입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옆으로 택시 한 대가 나란히 지나갑니다. 힐끗 봤는데 모범 택시 지붕에 딱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붙은 종이 35년 무사고 운전. 이 한마디를 끝내기엔 아쉬울 만큼 굉장한 시간이죠. 35년을 꾸준히 한 가지 일을 했다는 것. 사고 한번 내지 않을 만큼 성실했다는 것. 세상에는 존경하고 싶은 분이 은근히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서로의 대단함을 알아봐주면 좋겠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도시데이트. 저는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월 24일 금요일 2시 데이트 첫 곡으로 히어로 찰리푸스의 노래였습니다. 2시 데이트 DJ 우리 영미 누나를 대신해서 왔고요. 스페셜 DJ 연기자 권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정은님, 혁수님도 35년 무사고로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믿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35년이면 저는 지금 14년 됐으니까 아직 21년. 네. 그 이후로도 여러분 곁에 반드시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 가지 일을 오래 하고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분명히 포기하고 싶은 날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걸 다 견뎌냈다는 뜻이잖아요. 아, 여기 복도에서 매일 인사드리는 배철수 형님. 배철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배철수 형님, 얼마 전에 3월인가요? 36년, 그쵸? 방송하셨다고. 36주년이죠. 방송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37년째 하고 계신 건데. 아, 정말,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럼 제가 4살 때부터 쭉한 프로를 하신 거잖아요. 와. 37년. 아, 저도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댕이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고 싶어서 나와 있는 저는 참고로 5일 됐습니다. 5일차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김인자님, 혁수님 또 셀카 찍으시나요? 며칠 전에도 본것 같은데 사진 잘 나왔어요? 라고. 예, 항상 잘 나옵니다, 저는. 예, 제가 또 샵에 들렸다 왔거든요. 여러분들께 또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요. 예, 샵에 들렸다 온 얼굴이에요. 보이는 라디오로 많이 봐주세요. 뽀송하죠? 네. 자, 고유리님. 혁수님, TV에서 볼 때랑 다르신데요. 턱선에 베이겠어요. 멋지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특별히 보정 효과 이런 거 있나요? 없습니다. 있어요? 정말요? 어떤 효과요? 아, 그래서 뽀송하게 나왔구나. 전 사실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예, 거울을 못 보고 들어왔군요. 예, 보라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네, 잠깐 포즈 잡아봤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자,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0: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2부에는 김인석 형님 모시고 나의 X 이야기 꾸며볼게요. 아주 꾸질꾸질한 사연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꾸질꾸질하게 읽어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만나겠습니다. 올품 음주엔 팀앱대리 3일제약 공무원시험 합격 해커스 롯데렌탈 프리미엄 방탄국지 모빌코리아 윤활유 영월굴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RS아우토 경기주택도시공사 KB국민은행 빙그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도시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스페셜 DJ 호박호구마 권혁수입니다. 자, 여러분. 글로벌 아티스트 제니의 신곡 Less Than a Lover 방금 전 1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운명입니다. 이건 운명입니다. 바로 2시의 데이트에서 소개하라고. 이 혁디가 바로 틀어줄 수 있도록 1시에 공개를 한 겁니다. 아니, 제니 양이 직접 뭐 작사, 작곡, 뮤직비디오 제작에까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2시의 데이트에서 틀어주라고 1시에 공개를 냈습니다. 와, 이런 제니님 혁디입니다. 제가 틀어드립니다. 아, 저 뮤직비디오 아직 못 봤는데 준비하느라고

뮤직비디오 궁금하지만 일단 노래는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마 MBC 라디오에서는 최초 공개하는 것 같고요. 3사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혹시 만약에 3사 최초가

추천하고 말씀을 드려놓고 아니면 제가 사과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3사 최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니, 글로벌 아티스트 제니의 Less Than a Lover 3사 최초로 틀어드립니다. 아니면 이따 사과드릴게요.

네, 아, 제니의 Less Than a Lover 듣고 오셨습니다. 2시 데이트 권혁수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박가연님, 오, 두대 생방티 팍팍! 박진경님도 올 최초, 오, 옛다 칭찬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신디가 놓치면 바로 혁디가 잡아버리죠. 예. 자, 지금 아직 3사 최초인지 아닌지 제보는 안 오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입니다. 3사 최초로 제가 지금 제니의 신곡, 네, 틀어드렸습니다. 아, 노래가, 아, 이 여름을 잊기 충분한, 그 몽골몽골한 느낌. 아, 이 뭔가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딱 실커튼만 이렇게 흩날리는 그런 느낌의, 그쵸? 에어컨에 실커튼이 흩날리면서 우린 또 시원한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시원한 거 먹으면서 듣기 좋은 노래. 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일단 영미 누나는 휴가 중이고요. 네, 회복 중에 제가 잠시 달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또 제니의 신곡을 MBC 라디오 최초로, 아니요, 제 주장입니다만은 3사 최초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9181님, 아니 최초고 뭐고 주차해 둔 차가 이렇게 더울 수 있나요? 완전 더워요. 살려주세요 라고 바깥에 세우셨군요. 네, 좀 네. 오래 세워두셨나 봐요. 그럴 때는 차 문을 열고 좀 에어컨 틀고, 예, 좀 바로 타시면 목이 많이 마르거든요. 그리고 엉덩이 뭔가 온찜질하는 느낌 날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살을 차를 이렇게 식히셨다가, 아니면 시원한 차를 한잔 하셔도 되고요. 네, 아, 요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드리겠습니다. 예, 아, 한잔 하시면서 차를 좀 식히시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네, 박효정님, 혁심이 안녕하세요. 포항은 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어요.

0: 저 살아는 있어요라고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요. 이게 어디는 덥고 어디는 비가 많이 오고 너무 속상합니다. 이게 비슷비슷하게 비가 내리고 더위도 좀 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참 더울 때라 이럴 때는 또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많으니까요. 예, 그 자신에게 맞는 방법 찾아가지고 예, 레시피를 만들어 보십시오. 자, 3634님. 보이는 라디오 보려고 소파 위에 태블릿 올려놨는데 혁수님이 잘생긴 건 아는지 아기가 자꾸 소파 위로 올라가네요. 아이가 태블릿 막 조작을 하는 것 같아요. 확대하려고. 삼촌 여기 있다. 아야 여기 있어. 네, 너무 귀엽네요. 예. 근데 머리숱도 굉장히 아이가 많네요. 예, 머리숱이 보통 아이들은 없지 않나요? 네. 오, 크게 될 아이 같습니다. 네. 네. 김정연님, 청남방 입은 건 조인성 배우님 커버한 건가요? 오늘따라 더 잘생김이네요. 그 영향이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옷을 고를 때 시간을 좀, 할애하는 편인데, 왠지 모르게 청남방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입고 나와서 보니까 엊그제 조인성 형님 만났을 때 청남방을 입고 계셨거든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본능적으로 땡긴 것 같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비교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또 깜찍한 느낌으로 예, 소화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반가운 문자가 왔습니다. 이 문자 제가 놓칠 뻔했는데 작가님이 캐치를 해주셨습니다. 유리입니다. 투댕이 여러분, 녹음하러 가는 길인데 덕분에 목좀 풀고 갑니다. 오늘도 두대 듣고 살찌어다. 두랄 아닙니다. 두대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십니다. 네. 유리입니다에서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효리이소 소녀시대 그 유리 맞습니다. 유리야 고마워. 효리이소 노래 그래서 듣고 싶은데 아직 음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녀시대 노래 한곡 골라봤습니다. 유리야 오빠가 또 누구야? 우리 있잖아. 틀어줍니다. 소원을 말해봐. 들어보겠습니다.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봅니다. 소원을 말해봐.
1: That's right.

도시데이트 스페셜 DJ 저는 권엽수입니다. 네, 안동권 씨의 자랑 권유리 양이 있는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들어보셨습니다. 네, 권 씨는 사실 안동권 씨 하나거든요. 다 멀지만 다 같은 가족입니다. 네, 권정열님 있고요. 권상우 형님 있고요. 권은비 양 있고요. 그리고 권지용도 있습니다. 지드래곤 아주 먼 친척이겠죠? 아주 먼. 네. 네. 아, 0925님. 자, 오늘 정말 덥네요.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하고 시동 끄고 있으니 땀이 주르르 흘러요. 그쵸. 그럼 바로 사우나 됩니다. 손 선풍기를 집 충전기에 꽂아놓고 빈 손으로 내려왔어요. 으아, 차라리 그러실 거면은 조금 운동장 한 바퀴 걸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이 김에 그냥 이열치열 운동하시고 집에 가서 찬물 샤워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박가연님, 권 씨는 권이나님도 계시죠?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쵸. 명품 보컬. 권인아님도 권씨입니다. 김서율님이 그럼 권지용 지디랑 가족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먼 멀고 먼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권씨는 하나니까요. 권정민님이 저랑도 가족이시네요 라고. 맞습니다. 아, 권씨가 많습니다. 권씨는 하나인데요. 네. 이분 권정민님 이래도 되나요? 이게 혈연 되나요? 혈연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나요? 네, 그럼 권정민님께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으아. 피는 커피보다 진하다고 했나요? 무슨 말인가요 이게? 자, 권씨 많이 모여주시고요. 또 다른 권씨 가문의 딸 권은비의 언더워터. 시원한 노래죠.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연애할 날이 새털만큼 많은 남자 권혁수,
1: 연애하던 날이 저 세상처럼 아득한 남자 김인석이 떠들어봅니다.
0: 나의

0: 100% 1000% 익명보장 연애 토크 함께해 주실 분 개그맨 김인석 형님 모십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 네. 혁수 씨는 제가 처음 이렇게 또
0: 근데
1: 오면하면은 봤어도
0: 요 복도 했어요. MBC 네네. 라디오 아, 복도에서도 인사드리고 인사했고. 아마 오명하면서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렸던
1: 같이 또 이렇게 나요. 말을 이렇게 방송에서 섞은 거는 처음이죠.
0: 맞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1: 네, 네, 너무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0: 아니,
1: 네, 만나고 소리예요. 싶었고 같이 한번 호흡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0: 아이,
1: 네, 예. 숨결을 한번 섞어보고 싶었어요.
0: 여기
1: 네.
0: 숨결,
1: 네, 숨결을 또 후후하하, 네, 네. 습습하하 라마즈식으로 한번 섞어보고 싶었어요.
0: 자, 1482님 오늘 두 분 케미 상당히 기대됩니다. 아우라고. 네, 저
1: 아니 저는 우명하며 봤지만 요새 좀 살 빠졌나요?
0: 네, 다이어트 했어요.
1: 그렇죠.
0: 네.
1: 아니 얼굴이 엄청 슬림해져 갖고
0: 네.
1: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몸도 좀 줄었어.
0: 좀 줄었어요. 네네네.
1: 그때는 105, 110이었는데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사이즈가 2X라지 정도 입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라지 미디움.
0: 그래서 저 네네네. 이제 아직 기본 티로 입고 있는 게 105, 110이어가지고
1: 아.
0: 예, 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런 아니, 패션도
1: 그러니까.
0: 해보고
1: 조금 지금 자신감이 생기니까 롤업을 했어요.
0: 맞습니다.
1: 활동을.
0: 예, 그렇습니다. 괜히 멋부리고 싶더라고요.
1: 네네.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0: 예, 이럴 때 조심해야
1: 네,
0: 돼요.
1: 이럴 때 자꾸 벗고 싶어갖고 네네. 사진 남기고 또 이럽니다. 이럴
0: 네,
1: 때.
0: 그래서 네네. 사진도 많이 찍다가 그렇죠. 아까 지적받았습니다.

0: 잊어버린지죠.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사부님이 인석 씨 네. 이렇게 바로 머리 안 감고 오시다니 모자를 써도 구렛나루시 구렛나루가 뻘치는 거 보면 이틀 이상 머리 안 감았다는 건데 어떻게 된 건가요?
1: 아. 아니 또 지난주까지는 이 소라 누님 또 오셔갖고 네. 아, 또 소라 누님 하면은 또 저한테는 또 저희 세대 네. 사람들은 또 약간 그
0: 저도 약간, 그렇긴 해요.
1: 저는 사실 목소리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약간 상상 속의 동물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다. 용이나 이무기 예. 뭐 이런 느낌이다. 예, 예, 예. 늘 이렇게 막 마음 속에 그리고 막 어떻게 어떨까 이 사람 막 상상만 하던 사람을 마치 눈앞에 네.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좀 많이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0: 저도 들으면서 저도 설레긴 그랬죠. 했습니다.
1: 온수 샤워하고 네 그러고 왔었거든요. 드라이 다 하고
0: 온수
1: 스킨 로션 다 바르고 네네 샤워코롱 뿌리고 그러고 나왔었는데
0: 샤워코롱까지
1: 근데 오늘 네. 혁수 씨 만났을 때는 좀 아 저는 배우지만 우리 혁수 씨가 네네네 개그맨 동료라고 생각해요.
0: 저도 인정을 네. 해주셔야 네네네.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기가 네네네. 15개 이상이면
1: 그럼요.
0: 예, 반공채 점호는 하나 줘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1: 희극인 노조로 들어와야 돼요. 이제는.
0: 예, 운동회도 가고.
1: 네네네. 예, 예. 운동회도 하고 무슨 예, 예. 일생기면 일생이면 예. 같이 으쌰으쌰 하고
0: 예, 예.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경이 누나도 그렇게 넘어왔거든요. 원래는 모델 라인 쪽에 있다가
0: 또 다음이 정가요?
1: 네네. 아니 희극인 수첩에 들어와 있더라고.
0: 아, 어느새,
1: 누나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0: 저도 슬쩍 적어놔주시기 네, 바랍니다.
1: 혁수 씨도 들어와야 돼요.
0: 예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0: 아 그럼 억울한 게 저 박범 네. 후배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친구지만
0: 아 데뷔는 같은 연도거든요.
1: 아 데뷔 같은 연도예요?
0: 같은 연도예요.
1: 아 요거 애매한데.
0: 아 왜냐면 각본 밑에 있긴 싫거든요. 그거 좀 약간 이따가
1: 그거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직장생활 알맞게 잘하는 인성님이라고 8633님 보내주셨는데
0: TPO
1: 아,
0: 정확하십니다. TPO가 왜냐하면 정확하십니다. 오늘 면도도 또 안 하시고 뭔가 할리우드 배우 느낌으로
1: 아 그래요?
0: 파파라치 컷 네네네. 특히 아, 딱 좋은
1: 편안하게 자세도 편안하게 좀 할게요.
0: 아 근데 또 인석이 형님이 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아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길러도
1: 괜찮을 것 같아요.
0: 뭔가 잘 어울리세요.
1: 남자들은 네. 근데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0: 있어요, 있어요.
1: 수염을 좀 길러보고 싶다.
0: 길러보고
1: 머리를
0: 싶어요.
1: 길러보고 싶다.
0: 저도 예전에 수염이 빼곡하게 잘 자라는 스타일이라서 길렀다가 영민 네. 누나한테 네. 아유 나 짜 밀어버리기 전에 그냥 빨리 잘라 이래가지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1: 지금은 빨리 레이저 제모 했나요?
0: 네. 깔끔하게
1: 왜냐하면 했어요.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거든. 네 정확하지.
0: 이게 레제가 네, 레제. 확실히 그 동안이 되더라고요.
1: 아,
0: 권장해드립니다.
1: 혁수 씨도 뭐 나이 차이가 저랑 많이 나진 않지만 45세 이후로 흘러가면 네. 전체적인 숱이 다 줄어요. 겨드랑이 아, 다리털.
0: 아 미리 제거할 필요가 없군요.
1: 엄지 발곱의 난털까지 엄지 발가락에 난털이 있는데
0: 네네네.
1: 고털까지 줄었어요.
0: 한 7개에서 6, 뭐 8개 정도 나잖아요.
1: 장발로 나잖아요.
0: 네네네 길게.
1: 그것까지 줄었어요.
0: 아
1: 그래서 수염도 많이 줄었어요.
0: 예.
1: 네.
0: 머리털만 있으면 되죠. 뭐.
1: 머리털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0: 아 진짜.
1: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0: 아,
1: 헤어 라인을 좀 심었기 때문에 저는.
0: 네네네.
1: 네. 네.
0: 저는 아직
1: 아직 괜찮은 거죠.
0: 아 근데 저도 정수리 쪽이. 서서히 조금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1: 조심. 제가 보면 조심. 압니다.
0: 예.
1: 네네. 아직 그래도 괜찮아요.
0: 아직 괜찮습니까?
1: 괜찮아요.
0: 알겠습니다.
1: 네네.
0: 까불지 않겠습니다.
1: 네네. 네.
0: 아, 4876님 이거 중요한
1: 네.
0: 얘기입니다.
1: 네네.
0: 인성님
1: 네.
0: 앨범 준비 중이라니요. 이게 무슨 소식이죠? 자세히 알려주세요. 얼른요.
1: 제가 제 SNS에 살짝쿵 올려놨는데
0: 네, 벨벳
1: 벨벳 자켓,
0: 네, 벨벳 자켓 입으시고요.
1: 네. 그
0: 뒤에는 콜라텍이라고.
1: 영등포에 있는 콜라텍에서 저희가 사진 촬영을 좀 했어요.
0: 아, 무슨 컨셉입니까?
1: 이게 제비족 컨셉으로.
0: 아, 제비족.
1: 저하고 윤성호 씨하고 둘이.
0: 예, 다나카 한국 버전이네요.
1: 아, 약간 그렇죠.
0: 약간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김빡이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했어요. 김인석 빡.
0: 알죠, 알죠. 김빡.
1: 김빡.
0: 네.
1: 그래서 그 앨범으로 6번째 앨범, 6년 만에 신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1: 네, 많이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자, 음악의 장르는 혹시
1: 트롯입니다.
0: 아,
1: 저희는 트롯이에요. 네, 신나는 트롯.
0: 어디서도
1: 네, 어디서도 들어서도 다 되는.
0: 흥나는.
1: 네, 또, 그렇습니다.
0: 발매 시기가 혹시 언제?
1: 9월 달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0: 아, 딱 축제 많을 때.
1: 그렇습니다.
0: 예, 행사를 그리고, 노리신 게 아닌가 하는.
1: 그리고 저희가 벨벳으로 양복을 해서
0: 네.
1: 여름에 활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0: 그죠, 그죠.
1: 네,
0: 여름에 이거
1: 예. 큰돈 들여서 또 자켓을 하나 맞췄는데
0: 예, 예.
1: 일부러 가을로 좀 밀었어요.
0: 요즘에 너무 많이 안 생기는 땀띠 날 수 있으니까요.
1: 너무 땀띠가 날 것 같아서.
0: 네, 네, 네.
1: 그렇습니다. 아,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좀 라이브 부장
0: 네네 일단 발매하시고 네 그때 네
1: 아 근데 피디님들이 또 약간 좀 약간 생각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라이브를 하고 싶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0: 근데 지금 호흡이

0: 좀 경계하시는 호흡이었거든요. 네. 네네. 예, 믿을 수 없다는.
1: 약간 뒤로 밀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0: 박신경 님이 요즘도 제비가 있나라고 하셨는데.
1: 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있습니다. 네. 있죠.
0: 아, 있습니까?
1: 네, 네.
0: 아, 예. 오마주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수진 님이 그래서 오늘 X 얘기는 언제라고. 예,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1: 빨리 하죠.
0: 나의 X 네.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꽁트 주인공은 당연히 남녀겠죠. 출연자는 인석영 님이랑 저. 어떻게 저를 상대로 애틋한 연기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실까요?
1: 네네네. 네. 저희 과연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0: 네,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의 사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0: 그 사람을 만난 첫 장소가 어디냐고요? 한번 맞춰보세요. 도서관? 아니에요. 전 그런 데 안 가거든요. 카페? 그건 좀 싱겁잖아요. 제 대답을 들으면 다들 똑같이 말해요.
1: 아, 그런 데서도 연애가 시작되는군요.
0: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술을 좀 많이 마셨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거스름돈 야무지게 챙겨받았고 집에 들어와서 화장도 깨끗하게 지우고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화장대 위에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불그스름한 홍삼 한 팩, 그리고 옆에 놓인 명함 한 장. 뭐야? 아니, 내 가방에 이게 왜 있지? 어머, 이 명함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귀여운 깜깜.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2: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아, 저 혹시 김인석 씨 맞으세요?
2: 네네. 누구세요?
0: 저 명함을 받은 사람인데 홍삼이랑.
2: 아, 홍삼 드셨어요? 안 그래도 전화 기다렸는데.
0: 네?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2: 아, 어제 많이 취하셨던데. 아유, 제 앞에서 갑자기 누워버려서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0: 누가요? 제가요?
2: 아, 그런 건 제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계단에 누워있는 여자요? 아,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드릴게요.
0: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간 첫 만남에서 진실을 알게 됐어요. 택시에 내려 곱게 집으로 가던 제가 자취방이 있던 건물 1층을 지나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던 제가 계단에 누워버린 거예요.
2: 아, 저는 3층에 사는데 정말 절 처음 보세요?
0: 아, 네.
2: 아, 이거 서운하네. 저는 그래도 몇 번 봤는데. 근데 왜 자꾸 고개를 숙이세요? 그러다 또 눕는 거 아니죠?
0: 놀리지 마세요.
2: 알겠어요. 좀 드세요. 이 집 낙지 진짜 맛있어요.
0: 뜨거운 철판에서 낙지가 꿈틀대며 익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조금은 꿈틀거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철판 낙지를 먹고 나서 헤어지려는데.
2: 헤어지긴요. 어차피 같은 방향인데 같이 가시죠?
0: 네? 그렇네요. 네. 그렇게 우린 또다시 계단으로 갔어요. 처음엔 술에 취해 쓰러졌던 계단, 나중엔 사랑에 취해 올라갔어요. 아랫집 남자와 윗집 여자, 우리의 연애는 2층과 3층 사이 그 계단에서 시작됐답니다.

0: 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It Might Be You, 스티븐 비숍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의 X 사연 보내주신 두댕이님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1: 아, 사연이랑 노래가 너무 감미로워서.
0: 그렇네요.
1: 네, 소름 돋네요. 남자끼리 연기했는데 너무 말랑말랑하고 감미로워서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네. 아, 또 제가 또 네. 정이랑 누나가 남자 연기
1: 아, 잘하잖아요.
0: 전공. 제가 또 여자 연기 전공이기 아, 그렇죠. 때문에
1: 아, 서로, 너무 잘 너무 호흡이 좋았어요.
0: 어떤 콩트에서는 서로 바뀌어서 연기를 하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네네. 바꿀 필요가 있나 싶기도 네. 한데 예, 방선영님이 네. 진짜 너무 웃겨 너무 잘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아, 김지훈님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간드러져서 순간 욱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나보다 더 목소리 예쁘게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웬만한 여성분보다 목소리가 간드러진. 아, 호흡이 너무 좋았어요.
0: 아, 진짜요?
1: 공기반 소리반이.
0: 아, 공기반 소리반. 네.
1: 공기 70.
0: 네.
1: 소리 30이었어요.
0: 아, 소리 30.
1: 공기가 더 들어갔어요. 네네네.
0: 2층과 3층 사이.
1: 아, 전부다.
0: 허세영님이 뭐야, 완전 네. 연애 드라마네. 남자 배우 목소리 좋다. 라고.
1: 아, 감사합니다. 아,
0: 근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제가 여자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그런지 형님 목소리가 뭔가 확 깔리면서
1: 또 9월 달에 제비 컨셉으로 우리 누님들 마음
0: 아 그거 미리 연습 중이신 건가요?
1: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자, 아 9629님 혁순이 곱다 고와 우리 혁순이
0: 네. 아. 자 장미화님 오늘 방송 듣고 계단에 아. 드러눕는 여성분들 많겠네 라고 근데 장미아님 네. 날씨가 네. 계단에 계시면 안 되는 날씨입니다. 큰일 납니다.
1: 근데 예. 연애할 때는 결혼 전에는 막 이렇게 계단에 누운 사람 막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애처로워하고 뭐 이런 게 러브 스토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나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제가 다른 라디오에서 했던 사연 중에 하나는 네. 남편이 문 앞에서 그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거기서 네. 주무시고 계셔서 헬멧을 씌워놓고. 그냥 들어왔대요. 문 잠가버리고 그냥 계속 자라고 혹시나 잘못될까 해서 헬멧만 하나 씌워놓고 자전거 헬멧 같은 것만 하나 씌워놓고 그래서
0: 아, 낮에 어디 꾸벅꾸벅 졸다가 어디
1: 아, 어디 부딪힐까 봐.
0: 아~
1: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고 결혼하기 전과 이렇게 다릅니다.
0: 몽글몽글이 싹 사라지네요.
1: 싹 사라지죠.
0: 네, 조연지님. 네. 오늘은 계단에 이불 깔아봐야겠다라고 아, 아예 그냥 들어 그렇죠. 누우시려고 네네. 작정을 하셨네요.
1: 네네네. 리니유님 계단에서 시작된 사랑? 저는 길에서 시작됐어요.
0: 어, 길에서요?
1: 길에서 주무실 거죠.
0: 아, 길에서 주무셨다고요?
1: 그럴 수 있어.
0: 아,
1: 예전에 네네. 그 전화기 부스에서 주무시는 분들 되게
0: 아, 그런
1: 많았었어요.
0: 분도 계시고. 네. 예, 저도 근데 막 네. 이제 20살, 21살 돼서 옛날에. 저 또 예대를 다녔잖아요. 많이 마실 때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네. 그 이렇게 보도블록이라고 하나요?

0: 거기 배구 잔 적이
1: 목침처럼
0: 목침처럼 어. 거기 배구 잔 적은 있는데 어,
1: 경추배개처럼
0: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더라고요. 어.
1: 그런 경우 많았었습니다 옛날에는. 네.
0: 그냥 거기 사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네. 자, 다들 눈치 채셨죠? 오늘의 네. X 이야기 주제는요.
1: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X를 처음 만난 장소. 네, 조금 디테일하게 장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상황도 조금 알려주시면 더 재미나게 읽어드릴게요.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당시 서로의 모습 요 정도는 적어주셔야지 저희가 또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세히 좀 적어주세요.
0: 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 미니는 공짜입니다. 쭉쭉 사연 보내주세요.
1: 네. 아, 사연 올라오고 있나요? 네네. 아 우리도 하나 털어놓을까요?
0: 아, 그럴까요? 아, 그리고
1: 사연 오기 전에 네. 우리 얘기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0: 어, 저도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1: 아, 저는 주로 클럽에서 많이 만났죠. 제가
0: 주로
1: 네. 네네. 제가 별명이 이태원 사냥개였어요.
0: 아, 그러면 그렇습니다. 좀 헷갈리시겠어요.
1: 네네. 형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0: 아, 이태원 사냥개.
1: 인석이 네. 풀어놓으면 네. 금방 물어온다. 제가 정말 뭐 예예. 예, 예.
0: 아, 지금 옷색도 그렇고 약간 그레이하운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형님 네, 몸매도 좋으셔가지고.
1: 네네네. 아 네. 옛날에 또 뭐 혹시나 저 만났던 분들 계시면 사연 좀 보내주세요. 제가 정말 네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0: 아 저도 네. 뭐 기억에 남는 장소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소는 여의나루역.
1: 아
0: 아니 왜냐면 그게 제가
1: 거기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 많이 모였는데
0: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네네. 제가 이제 신정역에서 네. 서대문역까지 이제 신정역에 살면 서대문역으로 아. 아르바이트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네.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내 스타일이야. 말은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딱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래서 아, 나도 저도 모르게 따라 내려서 말을 걸어봐야 되겠다 아. 싶어서 마치 여의나루에 내리는 사람처럼 내려가지고 저 이쪽으로 내리세요 하면서 괜히 말 시켜가지고 번호 받아가지고
1: 그래서?
0: 썸을 탔을 때 기억했습니다. 여의나루역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요.
1: 아.
0: 네, 굉장히 아름다웠었는데
1: 아니
0: 썸으로 끝났습니다.
1: 공연 많이 하니까
0: 네
1: 공연장에서 뭐 그런 거 팬들이랑 뭐 이렇게
0: 없습니다.
1: 있어. 100% 있어.
0: 없습니다.
1: 내가 볼 때 100% 있어. 100% 있어요.
0: 네.
1: 네. 팬이랑 사귀었어. 내가 볼 때 팬이랑 사귀었어. 100%야.
0: 그런
1: 지금 너무 갑자기 땀이 엄청 나 이마에서.
0: 그런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예, 네. 네.
1: 저희 얘기는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네, 사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한유나 님.
0: 네.
1: 네, 네. 2006년 강남역 가장 핫했던 나이트.
0: 어디예요? 저는
1: 이거 단코였던 것 아니었나요? 네, 단땡이라는
0: 곳. 네,
1: 네, 아실까요? 그때 부킹이라는 것도 처음 해봐서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때 만났던 그분과 8년을 사귀었습니다.
0: 아이고, 방에서 못 나와서.
1: 한번 이제 그 룸으로 부킹이 들어가면.
0: 그쵸.
1: 아,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시면 나왔어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나와야 될지 몰라서 너무 순수했으니까 계속 눌러 앉아 있다가 그분과 8년을 사귀게 돼.
0: 2006년에 이태원 사냥개 활동하셨나요?
1: 그렇죠. 아, 2006년이면은 아, 요때는 조금 좀 느슨할 때였어요.
0: 느슨할 때.
1: 네, 조금 느슨할 때였습니다.
0: 아, 강남역까지는 진출을 안 하셨어요?
1: 강남역까지도 저도 여기 갔었습니다.
0: 아, 가셨고요. 기억이 나시는군요.
1: 여기 기억이 있어요.
0: 저는 2006년이면은 네. 21살 때여가 저는 홍대 다닐 때여가지고 예, 강남역 추억은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럼 이때 어떻게 나오면 돼요?
1: 이때요?
0: 네.
1: 전화 받는 척 하면 돼요. 전화 받는 척 하면서 어딘데
0: 나 여기 2층 거기 이렇게
1: 친구 좀 데리고 올게요.
0: 아 요렇게 하고
1: 아니면은 네. 가방만 있어서 저희 부스에 가방만 지금 있어서 가방만 체크하고 올게요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화장실 자연스럽게 가시는
0: 거. 근데 8년 만나신 거 보면
1: 네네네.
0: 앉아있고 싶으셨던 거예요.
1: 네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0: 9156님 저는 대학교 조교실 조교로 일하고 있었을 때 네. 제가 맡던 과 학생과 연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들 몰래 연애하느라 힘들었지만 그것마저 재미있던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특혜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특혜 많았을 거예요.
1: 아 점수 좀 주고 올려주고.
0: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뭐 약간 뭔가 이렇게 시원한 데서 괜히 쉬게 해주고 예 조교실에서 뭐 커피 타주고 이런 거 해주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1: 뭐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작가분들도 많습니다.
0: 네 이게
1: 저희 방송국 작가분들 PD님하고 작가분들하고 이렇게 일하시면.

0: 그래서 그런 거 많지 아니 있지 않습니까? 아, 요 사내에도 많습니다. 방송국 안에서도.
1: 이게 꼭 사내 연애 금지가 공표되어 있는 공간이 네. 더 많은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1: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0: 네.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1: 네. 네. 자, 이렇게 X 처음 만난 장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 미니는 공짜입니다. 광고 들으실게요.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나의 X 이야기. 멀끔하게 너무너무 잘생긴 인석이 형님. 하지만 오늘은 면도 안 하시고. 네. 파파라치 컷 남기기 좋은 의상으로. 네. 뭔가 몸에 좋은 그레이하운드 또 생각이 나는. 네네. 그런 복장으로 그렇습니다. 와주신 형님과. 네.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X 처음 만한 장소 소개해 주시죠.
2: 그렇죠. 이우성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사내연의 대표적이신 분이 배철수 형님이시잖아요.
1: 아,
2: 라디오 PD님하고 결혼하셨잖아.
1: 스튜디오에서 피어난.
2: 스튜디오에서 피어난.
1: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2: 아,
1: 아까도 30. 네. 7년째 하고 계시다고 소개를 그렇죠, 해드렸는데
2: 그렇죠.
1: 아, 또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또 소개를 아, 해드립니다.
2: 저도 그런 걸 꿈꿨었어요. 옛날 싱글일 때.
1: 네네.
2: PD 와이프.
1: 아, PD 와이프. 아,
2: 직장을 뭔가 챙겨줄 수 있겠지. 그래도 한두 프로 날 더 할 수 있겠지.
1: 예.
2: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 있죠.
1: 어, 그래서 제가
2: 네네.
1: 동엽이 형한테 한번.
2: 아, 그렇죠.
1: 어?
2: 네.
1: 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랬더니. 그런 거 없어라고 하시더라고요.
2: 어, 네. 와이프는 와이프군요. 네, 일은 또 일이다. 네.
1: 네.
2: 아.
1: 네. 자, 광고 듣고 네. 3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5: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0: 3시간 이내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습니다. 우리 영미 누나는 출산 휴가 중이고요. 그 사이에 잠깐 와서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는 저는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나의 X 이야기 우리 김인석 형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 어떤 겁니까?
2: 네, X를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1: 네, 네. 이용호님. 네. 아, 저는 10년 전 제주도 별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2: 어, 제주도 별장?
1: 아, 별장 옆에 펜션이 있었는데 거기 손님으로 온 X가 이중 예약이 되어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별장 2층에서 묵게 해줬고, 에이, 와, 이거는 마음에 들었네. 보자마자.
2: 아니 그리고 일단 별장 있으면 끝난 거 아니야?
1: 그러니까요. 아, 그 다음부터 같이 놀러댕기다가 지금까지 쭉 사귀고 있습니다라고.
2: 아, 부럽다. 아, 제주도 별장 있는 것도 너무 부럽다.
1: 그러니까요.
2: 아, 나도 별장 있으면 다 꼬시지. 정말 나도 내가 별장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꼬셨지. 별장만 있으면 손쉽게 꼬십니다. 네, 제주도, 그것도 제주도면.
1: 그렇죠.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럼요. 제주도.
2: 그럼요.
1: 아, 아. 이중 예약이 네. 돼요. 어쩔 줄 몰랐는데.
2: 아, 저희 별장에서 주무세요.
1: 어. 아, 2층 편히 있으세요.
2: 어, 침대도 좀 좋은 침대야.
1: 아.
2: 그렇습니다.
1: 아침은 또 어떤 걸로 준비해야 될까요?
2: 아, 또 요리도 잘해. 아,
1: 괜찮습니다. 함께
2: 어.
1: 하시죠.
2: 아, 좀 더워서 그냥 앞치마만 둘렀어요. 좀 더워서 아침에 맨살에 앞치마만 두르고 막 요리하고 있어. 근육이 막 불끈불끈. 아, 그럼 뭐 끝난 거죠. 김효진님 사연 주셨습니다. 저는 헬스장에서 만났어요. 그땐 복근도 있었는데 지금은 쩝. 사기 결혼 같아요.
1: 아, 이게 이게 이런 경우가 진짜 네네네네. 많더라고요.
2: 네.
1: 예. 예전엔 이랬는데 하면서 그 사진 뭐 예전에 남자친구였을 때 사진부터 쭉 했는데 뒤로 가면 이제 점점
2: 그렇죠.
1: 다른 모습이 되어가는
2: 남자애들 중에는 아직도 군대 사진 계속 보여주는 애들 있어요. 그때 제일 몸 좋았어 갖고 그 사진만 계속
1: 그렇게 나도 이랬어.
2: 네, 나도 이랬잖아. 이거 있습니다.
1: 네네.
2: 네네.
1: 증거자료라도 남겨둬서 다행.

0: 이네요. 참. 맞습니다.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어떤 네. 사연이길래 익명으로 보내주셨을까요? 네. 다리가 아파서 공터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때 여성 두 분이 다가오시더라고요. 두근두근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우주와 삶에 대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도 저도 못하던 상황 속 갑자기 제 손을 확 잡아서 끌던 엑스 누나 조용히 제 귀에 대고 제들 사이비야 하던 그 누나 그때 이끌어주는 누나의 매력 알았어요. 지금도 누군가 끌어주고 있겠죠. 아, 라고.
1: 이런 여성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아, 리더, 리더.
1: 자기를 끌어주는 여성.
0: 아, 네네. 예, 먼저 이렇게 딱 앞서서 네. 네. 자, 이렇게 하자. 약간 아, 근데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가오셨을 거예요. 아마.
1: 제가
0: 예.
1: 큰일 나겠다. 네. 사이비의 마수에 걸려줄 수 있겠다 해서 쟤 너무 착한 애라 네. 구해주려고 또 이런 거에 또 매력 빠지셨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나의 엑스 이야기 네. 엑스를 처음 만난 장소 예, 사연 받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네, 도시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네. 본격적인 3부가 시작이 됐고요. 네. 오늘의 주제 엑스를 처음 만난 장소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 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네. 만나시네요. 정말. 네, 최종근님 소나기 내리던 날 구멍가게에서 하나 남은 우산을 한 여성분과 동시에 아~ 잡으려고 싸우다가 둘이서 하나의 우산으로 나오면서 만나게
3: 너에게
4: 됐습니다.
3: 해질녘 노을처럼 아~
4: 그냥 귀 맞을 걸 그대로 결혼해버리다니
3: 아이고, 아~ 아이고 그 우산 때문에 아~
4: 그래서 아... 타임머신 발명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3: 차라리
5: 그 우산 놔.
3: 그 우산이 뼈대가 나가 있었더라면 양보라도 했을 아... 텐데.
4: 인터스텔라처럼. 네. 그 뭐 서재 뒤편에서
3: 우산 집지 마.
4: 이거 있잖아요. 아
3: 양보해.
4: 양보해.
3: 내 거라고 우겨 아니면 네, 이렇게.
4: 아 그런 네. 분들 많습니다. 네.
3: 네 여기 137님. 서울 땡땡병원 무균실에서 만났어요. 이건 무슨 사연이죠?
4: 뭐죠?
3: 파견 나갔었는데 너무 청순하고 착했던 무균실 간호사였죠. 아... 무균실 갈 때마다 설레고 썸 타는 게 좋았었는데 한 달 정도 만나다가 집착이 너무 심해서 아... 차라리 약간 오염된 여자를 만나는 게 더 괜찮다 싶었어요. 아, 오... 아 정말 겉도 속도 무균인 분을 오, 만나신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4: 네, 직장도 무균, 성격도 무균.
3: 하얀 분을 만나신 아, 것 같아요.
4: 네. 이런 분들은 또...

0: 이렇게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도 못 살아요.
1: 네.
0: 그렇죠. 이런 거 힘듭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수돗물에는 네. 못 살죠. 네,
0: 어느 정도 좀 닦여야 돼요, 사람은. 네. 허점도 있고. 0021님. 대학교 때 알바 끝나고 택시를 타는데 기사님께서 합승을 요청하셔서 어떤 남성분과 합승을 했어요.
1: 아, 합승해도 괜찮을까요?
0: 아, 예, 예. 합승해요. 남성분이 저한테 고맙다며 택시비를 내주면서
1: 오?
0: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를 주고받게 됐고
1: 아이고.
0: 그렇게 다시 만나고 그 만남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1: 와,
0: 이게 남자분도 마음에 드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택시비 주면서 아, 어떻게 전화번호를 받지?
1: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택시비는 제가 내도 될까요?
0: 아~ 네네.
1: 네. 아, 아니 괜찮은데 기사님 저 아무나 좀 빨리 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아, 죄송해서 그런데 그 밥이라도 한번 제가 번호를 아, 아~ 뭐야.
0: 이건 뭐 전화번호 산셈이네요.
1: 그렇죠.
0: DB 산셈이에요. 그렇습니다.
1: 예, 기사님 아. 빨리 내리세요. 땅손님 태워야 되니까요. 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네요.
0: 그렇습니다. 예. 아. 3989님 제주 곶자왈이요.
1: 벌써 몽글몽글합니다.
0: 아. 반딧불이 체험하러 갔다가 몽글몽글 분위기에 넘어가서 거기 참가한 남자 아무랑이랑 만나 제주에서 잠깐 오붓했는데
1: 어?
0: 서울 도시 한복판에서 보니까 마음이 싹 식어서 금방 헤어졌습니다.
1: 아이고
0: 그냥 거기 참가했던 남자 아무랑 그냥
1: 반딧불이 네네. 빛으로 보이는 얼굴로 일단 너무 괜찮다 싶었던 거예요.
0: 네네네네.
1: 근데 반딧불이가 아니라 태양볕으로 보니까 아이고
0: 너무
1: 이게
0: 이상한
1: 좀,
0: 거야.
1: 예, 네. 조금 그런
0: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린 거예요. 네네네. 아 재건축이 시급한 얼굴이었던 거예요.
1: 네, 나는 네.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0: 분위기에 취하면 안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1: 근데 꼭 이렇게 여행 가면 좀.
0: 아, 조심해야 돼요.
1: 여행 가면 좀 괜히 또, 내 스타일 아닌데 이 사람 괜찮다.
0: 이게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0: 이게 진짜 뭐 서울이나 내가 사는 곳에 왔어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지.
1: 네.
0: 이 장소 때문에, 이 분위기 때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1: 그거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요 분들 특이하네요.
0: 네.
1: 2932님.
0: 네.
1: 저는 연희동 중구집에서 네. 메뉴 잘못 나와서 서로 바꿔받았는데 분위기상 어떡하지? 하다가 합석하게 됐어요.
0: 어머나.
1: 아, 그러니까 아. 저는 짬뽕을 시켰고
0: 난 짜장을 시켰는데.
1: 근데 잘못 나왔는데. 아 이거 저기 막상 근데 또 짜장이
0: 또 먹고 싶어.
1: 한 입 땡겨. 짬뽕이.
0: 그럼 저희 그쵸? 한 젓가락씩 먹을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1: 그럴까요?
0: 아.
1: 이렇게 되면 같이 앉을까요? 사람도 많은데 네? 이렇게 돼가지고
0: 아, 서로
1: 먹다가 뭐야 먹다가 면이 겹쳐.
0: 하면서
1: 호로로
0: 네 그러네요.
1: 너무 드라마 많이 봤어요. 네 단무지 같이 집어 탁 네. 이렇게 드세요. 아예 드세요.
0: 내가 반 잘라 놓은 거 먹었어.
1: 이런 100%다.
0: 100%죠. 간접 예. 키스. 3958님 저는 유치원 교사였는데요. 유치원 크리스마스 행사에 산타 할아버지로 오신 분과 만났습니다.
1: 와
0: 친구들 선물 가지고 오느라 어깨가 아프시다면서 저보고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고 내가 안 하면 반 아이들이 선생님 산타 할아버지 힘들지 않게 해주셔요 해서 또 주물러 주고.
1: 아이고
0: 이것이 인연이 돼서 나의 산타 할아버지가 됐었네요.
1: 아,
2: 아유 어깨가 무겁네. 좀 주물러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주물러 주시고.
1: 산타 할아버지 힘들지 않게 주물러 주세요.
2: 아이고 허벅지가 이게 그냥 뭐 단단하게 굳었네. 허벅지도 좀 주물러 주세요.
1: 아 근데 이게 네네네. 또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이거 반딧불이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가리고 오신 겁니다.
0: 그 분위기에.
1: 근데
0: 크리스마스란 또 그 분위기.
1: 근데 수염을 내렸는데 괜찮았던 거죠. 아,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었던 또 네. 선물이셨던 거죠. 네, 네. 다행입니다.
0: 다행이네요.
1: 네. 네. 1447님, 전 20여 년 전 X를 유럽 배낭여행 중에 만났습니다. 영화 같아요. 이런 영화 있잖아요.
0: 비포 선라이즈.
1: 와.
0: 비포 선셋.
1: 네네네네. 로마에서 만나서 네. 스위스를 거쳐 파리까지 동행했어요. 그 이후로도 1년을 더 만났죠. 아련하네요. 와, 진짜 이건 영화다. 이건 진짜 영화다.
0: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봤던 그 사람하고 상암이나 영등포에 서 있는 그 사람 모습하고.
1: 네네.
0: 아, 좋은 동네입니다. 상암, 영등포 다 좋은 동네인데. 그런데.
1: 막상 시흥, 현실로 돌아왔을 때.
0: 네, 이런 데 서 있을 때. 네. 안양, 이런 데 서 있는 그 사람 모습하고.
1: 네.
0: 우리가 로마에 서 있는 그 사람 모습하고. 이게 똑같은 사람이냐.
1: 아, 괜히 거기는.
0: 네네네.
1: 이렇게 그 민

0: 소매 셔츠 하나 딱 걸쳐도
1: 아, 너무 멋있죠.
0: 아 이게 탐험가의 느낌이 나니까.
1: 아니 그리고 뒤에가 파르테논 신전인데.
0: 아 그렇죠. 아 그런 거에 가면 안 됩니다.
1: 네.
0: 네 서울에 돌아와서 한번
1: 영등포 우측 앞에 서 있는 모습하고.
0: 네.
1: 이게 동일하냐는 말이죠. 네네.
0: 아 파리의 여운.

0: 람으로 레 바게트 파리 스텔레장이 불렀습니다.
1: 네.
0: 나의 엑스 이야기 오늘은 내가 엑스를 처음 만난 장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네. 아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이윤정님 부산에서 서울 가는 KTX 기차 동반석.
0: 어?
2: 마주보고 가는 좌석에서 만났습니다.
0: 아.
2: 이거 있잖아요. 가운데.
0: 맞아요.
2: 마주보고
0: 한 명은 역방향이에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모르는 사람끼리 네 명이 앉았는데요. 심리상담사 여자분 한 명. 저, X, X의 동료 이렇게 2대2였거든요. 그때 눈 맞아서 X랑 2년 넘게 사귀었습니다.
0: 이건 눈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앞에 있으니까 눈이 계속 보이잖아요.
2: 그리고 무릎과 무릎이
0: 좀 닿을 수도
2: 닿을
0: 있어요.
2: 수 있어요.
0: 그다음에 이렇게. 발이 살짝 하면은 목례라도 해야 되잖아요. 부딪히면은
2: 맞아요. 맞아요.
0: 뭐 일어나서 네네. 죄송합니다 할 수도 없지만
2: 맞아요.
0: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2: 저도 약간 그런 적 있는 것 같아요. 버스 같은 데서 잤는데
0: 네.
2: 이게 처음에는 안 달려고 이렇게 했다가 둘 다 잠이 드니까 너무 허벅지끼리 닿고 있는 거야.
0: 아, 그렇죠.
2: 깨보니까.
0: 네.
2: 너무 스킨과 스킨이
0: 그리고 이게
2: 너무 닿고 있었어요.
0: 너무 잠들면 또 나도 모르게
2: 나도
0: 모르는 분의
2: 어깨에 또 이렇게 하고.
0: 어깨
2: 네네네네.
0: 그러니까 기대고 있거나 아니면
2: 네네네네.
0: 누군가 기대고 있거나
2: 네네네네.
0: 하잖아요.
2: 네네네.
0: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두 번 튕기셔야 되는 거 알죠? 한 번 하면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
2: 그렇죠.
0: 둘 이렇게 두 번 하셔야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0: 정말 싫으면 하나, 둘, 셋 해서
2: 쭉 네.
0: 네, 쭉
2: 네.
0: 하셔야 됩니다.
2: 머리를 띄워놓게 네,
0: 네. 사실은 내가 문제지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2: 있습니다.
0: 인연은
2: 맞아요,
0: 그렇죠.
2: 맞아요,
0: 맞아요. 네. 자, 9791님.
2: 네. 제 친구,
0: 제 친구 얘기인데요. 네. 그 커플은 논산 훈련소 앞에서 만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2: 네.
0: 그쪽 분은 친구 배웅하고 제 친구는 남친 배웅하고 아이고.
2: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0: 아이고 아이고. 거기서 또 환승이
2: 됐군요.
0: 됐네요. 네. 그래서 결혼까지 했다고 하네요.
2: 근데 아이고, 약간 네. 국룰 있잖아요. 그 이 훈련소 보내면서 많이 우는 여자일수록 깨진다. 요런 거 있잖아요. 예, 요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울면 울수록 깨진다.
0: 통계가
2: 네네.
0: 좀 뭐 명확하진 않지만 맞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2: 왜냐하면
0: 네.
2: 힘들다는 거거든.
0: 그렇죠. 그만큼 힘드니까
2: 너무 이 남자랑 헤어진 게 너무 힘들어서 이미 무너진 거야.
0: 주변에서
2: 그때 누가 툭 건드리려고
0: 건드려요. 괜찮아.
2: 어쩔 수 없이.
0: 괜찮아. 주말에 네. 한잔 하자. 괜찮아.
2: 네.
0: 여기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2: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0: 예, 그거 네. 위로 아닙니다.
2: 네, 네.
0: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네. 7767님 친구랑 같이 갔던 래프팅에서 래프팅 해주던 강사님이랑 저녁에 술을 같이 마셨거든요. 요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0: 이런 경우 많죠.
2: 그 당시 제가 어린이집 교사였는데 자연물 학습지 때문에 나뭇잎을 모으고 있었어요. 제가 술 취해서 그분은 붙잡고 단풍잎 따야 된다고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0: 이 다음날 단풍잎 따놨어요? 가지러 오세요? 문자를 딱. 부끄러우면서도 심쿵했었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길로 엑스야 잘 지내렴.
1: 래프팅 강사님들
0: 요런 거
1: 일부러 상의 탈의하죠. 그리고 일부러 시기에 안 맞게 6월에 가도 태울 날씨가 아닌데 태어났어. 까맣게. 이미 네. 이미 까맣게 태어났어.
0: 이미 콜라 발라놨어.
1: 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누구든 나에게 넘어와라.
0: 몸 좋으니까 또 맨살에 쫓기.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거기에 넘어가셨었군요. 네. 자, 3281님. 저는 엑스여친을 코리안 특급 박찬호 형님 소개로 만났어요.
0: 어떻게 와. 와.
1: 어떻게 인연 되셨지? 네네네. 종로 제코브라 나이트에서요. 그땐 나이트에 아는 스타 형님들 한두 분씩 계셨잖아요. 네. 라고 네. 하셨습니다. 웨이터
0: 박찬호.
1: 박찬호.
0: 웨이터 강호동.
1: 웨이터 유재석 다 있죠, 다 있죠. 있었어요. 예, 좀 이목구비 가까운 웨이터 신동엽.
0: 아, 신동엽.
1: 다 있잖아요.
0: 있어요.
1: 네, 그때 또 유명했던 이름들이 뭐가 있을까요?
0: 뭐 너무 유명한 거 많은데 돼지 엄마라는 이름은 돼지 그때 엄마. 너무 많았고.
1: 아, 그때 지점장님처럼 한
0: 맞아요.
1: 한 지점에 있었고. 한 명씩. 네네네.
0: 그리고 네네. 100원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1: 100원.
0: 네, 웨이터 100원.
1: 그래요?
0: 웨이터 500원.
1: 500원.
0: 동전으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1: 아, 동전 네네. 이름도 있었군요.
0: 동전 이름도 있었고요.
1: 아, 전 나이트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0: 아니시군요.
1: 네네. 하필이면 또.
0: 나 너무. 그러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계단부터 설레. 음치 하면 막 어린 시절에 놀이공원 들어가는 것처럼
1: 네.
0: 그 계단을 밟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쾌쾌한 담배 냄새 같은 거, 그 습한 냄새.
1: 그런 게 있군요.
0: 너무 설레요.
1: 보통 클럽은 딱 열면 바로 클럽인데
0: 그렇죠.
1: 나이트는 계단이
0: 계단으로 쏙 들어가는 그 계단 한 걸음 한 걸음부터
1: 거기서부터 진동을 느끼시면서
0: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 특유의 그 습기 냄새가 있거든요. 특유의 네,
1: 물청소 자주 하는
0: 네네네네.
1: 냄새.
0: 네. 약간 푸른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싹 있어요.
1: 그게 푸른 곰팡이
0: 너무 좋아. 담배 냄새랑 섞였어 그게.
1: 자, 네네. 비슷한 사연이 있습니다.
0: 네. 저는 예전에 홍대 클럽 흐지부지라는 데서 만났습니다.
1: 흐지부지?
0: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흰옷 입은 그가 조명에 유난히 더 빛나더라고요.
1: 또 반딧불인가요?
0: 눈부신 그의 이야기. 그와 이야기 나누다 사귀었습니다.
1: 이렇게 조명빨 잘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0: 요게
1: 네.
0: 그 약간 블루라이트 같은 거 쏠 때 있어요.
1: 네네네네네.
0: 블루라이트 같은
1: 파란빛.
0: 거. 파란빛.
1: 네.
0: 그럼 흰 옷이 막 진짜 눈이 부시게 되고
1: 후광.
0: 앞니 라미네이트 하신 분들은 이렇게 치아가 막 광채가 막
1: 그렇죠,
0: 멀리서부터
1: 그렇죠.
0: 막 네. 네, 그 블루라이트를 받으면
1: 그 엄마 옥색 반지 되잖아요.
0: 네네네.
1: 예, 반짝반짝 빛나는
0: 그때 기억이 나네요.
1: 네네네.
0: 임플란트 라미네이트
1: 네.
0: 이런 거 다 검열이 되거든요. 저희가
1: 지금 인석이 형 표정이 너무 신나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0: 너무 좋아요.
1: 클럽 나이트 얘기 나오니까 네네. 갑자기 밝아지셨다는.
0: 제가 3일 연장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1: 그랬더니 일장이요?
0: 앞니가 막 흔들리더라고. 잠을 안 자고 3일 연속 나이트.
1: 잇몸이 벌써.
0: 잇몸이 무너지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렇게 노는 걸 좋아했었어요.
1: 형님도 지금 좀 의심이 됩니다.
0: 라미.
1: 야, 라미
0: 라미죠.
1: 예.
0: 네네네. 네. 그때 저도, 너무 놀아서. 네.
1: 저도 예뻐 보이려고 비슷한 걸로 그렇죠. 했습니다.
0: 네네네.
1: 자, 0601님 네. 10년 전 인천. 여기 아는 데인데.
0: 요거 알죠.
1: 네.
0: 네.
1: 땡땡 비야.
0: 네네네.
1: 네, 나이트 1층에서 네네. DJ도시 하늘 형님이 하시는 포차가. 제가 이 동네 살았었거든요. 제가 이 동네 출신이에요. 하늘 형님이 같은 아파트 살았어요.
0: 그렇군요.
1: 네. 친구들과 술 먹다 잠이 들었어요. 직원분들이 깨워 일어나 보니 친구들은 없고 반대쪽 테이블에 여자분도 자다가 방금 일어나신 거예요. 겸사겸사 같이 해장하고 연인이 되어 3년을 만났네요. 갑자기 또 하늘이 형 잘 계시죠? 그때 왜 같이 깨었어요? 라고 아이고 예.
0: 예전에 뭐.
1: 유명한 여기 네. 예 동양 최대 나이트라고 그때 당시에는 네네 유명했습니다. 저희 동네였어요 정말.
0: 저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1: 네.
0: 서울 수도권 근방까지 다 다녔어요.
1: 순회를 하셨군요.
0: 네네네. 친구들하고
1: 네, 예.
0: 조맞춰서.
1: 여기 기억나시나요?
0: 여기 갔었고
1: 네.
0: 옛날에 돔 열리는 데도 있었어요.
1: 그거 얘기 들어본 것
0: 네,
1: 같아요.
0: 네, 돔 열리는 데 있어갖고.
1: 그건 일산 쪽 아닌가요?
0: 거기는 돔이 열리진 않은데 이름만 돔.
1: 이름만 돔이에요?
0: 네네, 돔이고,
1: 예예.
0: 네, 돔이 열리는 곳도 있었고.
1: 네.
0: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또 나이트마다 다 특색이 있었던.
1: 아, 그래. 아, 그렇죠. 그렇군요.
0: 컨셉이 있었거든요.

0: 어,
1: 요즘은 또 클럽이 또 다들
0: 아,
1: 또
0: 또 있나요?
1: 특색이 있는데.
0: 그렇군요.
1: 옛날에 나이트가 그랬었고
0: 또 나이트마다 또 특색이 있었습니다.
1: 네,
0: 네, 네. 네.
1: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네. 나이트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Boy Next Door, 보넥도의 I Feel Good.

0: 네, 보넥도 보이 넥스트 도어의 I feel good 들어보셨습니다. 아니, 두댕이 여러분들이
1: 네.
0: 같이 웃고 계신 것 같아요. 나이트 얘기 나오니까 막 사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1: 네.
0: 있습니다. 네.
1: 변은희님, 사회 초년생이 되어서 나이트라는 신세계를 알게 되고 일주일에 8번을 다녔습니다.
0: 이게 사실
1: 아.
0: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1: 네네.
0: 예, 일주일에 8번.
1: 그러니까 한 번은 막두 군데도 다닌 거예요.
0: 네, 두
1: 네.
0: 탕을
1: 제가 볼때
0: 뛰시고나
1: 변은희님
0: 아니면
1: 예뻐요.
0: 네, 아니면
1: 이런.
0: 주무시거나 하루.
1: 여성분들 예쁘면 돈 걱정 없이 이렇게 많이 갈수 있어요. 예전에 예쁜 여성분들은
0: 네네.
1: 특별 관리가 들어갑니다.
0: 특별
1: 뭐
0: 관리
1: 지금 클럽도 아마
0: 어떤
1: 그렇겠지만
0: 게 있습니까?
1: 이런 분들 공짜로 다닙니다.
0: 아!
1: 아, 그리고 또 웨이터 형들이 또 연락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자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0: 아, 거기 또,
1: 네네네.
0: 아,
1: 그래서
0: 있군요.
1: 오늘 와, 오늘
0: 고객
1: 오면은
0: 관리.
1: 고객 관리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일주일에 여덟 번.
1: 여덟 번.
0: 네.
1: 네.
0: 많이
1: 화려하게 사셨네요.
0: 화려하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0289님. 너무 웃겨요. 저도 나이트 죽순이었습니다. 저 대학 졸업할 때 백두산 오빠, 김건모
1: 아,
0: 오빠.
1: 김건모 있었어. 웨이터 김건모.
0: 그리고 DJ 우정희 오빠가 대학 축하 현수막 걸어줬어요. 와, 이런 게 있었어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려나라고.
1: 너무 많이 오니까.
0: 아, 정말 VVIP만.
1: VVIP죠. 네네네.
0: 현수막을 제작해서 지금은 전광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현수막이니까.
1: 그렇죠. 이런 죽순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회가 돌아갔던 거예요.
0: 지하
1: 네. 한
0: 경제가.
1: 생태계가, 나이트 생태계가 이런 분들이
0: 네.
1: 계셨기 때문에
0: 아,
1: 돌아갔던
0: 밤의
1: 겁니다.
0: 경제.
1: 밤의
0: 예,
1: 경제가.
0: 돌아갔었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네. 4443님, 저는 그 당시 군민이었는데 지역에 나이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면 동네 누나, 동생, 형들밖에
0: 다
1: 없었습니다.
0: 아는 얼굴들.
1: 그냥 돈 내고 동창회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 지역에 가면 숫자가 젊은 층이 적기 때문에 다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2: 맛있게.

0: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5: 일단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사석처럼 떠들다 보니까 광고 안내 인사도 못 드리고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6: 나이트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5: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2시에 나이트 아니잖아요.
6: 그렇습니다.
5: 2시에 데이트입니다. 데이트입니다.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6: 아, 너무 신났었네. 나만 신났네. 네. 네네, 죄송합니다.
5: 네. 아, 사무치사님. 네. 인사고빠 정말 신나게 사셨구나. 라고.
6: 아, 그렇습니다. 네. 8633님, 인성님, 오늘은 출연료 내고 가세요.
5: 네. 의향 있으시면 내셔도 됩니다.
6: 네. 만 원만 낼게요.
5: 네. 자, 쏟아지는 나이트 이야기의 분위기가 아주 과열이 됐습니다.
6: 그렇습니다.
5: 자, 나의 X 이야기. X를 처음 만난 장소. 네. 오늘의 최고의 사연. 어떤 사연을. 아, 다
6: 너무 재밌었죠?
5: 다 재밌었는데.
6: 네,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5: 구질구질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6: 어린이집에서 산타 할아버지와 만났다는 사연을 보내주신 3958님 축하드립니다.
5: 축하드립니다. 야, 아, 사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6: 아, 그렇습니다.
5: 네.
6: 아, 저는 유치원 교사였는데요. 유치원 크리스마스 행사에 산타 할아버지로 오신 분과 만났습니다. 눈이 맞은 거죠. 친구들 선물 가지고 오느라 어깨가 너무 아프다면서 저보고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고
7: 선생님, 산타 할아버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6: 또 주물러주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나의 산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7: 선생님, 산타 할아버지 다리도 안 붙인 것 같아요.
6: 발가락도 주물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이 되다 보니까
5: 그렇죠.
6: 사귀게 됐다.
5: 그리고 네. 막상 산타 할아버지 수염을 걷었을 때
6: 아, 잘생겼던 거야.
5: 어머, 내 스타일이다.
6: 하관이 잘 뽑아진 거야. 네, 그렇습니다.
5: 자, 이분께 네. 칼국수 세트 쏴 드리겠습니다.
6: 네.
5: 자, 4908님 나이트 얘기를 그렇게 신나게 하고 예쁜 사연 뽑는 두 사람이라고 저희도 마무리는 예쁘게
6: 그렇죠.
5: 해야죠.
6: 그럼요.
5: 예, 2시에 네. 나이트 아닙니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6: 네.
5: 자, 처음으로 함께 해봤는데 네. 나의 X 이야기 형님 어떠셨습니까?
6: 아, 너무 즐거웠고 오늘 사연이 네. 또 재밌는 사연들이 많았었네요.
5: 네네.
6: 네네. 그리고 또 나이트 사연이 나오다 보니까
5: 어?
6: 저도 신나서 네, 흥분해서 했던 것 같아요.
5: 요거 직접 소개하실래요? 아, 제가 할까요?
6: 7666님 제가 한번 읽을까요?
5: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6: 20년 전에 압구정 이자카 2층에 있는 오이소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5: 네?
6: 그때 김인성님과 문천식님이 미팅을 자주 오셨는데 그때도 나이트 다녀오셨던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미팅을 자주 했다고요 제가.
5: 아, 기억나시나요?
6: 아, 뭐 많이 만났으니까
5: 일단 위치 기억나시나요?
6: 네네. 위치는 어딘지 알 것 같은데
5: 천식이 형님이랑 함께했던 아, 순간 기억나시나요?
6: 아,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 말씀드리고
5: 그럼 일단은 사실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6: 네네네. 일단 뭐
5: 전후 미팅...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6: 네, 저도 좀 즐겨야 되잖아요 젊은 싱글 라이프도 즐길 때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 못 본 척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네, 네네네. 일단 기억 안 납니다로
6: 네,
5: 네
6: 감사합니다.
5: 대답을
6: 일단
5: 해주셨어요.
6: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네네. 인석이 형님과 함께해서 너무나 아, 재밌었고요.
6: 네.
5: 네, 다음에 또 놀러 오면은
6: 네네.
5: 2시에 나이트로 한번
6: 나이트
5: 특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 네네.
5: 네, 그때 춤추면서 진행 한번
6: 좋습니다.
5: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좋습니다.
5: 형님 감사합니다.

네, 불독맨션의 춘천 가는 기차 같이 들으셨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영미 누나가 출산 휴가를 떠나 있고요. 네, 그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시 나이트 아니고요. 2시에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승희님, 나의 X 이야기 듣고 났더니 나이트와 계단 두 단어만 맴돌아요. 나이트, 계단, 그리고 나이트, 계단. 이렇게 세 개를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33님, 나이트 얘기 끝났어요? 네.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19세 이후로 20년 동안 생일 파티는 나이트에서만 했습니다. 아, 한결같은 분이시네요. 자, 1월 1일 생일이라서 카운트다운과 함께 터보의 생일 축하곡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0: 이거 옆 테이블에서 막 이렇게 같이 그쵸? 휴지 흔들어주고 예. 아 정말 특별한 생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앞으로 또 몇 년 더 이어질지 또 계속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731호님 20대 때 나이트 죽순이었던 저 지금은 애가 죽순이에요. 대일딸 단속하기 바빠요. 제가 놀아봐서 더 조심스럽다는 이게 놀아보니까 괜히 의심이 더 많아지시는 겁니다. 네 아마 대학교 1학년이면은 나이트는 아니고 뭐 클럽이나 이런데 가끔 놀러 가겠죠. 예, 한참 놀 때잖아요. 예, 그래야 또 스트레스가 풀리니까요. 네, 아마 뭐래도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죽순이 정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할 게 많거든요. 알바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자 이 782님 오늘도 포항은 찜통더위네요. 채소밭 채소도 시들시들 선풍기 앞에 있는 우리 집 댕댕이도 입맛이 없는지 밥을 거부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럴 때 시원한 과일 그 우리 댕댕이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못 먹는 과일도 나눠져 있고요. 그 검색하셔가지고 시원하게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어떠실지요. 사실 아 진짜 더우면은 정말 시원한 거가 계속 땡기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배탈 나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구명님 어머 혁수씨 대학 캠퍼스에서 뛰쳐나오셨나요? 청남방 청량미 무언? 저 43살인데 선배라고 부르고 싶다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혁수 선배가 되어드릴게요. 안녕. 네. 자, 혁수 선배라고 해주셔가지고 이 노래 생각이 났습니다. 신현이와 김루트가 부릅니다. 오빠야.
1: 오빠야. 네.

0: 怖い。
1: 신현이와김루트의오빠야들어보셨습니다저는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우리영미누나가출산휴가를떠나있는사이에두댕이여러분들과더친해지기위해서달려왔습니다자3730님지금까지영미언니빈자리그리웠는데이번주방송역대급웃겨요혁디최고아기엄마배잡고쓰러져요라고해주셨습니다너무너무감사합니다파이팅하고있습니다혁디영미누나듣고있어 혹시셋째생기면이자리또올거야아제가사실항상두대하면죄송함과미안함이있었거든요제가이때쯤인것같아요비가갑자기많이내려가지고갑자기도로가통제돼가지고제가20분인가그래서일부를지각한적이있었어요예도로가완전히통제돼가지고예강변북로도통제되고올림픽대로통제되고그죄송함을항상가지고있습니다네그때뮤지영이함께있을때맞습니다 네자그때죄송한마음갚으려고왔습니다잘하고있는지모르겠는데이런문자받으면힘이납니다근데이와중에저를중심으로또권씨들이모이고있네요권영환님안동권씨출첵합니다라고해주셨습니다출첵하세요잘하셨습니다자3591님혁수님저는권선영입니다회사에서동료들과매일즐겁게듣고있어요권씨양반들화이팅이라고보내주셨고요화이팅입니다아이거뭐종친회가열리나요예제가뭐종친회뭐한번집도를해야되나요이거어떻게되나요예자457님저는권씨네분을모시고사는여인입니다모시고사는저도아안될까요라고해주셨습니다왜안되겠습니까왜안되겠습니까제가드려야죠혈연커피드립니다4557님그리고3591님권선영님그리고권영환님까지아쏘겠습니다자이야이게잠시만요또아이저권씨사연뽑다가권에서검색해서딱이사연이걸렸는데4786님권투인연배웠어요깔깔깔깔이라고해주셨습니다종친회는초대를못해드릴것같은데아는드리겠습니다아는쏴드립니다아권투땀을많이흘리셨을테니까지금이라도채우세요2년지났지만이게권유리에서시작된권씨종친회권투까지함께했습니다 저는두시데이트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이어지는노래는요자요노래들어보시고이따가뮤직비디오한번보시면제얼굴이나옵니다제가부부걸민혁양의초대로까메오출연을했습니다자브레이브걸스의바디웨이브함께들으실게요 Yeah, yeah, yeah. Watch me now.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도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장모님표 마더리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네,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저는 권혁수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 소개 올립니다.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음주엔 티맵 대리,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IS 동서와 함께 합니다. 박유님, 박유미님이 헐 권씨가 부럽네요 크크크크 하셨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두댕이분들, 김씨, 이씨, 박씨, 조씨, 고씨, 차씨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MBC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시작

그랬는데, 야, 근데 주말의 시작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금부터라고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주말의 시작 맞이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도 모레도 2시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아,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마지막 어떤 곡 띄워드릴까 하다가, 아, 쑥스럽지만 제가 주현영 양과 노래한 우리 함께한 순간이라는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불금 행복하시고요. 내일 그리고 모레 또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0: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남 고성에 있는 만화방초. 만 가지 꽃과 향기로운 풀이라는 뜻을 가진 개인 정원입니다. 산자락을 따라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과 숲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특히 이맘때면 수천 그루의 수국이 피어난다고 하네요. 만화방초는 넓은 잔디정원의 돌하르방과 꽃들이 어우러져 제주 어느 정원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파랑, 보라, 분홍빛의 수국들이 길게 이어지고요. 그 길을 지나 편백숲으로 들어서면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작은 계곡이 반겨준다고 하네요. 꽃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편백나무 숲 향에 계곡 물소리가 들려오는 정원이라니 생각만 해도 시원하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곡으로 시작했어요. 영국 리버풀에서 결성한 밴드죠. 서키 웨이브스의 티셔츠 웨더 들으셨습니다. 아주 힘이 넘치고 뭔가 리버풀에서 결성해서 그런 건가? 뭔가 축구 경기할 때 잘 나올 것 같은. 왜 리버풀은 왜 이렇게 축구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서카 웨이브스의 티셔츠 웨더 오늘 금요일 첫 곡으로 여러분들 좀 금요일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제 주말 전 막바지까지 열심히 힘내시라고 제가 틀어드렸습니다. 김미린애 님이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멍 때리기 적합한 목소리에 순디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뭐 얘기하고 있으면 좀 멍 때리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얘기겠죠. 감사합니다. 8325 쓰시는 분 늦은 점심 먹고 쉬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또 쉬시면서 또 라디오 듣는 분들도 계시고 일하시면서 또 이렇게 몰래 라디오 듣는 분들도 계시고 당당하게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우리 완벽한 하루를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또 좋은 노래 많이 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지친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샌드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샌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0: 발효식초 광고.

수영도 하고 개운하게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듣는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방금 이런 곡, 포테토이의 후유증 같은 곡 들으면은 굉장히 운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6062 쓰시는 분, 그야말로 오늘은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울산 시립미술관에서 미술 전시회도 보고 공방에 와서 황칠잎차 만드는 중이에요. 차양 가득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주로 이렇게 한가로운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니요,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금요일 참 바쁘죠. 막 마무리해야 되고 이제 주말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 많은데 그 와중에 이렇게 한가하신 분들도 완벽한 하루, 한가한 시간에 완벽한 하루 들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정현님이 또 좋은 곡을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곡 같이 듣겠습니다. 김현철의 동네.

김현철의 동네에 이어서 여행 스케치의 다 잘 될 거야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두 곡 다 아주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77이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고1 아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친구와 단둘이 서울 상경했어요. 지금쯤 상암 어딘가를 돌아다닐 것 같네요. 걱정은 되지만 제 카드 사용 알림이 계속 울리는 걸 보니 잘 먹고 잘 놀고 있는 거겠죠. 아, 상암 어딘가 이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고1 고등학교 1학년 같이 생긴 남자애 둘이서 이렇게 까불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제가 한번 맛있는 거 사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놀다가 안전하게 들어갈 겁니다. 3196 쓰시는 분. 인터넷 쇼핑몰로 주문해도 되는데 왜 저는 마트 가서 보고 사야 안심이 될까요? 이 더위에 짐이 한가득이네요. 짐 정리하다 잠깐 숨 돌리며 와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 요즘에는 이제 배달도 하고 뭐 이제 쇼핑을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데 어떤 거를 뭐 사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고 사야 되는 게 좀 있죠. 음식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걸 주부들은 정말 직접 보고 골라서 사는 걸 당연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트 가면 또 시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트 가가지고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여기저기 이것저것 구경들 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좋죠. 3196 쓰시는 분이 짐이 좀 많아도 그게 또 좋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또 즐겁게 생각하시고 즐거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로드의 팀 이 곡 들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Wait till you're announced.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0: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조지 벤슨 그리고 얼크루의 자메이카입니다. 위대한 재즈 기타리스트 두 사람이 87년도에 함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앨범을 냈습니다. 조지 벤슨은 목소리도 인기가 많아서 바쁘게 솔로 활동을 하다가 11년 만에 온전한 연주 앨범을 만들게 됐죠. 자메이카는 이 앨범에 들어있는데요. 조지 벤슨의 매끄러운 일렉 기타와 얼크루의 섬세한 클래식 기타 연주가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곡입니다. 이 곡에 참여한 세션 라인업도 화려한데요. 베이스의 마커스 밀러, 드럼의 하비 메이슨 등 재즈를 듣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조지 벤슨 그리고 얼크루의 자메이카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예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조지 벤슨 그리고 얼크루의 자메이카였습니다. 두 정말 멋진 기타리스트가 한 기타리스트는 조지 벤슨은 일렉기타, 얼크루는 클래식 기타의 소리로 둘이 같이 연주하는데 참 뭔가 둘이 얘기하듯이 주고받으면서 또 때로는 같이 서로를 이렇게 서포트해주면서 연주하는 이 음악이 정말 편안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날 이렇게 집에서 이런 연주 앨범 틀어놓고 편안하게 음악 감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미가 될 것 같아서 이 곡 오늘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0705 쓰시는 분이 지금은 메추리알 장조림 만들며 듣는데 아주 잘 어울려요. 메추리알 장조림과 얼크루 그리고 조지 벤슨의 자메이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선곡이 참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잠등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 날도 습하고 기름진 게 먹고 싶어서 동네 친구들 불러 김치전을 구워 먹었는데요. 감각 있는 음악을 잘 듣는 친구가 오늘 같은 날 이 노래 들어줘야지 하면서 들려주는데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와나 가족들과 공유하고 싶어 신청해요 라고 하시면서 Kings of Convenience의 I'd rather dance with you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선곡 잘하는 친구 하나 있으면 참 좋아요. 자, 이 곡 친구에게 소개받은 Kings of Convenience의 I'd rather dance with you 같이 듣겠습니다.

김잠등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Kings of Convenience의 I'd Rather Dance With You에 이어서 우효의 금요일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김잠등님께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닭가슴살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승철 그리고 태연이 함께 부른 곡입니다. My Love.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혜림님 그리고 205 쓰시는 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2부 끝곡으로 들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물놀이와 관련해서 쓰이는 말 빠지는 물에 빠진다고 해서 빠지가 아니죠. 운하나 하천에서 사용하는 밑바닥이 평평한 운반선을 바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물 위에 띄워놓은 영원한 말 바지가 변형된 말이 빠집니다.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바지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빠지선을 끌림배 또는 딸림배로 순화한 바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0: 퇴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 많이 익숙한 곡이죠. The Wonders의 That Thing You Do 들으셨어요. 이 곡은 제가 이거 언제 나온 곡인지 모르겠지만 영화에 나온 곡이에요.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에 나온 곡인데 이 예전 뭐 비틀즈 뭐 이런 시대의 밴드의 어떤 얘기예요. The Wonders라는 밴드. 물론 이제 가상의 밴드입니다. 가상의 밴드고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밴드 할 때 이 노래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카피해가지고 부르곤 했던 기억이 나서 이 노래를 참 제가

0: 부합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신나는 노래죠. 자,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퇴근하시면서 이 노래 들으면 굉장히 신날 것 같고요. 이제 이 노래 들은 3부가 시작됐다는 거는 이제 한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0945 쓰시는 분이 상순영님 항상 5시부터 퇴근길에 재밌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으십니다. 완벽한 하루는 재밌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음악을 주로 소개하는 프로죠. 라디오의 기능이란 거는 어떤 재미보다는 좋은 음악을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음악을 한 5곡씩 더 틀어가지고 얘기 좀 그만하고 이제 음악으로 꽉꽉 채우는 완벽한 하루가 되면 좋겠다라는, 저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1부 오프닝하고 그냥 퇴근하고 계속 음악을 트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 중입니다. 농담이고요.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신해철 씨의 목소리죠. 다들 뭐 아실 거예요. 신해철 씨가 냈던 테크노 앨범이었죠. Chrome's Techno Works 앨범 중에 It's Alright. 오랜만에 우리 해철이 형의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네요. 자, 2253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조카랑 데이트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조조 영화도 보고 떡볶이도 먹고 조카 덕분에 동심데이 보냈네요. 한 달치 운동은 다 한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그런 김에 운동했겠네요. 참, 이 어린 아이들, 그, 초등학교 정도, 이제 뭐 영화도 보고 떡볶이도 먹는 거라고 하면은 뭐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참 에너지가 넘치죠. 그래서 같이 있으면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김에 에너지를 넘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조카한테 참 고맙다고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조카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1104 쓰시는 분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랑 편의점 데이트 중이에요. 부대볶음 파스타, 브리또, 컵라면에 후식으로 두 쫑크까지 먹고 있어요. 이른 저녁이네요. 아, 괜찮나요? 이렇게. 두 쫑크까지 이렇게 하면 정말, 가끔씩 이러시는 거죠. 매일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가끔씩 이제 아이 스트레스 좀 풀어줘야 되니까 공부하는 아이. 이런 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후식으로 두 총구는 먹었지만 이분도 제가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아이랑 함께 아이스크림 드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죠? 랄라 스윗의 노래입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렐라 스윗의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들으셨고요. 그 뒤로 롤러코스터의 유행가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유행가는 유행은 안 됐어요. 하지만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다는 거. 아, 저도 오랜만에 듣네요. 유행가의 노래. 자, 5927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머 순디,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양양 놀러 가고 있어요. 후훗, 너무 좋아요. 양양 터널 지나가는 길이 너무 막히네요. 행복한 여행 되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지금 아주 남자친구랑 같이 아주 사랑이 넘치는 여행을 가지고 계신 것

집에 허락은 받으셨나요? 갔다가 그냥 당일치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어? 금요일이니까 금토일 2박 3일 정도는 놀 거 아니에요. 아 이거 5927 쓰시는 분 허락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남자친구랑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자 좋은 노래 하나 틀어드릴게요. 맥스웰의 노래입니다. Whenever, Wherever, Whatever 이 곡 듣고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

0: 만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11년 오늘 7월 24일은 미국의 탐험가 하이럼 빙엄이 마추픽추를 세상에 처음 알린 날이었습니다.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순디, 저는 혹시 순디는 혹시 제가 순디라고 그러는 게 좀 이상하지만 혹시 마추픽추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마추픽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마추픽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마추픽추는 늙은 봉우리라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그래요? 마추픽추, 이게 잉카의 유적지잖아요. 그럼 잉카 말인 거예요? 네. 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찌그란 얘기죠. 늙은 봉우리, 오래된 봉우리라는 뜻일까요? 그거는 누가 붙였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붙였을 거예요. 그 봉우리를 처음 이렇게 유적지를 발견해서 붙였다면 늙은 봉우리가 말이 되지만 원래 예전부터 마추픽추라고 했다면 어린 봉우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X로 오늘 찍어보겠습니다. 전혀 감이 안 오네요. 그래도 늙은 봉우리라고 어떤 지역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좀 그 당시 사람, 그런 약간 오컬트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에너지가 좀 너무 이렇게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큼한 뜻이 아닐까라는 추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저는 X를 선택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추픽추는 늙은 봉우리 라는 뜻이다. O, X.

상순 퀴즈에 이어서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트래블링 들으셨습니다. 마추픽추, 그 어디 프로그램에서 이적 씨하고 유열 씨하고 뭐 누가 이렇게 세 명이 가서 막 거기서 막 빙글빙글 도는 장면을 본 것 같았는데 거기서도 뭐 특별히 뜻이 나왔을까요? 뭐 나왔어도 뭐 하도 오래전이라서 뭐 알 수가 있어야죠. 자, 마추픽추는 늙은 봉우리라는 뜻이다. OX였죠. 저는 아니다. 늙은 봉우리. 마추픽추. 이 어감도 약간 이렇게 오래된 느낌보다는 약간 젊은 느낌이 들어서 젊은 봉우리가 아닐까. 어린 봉우리가 아닐까라는 추리로 X를 선택을 했습니다. 정답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아, 마추픽추는 늙은 봉우리라는 뜻이 맞습니다. 잉카 원주민 언어로는 마추는 늙은, 픽추는 산봉우리를 뜻하는데요. 마추픽추 뒤로 높게 솟아있는 또 다른 봉우리인 와이나 픽추는 젊은 봉우리를 뜻하는데요. 아, 뭐야. 뒤에 있었잖아. 늙은 봉우리를 뜻하는 마추픽추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나 픽추와 마추픽추가 같이 짝으로 이루어서 같이 있는 건데 하나는 젊은 봉우리, 하나는 늙은 봉우리였군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아, 이제 와이나 픽추가 늙은 봉우리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오늘 틀리고 말았습니다. 자, 맞추신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금요일이 되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상승 퀴즈에 제가 가만히 이 생각을 해보면 상승 퀴즈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느낌이에요. 막 감정이 막 신났다가 막 되게 막 짜증이 막 났다가 이제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되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피곤하시죠? 이제 좀 있으면 퇴근입니다. 이제 좀 이따 같이 퇴근해서 좀 쉬자고요. 금요일. 자, 노래 듣죠? 박진영의 노래입니다. 난

박진영의 난에 이어서 김세라님이 신청해 주신 정인의 장마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노래로 이어드릴게요. 레이첼 치누리리의 Can We Talk About Isaac.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3: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오늘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3135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봉제인간의 베이비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3: 술 마셨는데

그냥 수제도 아니고 천재 중에 천재 소리를 듣는 이가 말합니다. 에이, 천재는 무슨, 제가 16세에 명문대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간 건 맞는데요, 가서 정말 힘들었어요. 가보니까 워낙 뛰어난 동기들이 많아 매일매일이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아이, 그 시절은 살아남으면 다행인 수준으로 살아낸 시간이었어요. 프랑스의 석사 과정을 밟으러 갔다가 중도에 좌절한 이야기도 합니다. 아이, 건축을 배우러 갔던 건데요, 해보니까 건축 공부가 수학보다 더 어려웠어요. 아이, 수학은 적어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는 알거든요. 이번에 필즈상 동아시아 출신 첫 여성 수상자가 된 왕홍 뉴욕계 교수는 100년 난제였던 카게이아 추측을 해결한 천재 수학자. 천재도 문제풀이 앞에서 끊임없이 헤매며 좌절한다고 합니다. 잘난 사람도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남으면 다행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하며 산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게 흡족하지 않았지만 천재도 좌절하는데 뭐 하는 마음으로 어깨를 펴니다. 자,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와, 오늘 첫 곡 비트 듣고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첫 곡 안 틀어주셨는데 5551번으로는 역시 꾸준히 들어야 원하는 노래가 백캠에도 나오는군요. 아, 느낌지라 프로디지 너무 좋아요. 4687번, 551번 이분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 누가 들으면 프로디지 처음 나가는 줄 알겠는데요? 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첫 곡으로도 여러 번 나갔고요. 한때는 프로디지 진짜 자주 나갔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3036번 어이, 간만에 출발합니다. 이거 딱 맞아 떨어졌어요. 아, 저도 집으로 출발합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자, 첫 곡으로 프로디지의 브리드 들었고요. 1부 2부 음주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프리미엄 방탄 꼭지 3일제약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백조싱크 도드라만돈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And for love's sake, each mistake, oh, you.

에스 포드 앤 심슨 살리드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히트곡도 있습니다만 부부거든요. 작곡팀으로도 유명합니다. 모타운 소속이었고요. 처음에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그리고 샤카칸의 I'm Every Woman 이거 보디가드 사운드트랙에서 또 위트니 휴스턴이 커버했죠. 이런 히트곡들을 남겼습니다. 애쉬 포드 앤 심슨 살리드 김윤숙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055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파울로 뉴티니 Do you shoot?

Gwen Stefani, What You Waiting For 들었습니다. 한때 좋아했던 노래예요. 어, 박지훈 씨. 한때 좋아했던 노래. 그러면 지금은 별론가? 아니, 신청하셨으니까 지금도 좋아하시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Gwen Stefani의 What You Waiting For. 앞에 들으신 음악은 파울로 누티니 New Shoes였고요. 4225번으로 미니로 듣다가 라디오를 전격 구입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다르긴 다르네요. 어, 아무래도 다르겠죠. 예. 자, 청해 주신 음악 오랜만에 듣겠는데 Pearl Jam, Better Man.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전국적으로 폭염의 기세가 점점 심해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주에서는 오늘 한낮 기온 39.2도까지 올랐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만큼 많이 덥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전선은 현재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 있고요. 내일은 이 장마전선이 내려오면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충청도와 제주도에서는 최대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비가 안 내릴 때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겠고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올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 뭐 먹고 싶어?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머니는 늘 그렇게 식구들에게 묻곤 하셨다. 단 한 번도 먼저 자신이 드시고 싶은 걸 앞세우지 않았다. 어디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여름 휴가 계획을 짤 때도 그러셨다. 먼저 식구들 의견을 묻고 각자의 의견 조율을 했는데 돌이켜보니 그 속에 어머니의 욕망은 조금도 끼어들지 않았다.

배려와 양보가 습관이 된 어머니를 보며 깨달았다. 지나친 배려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그건 덕이 아니라 독일지 모른다는 걸.

여름이 되면서 화려하게 꽃피운 능소화의 시선을 뺏기곤 했는데 요즘은 그 꽃을 보면서도 눈이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지 않다. 여전히 꽃은 고운데 사람의 감정은 어느새 심드렁해져 버렸다. 박완서 소설에선 능소화가 귀한 꽃 대접을 받던 시절을 그립게 이야기하지만 요즘의 능소화, 도처에 흔한 꽃이 되어버렸다. 뭐든지 흔하고 과해지면 재대접을 받지 못한다. 배려도 그렇다. 지나친 배려는 무심함을 부르고 거리감을 가져온다. 잘못하다가는 상대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든다. 대학에서 강의를 맡은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다. 처음 강단에 섰을 땐 학생들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았었다고 한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사정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메일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학생을 도와주려고 애썼단다. 딱한 사정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기도 해줬고 다른 평가 방법도 열심히 고민해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려보다 원칙에 방점을 더 찍게 되었다. 학기 초부터 시험만큼은 대면을 고수할 거라 알리고 시험을 치른 학생과 치르지 않은 학생에겐 점수를 다르게 주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생겼다며 봐달라는 학생은 늘 있기 마련. 다른 교수님들은 대체 시험을 주시는데 왜 교수님은 안 해주세요? 배려를 당연시하는 학생들은 그 배려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며 볼멘소리를 한다. 그들은 배려를 부탁하는 대신 권리를 주장하는 잘못을 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철수는 오늘 배려가 흔해지면 배려가 되지 못하는 이치를 생각한다. 배려가 몸에 밴 사람도 모쪼록 조심할 일이다가 그러다가 자신이 아예 지워질지도 모르니까.

철수 아저씨, 이거 색소폰 연주 이거 케니 G님인가요? 김동현 씨가. 예. 사람 귀는 뭐 비슷해요. 누가 들어도 이건 케니 G죠. 예. 백혐 절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두 번 출연하셨는데 아 제가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예. 우리끼리만 우리끼리 이거 누가 케니 G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우리끼리 비밀 지킬 수 있나요? 비밀 지키는 거죠. 케니지 인스터 소셜 네트워크에 가서 이런 거 이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제가 그 산살이라고 별명 붙였는데 아니 하도 살살거려가지고요. 예. 케니지 노래는 브라이언 맥나잇입니다. Careless Whisper. 예. 웸 버전하고는 좀 다르죠? 느낌이 확. 자, 6시 41분 7초 막 지났습니다. 하루 종일 바빴네요. 날씨도 너무 덥고, 예. 신랑이 화물차 하는데, 오늘 밧줄 만들러 왔습니다. 백캠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0363번, 네. 8740번으로는 사진을 보내셨네요. 목포에 여행 왔습니다. 케이블카 중간에 내려서 해안데크 길을 혼자 걸어가면서 백캠 듣고 있네요. 아, 낭만 쩌네요. 아, 그래요? 아, 괜찮네요. 예. 아, 그럼 좋죠, 뭐. 예. 낭만은 근데 꼭 쩔어야 돼요? 다르게는 안 되나? 아, 감사합니다. 아, 명곡 한 곡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나가는 건 거의 명곡인데요. 예. 그럼요. 아유, 다 명곡이죠. 2063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자, 캐나다 밴드 클라튜 호흡.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0: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자, 구창모 씨가 37년 만에 앨범을 냈습니다. 욕심이 많나 봐요. 앨범에 14곡이나 수록을 했네. 이거 뭐 송골매 시절과 솔로로 낸 히트곡들 12곡에다가 3곡을 2곡 더해서 총 14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음악 캠프 청취자 여러분께 구창모 씨의 새 앨범 CD와 LP를 각각 5분씩 선정해서 보내드립니다. 아, 요거 친필 사인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뭐 퀴즈를 하나 내죠, 그래도. 네. 자, 그렇다면 이 37년 만에 발매되는 구창모 씨의 새 앨범 제목은 무엇일까요? 앨범 타이틀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이고요. 정답자 중에서 5분 선정해서 구창모 씨 친필 사인을 한 새 앨범 CD, LP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7시까지만 받겠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2866번으로 통해주신 다프트 펑크 피처링 퍼렐 윌리엄스 Lose Yourself to Dance입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아, 그리고 저 조금 전에 구창모 씨 퀴즈는 노래 제목 맞추는 게 아닙니다. 앨범 타이틀입니다. 앨범 제목. 자, 3, 4부는 특집 방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오늘 프로듀서 허키 스바세키와 함께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 세계 100대 부자에 드는 이 억만장자는 늘 노트 한 권을 들고 다닌답니다. 대체 거기에 뭘 쓰는 건지 어느 날 질문에 답을 해줬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메모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자주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짚어볼 실수나 실패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이 쌓이니까 와, 배울 게 많더라고요. 실수나 실패는 부인하고 외면하고 싶은 법인데 그걸 깨알같이 적어서 보고 또 본다. 역시 좀 독해야 크게 되나 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

0: 심장마비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운드 가든의 블랙 홀 사운드 들었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허키, 이름하기는 발음하기는 그런데 네. 허키 시바세키.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나 웃게 되네. 근데 네.
1: 죄송합니다.
0: 아니, 우선 저 청취자 네. 여러분에게 인사하시죠.
1: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음악 프로듀서 허키 시바세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자기도 웃으면 안 되죠. 제가 웃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이름 소개하면서 웃으면 안 되죠.
1: 아,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네. 그 뒷부분을 빼고 좀 얘기하는 편이
0: 허키입니다 이렇게.
1: 네, 요즘엔 좀 그러고 있어요. 네, 이게 좀 저도 말하면서 좀 이상해서.
0: 아니, 이름 이거 이름 얘기부터 우리 하고 가죠.
1: 그럴까요? 네.
0: 자, 오늘은 그러면 저도 뒤에 원래 이렇게 허키 시바세키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가 성이잖아요.
1: 그렇게 되는 거죠.
0: 그렇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0: 성 빼고 네. 그냥 허키로, 허키로 부르겠습니다. 허키.
1: 아, 감사합니다. 허키로 불러주십시오.
0: 오늘 허키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아니, 그리고 본명도 멀쩡해.
1: 멀쩡한 이름이죠.
0: 이승혁. 네, 아, 멋진데 이거. 어?
1: 제가 참 왜 그랬는지 아직도 좀.
0: 그러니까 처음에 네. 제 생각으로는 네, 처음에 데뷔했을 때 뭐. 네.
1: 예, 데뷔라기보다는
0: 하여튼 뭐 일을 할 때 젊었잖아요.
1: 그 어렸을 때 저.
0: 예, 아니가 치기로 야이
1: 그렇죠.
0: 가자 이걸로 그러고 갔는데 그 점점 계속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죠.
1: 이런
0: 처음에.
1: 생각을 하고 짓지는 않았겠죠. 아.

0: 이렇게
1: 방송에도 출연하고 네. 막 이렇게 되면서
0: 그렇죠.
1: 그렇다고
0: 정확합니다.
1: 이름을 중간에 바꾸기도 애매하고
0: 이제 와서 좀 순화시키긴 좀 그것도 좀 그렇고
1: 그 정말 끝까지 가는 거죠 뭐.
0: 어쩔 수 없나요?
1: 어떡하겠어요? 예. 그럼 뭐 힙합인데 뭐.
0: 아, 예, 감사합니다.
1: 아니 가만 있어봐. 근데 이 사운드가든 네. 블랙홀스톤을 가져온 건 굉장히 의외네요.
0: 예, 그럴 수 있죠.
1: 락 음악을 좋아해요?
0: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그리고 일단 작가님께서 뭐 이런 음악을 골라달라고 하셨을 때.
1: 네.
0: 그냥 그때 그냥 듣고 있던 노래를 그냥 쓴 거였어요. 네. 제가 종종 듣는 노래라서.
1: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소에 생각을 잘 안 합니까?

0: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지금 아 요즘 힙합 쪽은 이 헤어스타일이 유행이에요?
1: 글쎄요, 제가 요즘 그 유행을 잘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편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아,
0: 잘 어울려요.
1: 아 그래요?
0: 네네.
1: 형님 머리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0: 아 그래요?
1: 네. 저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 저 머리가 어울리기는
0: 아 쉽지 않은 머리예요.
1: 수영과 이 콤비가 적절합니다. 되게.
0: 아 고마워요.
1: 굉장히 멋지세요.
0: 아 이거 감사합니다. 자 이종민 씨가 와 시바 새끼 씨가 백캠에 출연하시다니 드디어 출세하셨군요. 와 아,
1: 네, 감사합니다.
0: 이 뭐 여기 출연했다고 뭐 출세는 아니고요.
1: 아 네. 저로서는 출세라고 할 수 있죠. 저 입장에서는.
0: 아 그렇습니까?
1: 아무래도 저 이름 저 아 종민님 저 그 퍼스트 네임으로 불러주십시오.
0: 아 허키.
1: 허키. 네. 허키. 허키. 저런 이름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MBC 그래도 방송인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0: 일단 뭐 축하드린다니까.
1: 감사합니다.
0: 축하받는 거죠 뭐. 네. 예. 박혜경 씨는 안녕하세요. 허키님. 아 이분 벌써 아시네. 전 쇼미더머니 12, 야 12까지 갔어요. 벌써 이게?
1: 이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0: 아 쇼미더머니 12편 보고 처음 알게 되었네요. 무뚝뚝 상남자 스타일.
1: 저거는 좀 잘못된 정보예요. 저는 무뚝뚝하지 않고요, 사실.
0: 네.
1: 아 그래 상남자도 아닙니다.
0: 어허.
1: 이게 여리고 안에는 좀 소프트한데.
0: 그렇게
1: 안 보이고 싶어서 이름을 혹시 그렇게 지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0: 프로그램 안에서는 또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죠, 약간.
1: 아,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0: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1: 아닙니다.
0: 그 처음 만난 게 아니라면요, 진짜.
1: 아닙니다.
0: 네.
1: 제가 그때 그 한대음.
0: 대중음악.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
1: 시상식에서 형님을 뵙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0: 거기서 인사까지 악수도 했죠?
1: 예, 제가 그때 사실은 굉장히 그 용기를 내서 사실 한 거였어요. 거의 좀 정신이 네네. 없잖아요, 거기가.
0: 그렇죠. 사람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네. 가서 찾아와서 사실 인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1: 거기서 아, 이거를 아, 이게 좀 하면 좀 귀찮고 뭐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데 제가 아, 그냥 좀 힘을 내봐서 해봤습니다. 한번.
0: 아, 고마워요. 인사해줘서.
1: 인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근데 왜 네. 그 바쁜 와중에
1: 네.
0: 저한테 와서 인사할 생각을 했어요?
1: 왜냐면은 이제 물론 다른 거기서 훌륭한 뮤지션들도 거의 많았지만
0: 네네.
1: 처수장님은 제가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렇잖아요.
0: 네, 매일 보기는 어렵죠.
1: 매일 보기는 네.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나타나신 걸 보고 이때 아니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빨리 가서 인사를 드렸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0: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그리고 제가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1: 아니에요.
0: 아니, 또,
1: 그걸 너무 정신없긴 했어요.
0: 네. 하긴, 거기서 또 여러 명 인사를 했거든요, 제가.
1: 그렇죠.
0: 누구지도 잘 몰라요.
1: 아, 이게 형님 정도의 어떤 셀럽 위치에 있으면은 헷갈리실 수 있죠.
0: 아무튼 그래요. 아 이거 기억했어야 되는데.
1: 아 괜찮습니다.
0: 그때 이름을 크게 얘기했으면 제가 기억을 잘 했을 수 있는데.
1: 아, 그때도 제가 제 안에 그 어떤 것과 싸우고 있었던 거죠. 아 욕인데 이거 크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0: 아 그래서 풀네임을 얘기를 안 했군요.
1: 했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았던 건 확실합니다.
0: 그러니까 제가 흘려서 지나간 거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자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집이에요. 또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1: 이런.
0: 또 히트메이커.
1: 이런.
0: 오늘은 프로듀서 허키와 함께합니다. 아, 참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니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 머그즈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가마치 통닭, 빙그레, 에어비앤비, KB국민은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SK케미칼, 이카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 그레인원에서 함께합니다.

0: 봉날에도 겨마치 통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오늘은 프로듀서 허키와 함께합니다. 좋네요, 허키.
1: 네.
0: 라디오는 처음 출연하는 거라고 그랬죠?
1: 라디오는 처음이죠. 네. 지금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많이 지금 계속 다 처음입니다, 사실. 네.
0: 마이크를 조금만.
1: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0: 아니. 그 좀 당겨도 되고 뭐.
1: 당겨도 예. 되고. 아, 여기 움직일 수가 있군요.
0: 아, 그럼요.
1: 아, 참. 모든 여러모로 좀 다 처음이에요.
0: 아니. 네. 아니, 괜찮아요. 예. 네. 자, 김지현 씨가 허키의 인생 밴드가 블랙사바스를 했어요.
1: 네.
0: 철수 DJ님 허키 씨랑 얘기 잘 통하신다는 거에 500원 겁니다.
1: 아, 좀 아. 적게 거셨는데요. 근데 500원은 좀 너무
0: 너무하죠.
1: 너무
0: 제가 볼 때 500만 원 걸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김지현 님한테 50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으면은.
0: 그럼 저 허키가 줘야죠. 저는 요즘 돈 없어 가지고.
1: 네, 맞습니다. 사바스가 제 인생 밴드라고 할 수 있어요.
0: 아, 블랙사바스가?
1: 네, 500원 드리겠습니다.
0: 500원 드린답니다.
1: 네, 드리겠습니다.
0: 최희원 씨는 허키님 요즘 영화 GV도 하시던데 허키님이 하는 GV는 빨리 매진되고 취소표도 안 나온다고.
1: 아, 제가 GV에 하는 게 그렇게 인기가 많다기보다는
0: 네.
1: 뭐 저번에 출연했던 그 김민경 씨
0: 네.
1: 그 친구랑 이제 저는 유튜브에서 많이 뭘 했었거든요.
0: 오.
1: 그래서 그 트리오로 이제 같이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네. 그렇게 GV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인기가 좀 있었던 게 아닐까.
0: 저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못 보신 분들은 아니 음악 프로듀서인데
1: 네.
0: 왜 갑자기 지가 뭔데 GV를 해야라고 저 오해하실 수 있는데
1: 사실
0: 이승혁 씨가 네, 이승혁 씨
1: 네네네
0: 저 공부할 땐 학생 이름은 이승혁 맞을 거 아니에요.
1: 이승혁 군이었죠 그때는. 네. 네, 학생 이승혁.
0: 승혁리. 아, 영어 이름도 이걸로 썼어요. 승혁.
1: 헉.
0: 헉. 아, 여기서 허키가 H-U-K. 나온 거구나.
1: 네.
0: 아, 그럼 허킬리. 보니까 시라큐스 대학에서 영화학을 전공했어요.
1: 석사를 시라큐스에서 했죠. 네.
0: 와, 그, 아 석사를
1: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하다 관뒀어요.
0: 아 끝까지 가지 네, 못했어요.
1: 하다가 이제 아 좀 더 이상은 좀 힘든데 좀 관뒀습니다.
0: 아, 안 맞던가요?
1: 안 맞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의미 없이 지금 내가 학교를 좀 다니고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빨리 원래 제가 좋았던 거는 음악이니까
0: 음악 쪽으로
1: 하던 거나 계속 하자.
0: 아, 그럼 학부는 뭘 했습니까?
1: 학부도 영화를 했는데.
0: 아, 영화를 했어요? 학부도?
1: 네, 참 왜 어쩌다 그렇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아니, 왜 잠깐 네. 영화를 공부하러 미국까지 간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도 거기서 나왔어요?
1: 고등학교는 저는 밴쿠버에서 다녔고.
0: 이 사람이 글로벌하네. 네. 고등학교는
1: 밴쿠버였고.
0: 중학교는?
1: 중학교는 한국.
0: 아, 고등학교 때 이제 밴쿠버로
1: 갔죠. 네.
0: 유학을 간 거예요?
1: 갔죠.
0: 어.
1: 왜 도피 유학이라고 그때 당시에
0: 도피성 유학
1: 많이 그 유행하던 거.
0: 유행했죠.
1: 여기서는 좀 영 답이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0: 너는 안 되겠다.
1: 너는 영 안 될 놈이다. 이러면서 이제 보내버리셨죠.
0: 야, 그래가지고. 네. 고등학교를 거기서 마치고
1: 네.
0: 대학은 이제 영화를 하기로
1: 영화를 이제 하게 됐는데
0: 왜?
1: 정말 그게 참 아직도 지금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0: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야 일로 가야겠는데 이거 아니야?
1: 그 당시에는 사실 영화가 그냥 뭐 재밌게 보는 어떤 오락거리 중에 하나였으니까 영화를 학교에서 가르치면 뭐 너무 재밌겠는데 이러면서
0: 재밌겠는데 하면서 갔어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0: 집안
1: 펑펑 놀라고 그냥.
0: 집안 사정이 아주 괜찮았군요. 경제적으로.
1: 아, 어렵지는 않았는데.
0: 그러니까
1: 지금 생각해보면 좀 철이 없었던 거죠, 제가.
0: 아하. 네. 그러니까 이름도 이거 이렇게 짓지. 철이 있었으면 이렇게 지었겠어 이거.
1: 그러게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아니. 네. 반성까지 할 거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예.
0: 그래서 아무튼 석사까지 하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1: 사실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도 이미
0: 아니다?
1: 이 길은 어차피 아닐 것 같고

0: 그냥 이제 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프레셔가 있잖아요.
1: 네.
0: 학교도 다녀야 되고.
1: 그러니까.
0: 음악인으로 산다는 게 사실 어떤 사회적인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너 뭐 하는 애냐? 나 음악한다. 그러면은 이제 주로 하는 게 너 그럼 뭐 어떤 가수랑 작업하고 그러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해서 제가 할 말이 좀 없더라고요.
1: 네.
0: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대충 가리기 위해서 저 대학생 영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 학생이 최고죠. 그 누가 뭐 물어보면 아예
0: 모든 면제부가 되기 때문에.
1: 영화 공부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영화학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1: 그래서 했죠. 제가 보니까 석사를 하면서도
0: 네.
1: 짬짬이 이제 음악을 어떻게 해볼까 그러다가
0: 짬짬이라기보다는 사실 대학 생활을 짬짬이 했고 이쪽을 더 이제 좀 저는 열심히 했었죠.
1: 열심히 했구나.
0: 네.
1: 야, 그래서 아무튼 네. 지금 잘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0: 잘 됐다고 뭐 표현해 주니까 참 감사한데.
1: 잘된 거죠.
0: 그렇죠. 여기 백현까지 나왔으면 뭐 잘 됐다고.
1: 그럼요. 아유, 네.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상도 받고.
0: 네? 그러네요. 상도 그러면, 받았네요.
1: 그럼 제대로 된 거죠.
0: 아유,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엔 허키의 음악을 전혀 못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0: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 팝송 프로그램이니까.
0: 네네.
1: 그래서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죠.
0: 네.
1: 비프리와 허키가 함께한 손에 손 잡고 23. 2023년에 나왔어요, 이거?
0: 2024년에 나왔는데 만든 거가 2023년이었어 가지고
1: 요거 저거 손에 손 잡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핸드 인 핸드하고 그 연관이 있습니까?
0: 연관이 있습니다.
1: 네. 그럼 들어볼까요?
0: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저는 미안하긴 한데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0: 아, 이거는 뭐 안 들어보셔도 제가 할 말이 없죠. 네.
1: 자, 손에 손 잡고 23.
0: Let's go.
1: 듣겠습니다.

0: 네, Be Free와 허키의 손에 손잡고 23. 네. 5310번으로 힙합인데 발음이 아주 정확해서 가사가 잘 들려줬네요. 음악 좋다.
1: 감사합니다.
0: 오, 이 노래가 수록된 앨범으로 네. 제22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랩 힙합 앨범 부문 수상.
1: 아, 영광입니다. 아,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0: 상은 이때 처음 받은 거예요?
1: 제가 직접 받은 거는 저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참여했던 곡들이 받은 경우는 있지만.
0: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뭐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0: 근데 사실 뭐 상 받는다고 꼭 뭐 좋은 앨범은 아닌데. 어쨌거나 그래도 또 받으면 또.
1: 받으면 또 기분이 좋아요.
0: 하긴 뭐 저도 저 공로상 받으러 갔으니까.
1: 그때도 받으셨을 때 기분 어땠나요 혹시 뭐.
0: 아. 뭐
1: 그냥 뭐
0: 감사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을 어쨌든 음악을 하고 네. 또 중간에 한 30년간은 음악 안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상을 주신다는 게.
1: 근데 뭐 DJ로서 음악을 안 하신 건 아니죠 사실.
0: 음악을 소개했죠.
1: 그게 음악인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뭐 아주 넓게 보면 음악인이죠. 예
1: 맞습니다.
0: 그 따지고 보면 뭐 지금. 허키하고 저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렇게 저도 생각해요.
0: 그 락 음악을 좋아했으면 네. 락 밴드 같은 거를 시간이 다 됐네. 광고 듣겠습니다.
2: MBC FM for you.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장마의 끝자락인데요. 중부지방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마전선이 북한에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이 장마전선이 내려오면서 다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60mm고요. 그 외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로 오후 시간에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는 충청과 전북에도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오든 오진 않든 폭염의 기세는 점점 심해집니다. 강원 일부 제외한 전국에 현재 폭염특보 발

0: 려 중이고요. 열대야도 계속되는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광고 나가는 동안, 광고 아니구나. 예, 날씨 정보 나가는 동안 마이크를 하도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3: 네.
2: 왜 들여다보나 했어요.
3: 아니 뭐 이거 멋있어 보여가지고.
2: AKG. AKG 마이크요?
3: C414. 어. 형님 거는 노이만인 것 같습니다.
2: 예, 이게 비싼 마이크죠.
3: 그게 이제 170 노이만 170R 아닌가?
2: 아무튼 이 네. 마이크가 제가 1980년대 주로 네. 활동을 했잖아요. 80년대 네, 그렇죠. 초반에 네. 녹음실에 노래 녹음하러 가면 이 마이크가 있었죠.
3: 스탠다드로 있었을 법한 그런 네네. 마이크인 것 같아요. 아. 네. 좋아하는 마이크입니다.
2: 아 그래요?
3: 네.
2: 마이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3: 그거 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이크라는 게 이게 새삼 어느 날 신기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녹음이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제가 또 듣고 어떤 소리를 녹음하고 또 듣게 되는 게 그 과정이 너무 새삼 신기하더라고요. 별건 아닌데.
2: 목소리 자기 목소리하고 제일 네. 비슷하게 전달이 되는 게 좋은 마이크인가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은 목소리를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전달이 되는 게 좋은 마이크일까요?
3: 그거는 또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는 굉장히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녹음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좀 못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마이크가 잘 들리게 잘 부르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겠죠.
2: 갑자기 네. 마이크에 대해서 지금 막 얘기하고
3: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2: 아니 저는 왜 락밴드들이 네. 많이 사용하는 네. 그 SM58이라는 마이크 있잖아요.
3: 그렇죠. 네.
2: 슈어사에서 나온
3: 그렇죠.
2: 저는 그 마이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3: 아, 58을 안 좋아하십니까?
2: 네네.
3: 어떤 이유죠? 그것은?
2: 목소리가 조금 달라요.
3: 조금 텁텁하게 나오는.
2: 제 목소리하고 좀 다르게 나와요.
3: 깔끔하진 않죠. 다이나믹이니까.
2: 그래서 저는 제나이저 마이크를 제나이저. 좋아하는 편이죠.
3: 제나이저.
2: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3: 전혀 뭐 음악도 중요하지
2: 않은데
3: 않죠.
2: 뭐. 예, 밴드 하던 시절에. 박희진 씨가 와 허키 쇼미 방송 보러 갔었어요. 허키 보려고 대구에서 올라갔었는데 와 제 최애 라디오인 백캠에도 나오시고 고마워요.
3: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그러니까 팬덤이 이제 확실하게 있는 거네요.
3: 팬덤을 이제 백캠도 와서 여기서 좀 더 키워가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 팬덤을 계속 키워가지고 네. 뭐 어디다 쓰려고 하는데요.
3: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인기 많아지면 좋긴 하잖아요. 근데.
2: 아니 인기 많아지면 인기가 많아지면 그걸 어디다가 사용을 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인기 많아지는 걸로 좋은 건가?
3: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인기라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산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어떤 성격의 그런 건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2: 일종의 자산일 수 있겠는데?
3: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이게 정확히 저는 결론이 안 내려집니다.
2: 네. 인기를 이용해가지고 네. 뭐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3: 그렇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니지만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는 있다.
2: 네네.
3: 그래서 뭐 인기 많으면 좋긴 하겠죠. 당연히. 인기 좀 끌어보고.
2: 지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기를 더 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 아, 사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있으면 좋긴 하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2: 아까 그 락 음악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3: 네네.
2: 인생 밴드가 블랙사바스라고 얘기하고.
3: 써봤습니다.
2: 그러면은 처음에 음악 시작할 때
3: 네.
2: 락 음악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힙합 쪽으로 간 거예요?
3: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락 음악들은 사실 좀 이제 예전 것들이 많아서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시작한 게 맞긴 하니까 그 DNA가 어쩔 수 없이 뿌리가 여기 있긴 하더라고 힙합에.
2: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저 70년대, 네. 80년대, 뭐 90년대 이런 락 음악이군요.
3: 이게 그러니까. 좀 성격이 다른 게 그 시대의 음악은 제가 실제로 살아온 문화가 아니니까.
2: 그렇죠. 나중에 들은 거죠.
3: 찾아서 들어야 되는 거고. 힙합 음악은 정말로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TV에도 나오고 이 변화하는 것도 지켜본
2: 네네.
3: 직접적으로 경험한 문화이기 때문에 좀 더 이쪽에 어쩔 수 없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2: 가만 있어. 어, 나

0: 나이로 보면 뭐 2000년대에 대학을 다녔네요.
1: 85년생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0: 그때는 뭐 에미넴 이런 거막 듣고 그랬나?
1: 에미넴은 재밌는 게 제가 에미넴을 처음 산 앨범이 에미넴 1집이었고 테이프로
0: 네네.
1: 그거는 아주 어렸을 때고
0: 어어.
1: 그리고 뭐 이제 닥터드레가 이제 그
0: 아하.
1: 닥터드레 2001을 들으면서
0: 네.
1: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0: 아, 힙합 음악 들으면서.
1: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0: 네.
1: 그리고 락 음악 같은 경우는 좀더 후에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뭐 고등학교 되고
0: 아, 오히려 뒤에도 듣기
1: 네.
0: 시작을 했군요.
1: 그러면서 찾아 듣게 된것 같아요.
0: 그럼 이제 힙합 음악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고 프로듀서로
1: 네.
0: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 네.
0: 야. 특히 저 2023년에 이센스 앨범 이게 엄청 히트가 됐죠?
1: 그 힙합 음악 씬 안에서는 그게 그래도 좀 많이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0: 네네.
1: 예.
0: 그리고 이거 아까 비프리하고 함께한 이 앨범은 이제 2024년에 나왔고.
1: 24년. 그때도 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히 그게 좀 인기를 끌지 않았나 그 씬 안에서는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이거 장난처럼 하는 이 락밴드는 뭐예요?
1: 장난처럼?
0: 장난처럼이 아니면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1: 어떤 거였죠? 어떤 제가 밴드를 사실은
0: 효도 앤 베이스.
1: 예, 효도 앤 베이스라는 밴드를 이제 했었습니다.
0: 아, 밴드를 여러 팀 해요?
1: 아, 굳이 따지면 세 개 정도.
0: 아, 그래요?
1: 예, 그 다 락 밴드였죠.
0: 오.
1: 근데 전혀 뭐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밴드는 아니었고.
0: 아니 이게 뭐 어디에서는 기타도 치고 어디에서는 또 드럼도 치고 이거 뭐예요?
1: 그 왜 그래? 근데 형님도 사실 저
0: 아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1: 드럼
0: 저 드럼을 좀 치긴 했죠.
1: 드럼을 좀 치셨고 기타도 좀 치셨고 계속 그렇게
0: 그렇죠.
1: 이것저것 하셨으니까 저도 뭐 그런 비슷한 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상황에 맞게.
0: 네. 아 여기서 기타 칠 사람 없으면 기타 치고
1: 아무도 칠 놈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구나.
0: 드럼 칠 사람 없으면 드럼 치고
1: 드럼 칠 사람이 없구나. 그럼 내가 해야겠구나. 네. 사실 효도 인 베이스는 제가 드럼을 친 밴드인데 그때는 3인조인데 이제
0: 네.
1: 한 친구는 기타를 치고 한 친구는 베이스를 치는데 드럼이 없으니까 제가 드럼을 아직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0: 아 진짜로
1: 안타깝게도 드럼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0: 쳐본 적이 없는데.
1: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 이제 의자 앉아보고 어떻게 하는 건가.
0: 드럼을 배워서 친 거예요, 그러면?
1: 배우지 않고 그냥 쳤어요. 그냥 이제
0: 그냥 쳐봤어요?
1: 네, 그냥 쳐뒀더니 이제 소리가 나니까 이거는 그래도
0: 그건 뭐 네. 아무나 앉아서 치면 소리 나죠.
1: 네, 아무나 이제 뚱 때리면 소리는 나니까.
0: 아니 근데 그게 들을 만한 소리가 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가 크잖아요.
1: 그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실 텐데 이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0: 네네. 네,
1: 그냥 좀 대놓고 그냥 못 쳐버리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용감하게 이 음악을 오늘 추천곡으로 갖고 왔어요.
1: 좀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지금은 저희가 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효도 앤 베이스가 그 당시에는 만들 때 너무 즐거웠고 손에 꼽을 정도로 가장 즐거웠던 때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좀 가져와서 봤습니다.
0: 그러면 이걸 한번 들어보고
1: 네. 얼마나 형편없는 드럼 실력을 갖고 있는지
0: 들을 만한 소리인지 아닌지 아 이거 노래는 누가 했어요?
1: 노래는 이제 장석훈, 석훈이라고 하는
0: 네.
1: 그 친구도 이제 좀 저랑 비슷하게 그 장르가 왔다 갔다 하는 저쪽으로도 갔다가
0: 노래할 사람 없으면 노래하고
1: 노래도 하려 그러면 랩도 했다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0: 아 베이스 치는 분하고는 인척 관계예요?
1: 아 그렇죠. 이제 결혼 이제 아내가 베이스 지금은 아내지만 그때는 아니었고
0: 아 그때는 그냥
1: 그때는 연애 중.
0: 야 연애 중.
1: 연애 중.
0: 아 원래 그러면. 지금 아내분은 원래 음악하시던 분이에요?
1: 원래 베이시스트고.
0: 아, 제대로 된 베이시스트?
1: 아, 그렇죠. 지금 세션도 하고 뭐 지금은 이날치라는 저 밴드에서 베이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럼 제가 한번 만났는데?
1: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0: 아, 왜냐면 이날치 밴드 한번 나왔었는데 안 나왔나?
1: 옛날이면 모르겠는데 그 거의 멤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0: 그럼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줘요.
1: 아마 뵀을 거예요.
0: 네,
1: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네. 그러니까 이 팀에서 지금 베이스 기타만 제대로

0: 이루네. 나머지는 엉망.
1: 베이스만 좀 그래도 좀 활동을.
0: 아, 요 사진 한번 봐주세요. 여기 혹시 아내분 계신가?
2: 여기 이거는 좀 예전 멤버.
0: 아, 여기 안 나왔구나 그러면.
2: 예전 멤버들이네요.
0: 예전 멤버들이요?
2: 일기 멤버들인 것 같습니다.
0: 아, 지금 또 멤버들이 좀 바뀌었군요.
2: 자주 바뀌더라고요.
0: 아하,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예. 자, 효도 앤 베이스. 베이스는 뭔지 알겠는데 효도는 뭡니까 여기?
2: 저희가 이거를 그냥 저 라면집에서 그래서 밴드 이름을 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굳이 이렇게 효도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 효도 뒤에 뭐를 붙여봤어요 아무 말이나.
0: 아, 이 효도는 그럼
2: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0: 뭐 부모님에 대한 효도
2: 그런 의미인데 이게 효도 뒤에 아무 말이나 붙이니까 좀 이상하게 그것이 웃기더라고요 세 명이서는.
0: 웃기네 벌써.
2: 왜 효도. 효도 자전거 이런 게 좀 이상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0: 그걸 아, 뭐가 붙어도 웃기네. 네,
2: 끊임없이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효도 앤 베이스가 가장 웃기다. 그래서
0: 가장 웃기다. 네. 가장 웃기는 고른 거예요?
2: 그렇죠.
0: 효도 뒤에 붙는 단어가
2: 네 그게 왜 웃긴지는 저도 잘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0: 돈 어때 돈?
2: 효도 돈.
0: 효도 앤 돈.
2: 효도 앤 돈도 상당히
0: 효도 앤 마니. 웃기나?
2: 웃기죠.
0: 아, 요즘은 효도를 다 돈으로 하잖아요.
2: 네, 그렇죠.
0: 봉투 드리는 게 제일 큰 효도라면요, 요새.
2: 아, 그렇습니까?
0: 아니다, 아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나도 이제 나이 먹어보니까, 예. 효도 뒤에는 예. 건강이죠, 건강. 자식들이 건강하면 그게 효도예요.
2: 아, 알겠습니다.
0: 자식들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게 제일 큰 효도거든요.
2: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도 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제 효도하고 있는 거 맞을까요?
0: 그 부모님이 이 팀 이름 보고 야 이놈아 나한테나 효도해라 이렇게 혹시 얘기하진 않으시던가요?
2: 그거에 대한 코멘트는 딱히 없었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효도 앤 베이스의 커피 플레이스 듣겠습니다.

마시는데 고리차만도 못한 맹물이 나오면 아주 실망스럽죠. 이 지옥이라는 곳은 이렇게 맛없는 커피를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옥 가고 싶은 분은 없죠? 모두 맛있는 커피 먹고 싶잖아요. 맛있는 아메리카노, 맛있는 라떼, 맛있는 커피.

0: 야, 이 리듬은 뭐 예, 보통 예전에는 슬로우 락이라고 불렀는데 이거 준준준 빡꿍꿍 요건 저도 칠 수 있습니다.
1: 아, 저거는 잘 치시겠죠. 저거는 잘.
0: 그러니까 나는 네. 나보다 드럼 못 치는 친구는 네. 처음 보네.
1: 지금 듣고 있는데 참 민망하네요, 진짜.
0: 아니야, 그래도 음악에는 네. 딱 어울리네요.
1: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0: 아니야, 이 음악 괜찮은데 효도 앤 베이스의 커피 플레이스인데 이거 아직도 한참 가야 되는데 아 요거는 허키 군의 그 제안으로 네. 줄인 겁니다. 네, 네, 제가 저는 음악 줄이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1: 저도 싫지만 뭐 시간상 또 어쩔 수 없으니까.
0: 자 오늘은 어쨌거나 음악 프로듀서로 나오신 거거든요.
1: 네, 네.
0: 어떤 음악을 앨범을 프로듀스할 때 네. 가장 그 중점을 두는 건 뭡니까?
1: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글쎄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그냥 뭐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0: 일단 누구 앨범을 하기로 했어요? 이를테면
1: 그러면은 저는
0: 그 친구한테
1: 좋은 작업은 그냥 재밌게 하는 게 이게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하지만
0: 재밌게 하는
1: 그냥
0: 게 최고다.
1: 서로 그냥 기분 좋게 재밌게 하는 게 가장 결과도 좋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0: 어떤 이를테면 뭐 이센스의 앨범을 프로듀스 하는데 이센스가 뭘 내가 볼 때 이거 아닌데 무작위 우겨요.
1: 저는 그럴
0: 때 어떻게 합니까?
1: 뭐 대화를 잘 하고 아 이게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사실.
0: 아 없어요? 네,
1: 저는 그냥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아직 없고 그냥 좀 그래도 즐기면서 서로 얘기해보면서 웃으면서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농담 따먹게 하면서 그냥 놀면서 하는 느낌으로 하는 때가 가장 제가 듣기에 좋더라고요 나중에.
0: 아, 결국 음악이라는 것도 일종의 놀이죠 사실.
1: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프로듀싱 하면 이제 막 치열하게 뭘 네. 계산하고 만들고 이런 거를 많이. 막, 예.
0: 야, 거기 아니야. 거기 다시 하고.
1: 그렇죠.
0: 거기 안 돼, 안 돼. 거기서.
1: 야, 그거 잘못됐어. 이런 게 서로 싸우고.
0: 아, 그쪽 아닙니까?
1: 저는 그런 경험은 사실 별로 없고. 네. 그냥 재밌게 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0: 재밌게?
1: 네.
0: 그럼 이 센스의 장점을 최대한 노로 잘 부각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제가 뭐 그 정도의 어떤 목표 의식 또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냥 어차피 잘하는 친구니까.
0: 아,
1: 네. 어차피 잘하니까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아니, 되지 않을까.
0: 그러면 이 센스는 왜 허키에게 프로듀스를 맡겨요?
1: 왜 그랬을까요?
0: 자기 혼자 하지?
1: 혼자 하면 안 되죠 또.
0: 아, 그래요?
1: 같이 해야 또 재밌으니까.
0: 좀 겸손하게 얘기한 거죠?
1: 뭐 그러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기 끌어야 되기 때문에.
0: 그 네. 성격이 원만한 편이에요?
1: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1: 아, 이 정도 대처하면 대충 알잖아요. 그냥 그래도.
0: 아니에요. 사람은 그 특히 방송에서 하는 얘기하고 네. 실생활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이 이 방송에 나와서 가면 쓰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1: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하도 이제 방송 오래 하셨는데
0: 대충 보이죠.
1: 느낌이 오잖아요.
0: 대충 보이는데
1: 어떻습니까?
0: 좋아 보여요.
1: 좋아 보여요. 그래도 좀 진실되다?
0: 아, 그럼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 괜찮아. 괜찮게 보여요.
1: 감사합니다. 형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여주세요.
0: 은근히 또 잘생겼어 보니까.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음반 프로듀서 허키와 함께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벌써 광고 들을 시간이에요, 또. 네. 와. 자, 잠깐만 얘기하고 있어요.
1: 제가 얘기를 할게요. 무슨 얘기를 해볼까. 제가 이제
0: 됐어요. 그만해. 광고 듣겠습니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2: 이카운트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5: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6: 레드와인 비니거 페럴.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 페르디.
5: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6: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4: 카사베르디.
7: 발효식초 광고.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미안해요.
3: 아, 아니면 저 술 취했었어요. 저.
2: 아니 지금 광고 나가는 사이에 저한테 DM을 보내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확인을 잘 안 하거든요.
3: 안 하실 것 같았어요.
2: 그리고 답도 안 하고.
3: 안 하시는 게 맞죠, 사실.
2: 지금 가서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잘 찾아가지고 아직까지 있으면 답장해 드릴게요.
3: 아직 제가 오기 전에 확인 한번 해봤거든요.
2: 네네.
3: 아직 있더라고요, 그 메시지.
2: 아직도 있어요?
3: 8년 전에 보낸 메시지.
2: 8년 전에 보낸. 와.
3: 아직 읽지 못한 채로 거기에 쓸쓸히 남겨져 있더라고요.
2: 아하. 미안합니다.
3: 아, 괜찮습니다.
2: 이거. 오늘부로 그럼 다시 마팔하는 걸로 하죠.
3: 아, 정말요?
2: 네네.
3: 영광입니다.
2: 제가 찾아가지고.
3: 제가 선팔하겠습니다, 일단.
2: 아, 그러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야죠. 예. 자, 오늘. 아, 이거 사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이 특집 방송이거든요. 또 히트메이커. 그래서 뭔가 좀
3: 지금 히트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2: 아니 그래도 저 음악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허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청취자들이 다
3: 즐거워하시나요? 혹시?
2: 재밌다고 그러고 웃긴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3: 성공했네요.
2: 저는 방송의 목표가 뭐 그렇게 거창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3: 그렇죠. 재밌게 들어주시면
2: 사람들이 방송 듣다가
3: 맞습니다.
2: 픽하고 한번 웃고 또 아니 재밌다 그러고 웃고 좋은 음악 듣고 그러면 끝이거든요.
3: 맞는 것 같아요.
2: 성공이에요.
3: 성공입니다.
2: 근데 시간이 지금 1분 23초밖에 안 남았어요.
3: 아, 그거밖에 안 남았네요.
2: 자, 아쉽네요. 그러면 끝으로 저거 그린라이트 꺼지면 방송 끝이거든요.
3: 아, 그래요?
2: 네, 작별 인사해야 돼요.
3: 아,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가네요.
2: 그러니까요.
3: 저는 사실은 이런 자리에 제가 오게 될 거라고는 뭐 이런 상상도 못 하고 있었고 사실 네. 그 뭐 어찌 됐건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영광이고 이 자리에 오게 돼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2: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3: 아, 저 불러만 주시면 뭐.
2: 자, 마지막으로는 뭐 풀네임으로 한번 불러드립니다.
3: 예.
2: 본명 이승혁. 예.
3: 허키.
2: 프로듀서 허키 시바세키. 예. 자,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아, 이거 갖고 오신 음악인데 이 음악은 월요일에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가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럼 넌 요즘에 매일 하는 일이 뭐니? 대개는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건 생각만 한다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직접 부딪혀보고 산전수전 다 겪는 경험 속에서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뭐든 부딪혀보세요. 경험이 답을 줍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다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사는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박물관에 가면 특별한 돌 하나가 전시돼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돌은 인근에 사는 초등학생이 발견한 건데요. 그 학생은 돌끝이 아주 날렵한 걸로 미루어 보아 분명 석기시대 사냥에 쓰인 유물이라고 믿었고 기증하고 싶어서 박물관을 찾았대요. 비록 뾰족한 모양의 일반적인 돌일 뿐이었지만 박물관 측에선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존중하며 전시실 한켠에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손이 전한 큰 울림이라는 제목까지 붙여서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돌도 한 번 더 살펴보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묵직하게 내려왔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4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JP 쿠퍼의 Little Bit of Love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이야기 전했습니다. 경남 고성 박물관에 있는 특별한 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아 이건 틀림없이 유물이다 해서 박물관을 기증하겠다고 가져갔는데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 중에서 진짜 좀 순수하고 그런 아이들의 마음

이라고 만나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마음인데 저는 정말 이 마음을 이렇게 전시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어른들의 이 선택이 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란 것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기에 정말 특별한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별밤에서는 부엉이들의 고민을 묵직하게 들어드리고 처방 시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이따 9시에 시작할 거고요. 오늘도 저한테 말 걸어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0: 전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2: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지긋지긋 무조맨.
8: 디 어실 원스야.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1: 대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1377 누르고 3번.
2: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3: 1377 누르고 3번.
2: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4: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스텔라장 피처링 폴킴의 보통날의 기적 듣고 왔고요. 강덕희님, 9년 만에 휴대폰을 바꿔서 작업하느라 하루가 다 갔네요. 생명을 조금씩 연장하며 버티다가 결국 새 걸 들여왔습니다.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서 그전 폰에 있던 자료들과는 영영 이별을 했어요. 잘 해보자 새 폰아. 아,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요번에 역대급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사과폰 쓰는데 언젠가부터 감동이 없습니다. 이 사과 제품 쓰면은 이게 연동되는 것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가사 작업을 하니까 데모 파일을 받아서 그냥 내가 별다른 거 안 해도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저장이 되고 내가 컴퓨터에서 작업한 게 바로 그냥 폰으로 저장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쓰고 있기는 한데, 아, 그리고 너무 비싸요. 전 진짜 너무 비싸서 못 바꾸는 게 커요. 와, 용량 큰 걸로 쓰려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옛날에 컴퓨터 사던 가격인 것 같아요. 3257님, 차에 대해 잘 모르던 제 20대 출근길에 함께해준 제 차 3순위를 2007년부터 무려 18년 타다가 안전상의 이유로 보내주고 새 차 데려왔어요. 참고로 이번 차 애칭은 묵랑이이고 제 40대 출발을 함께하게 됐답니다. 3순위를 보낼 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요즘 차들이 워낙 이런저런 기능이 많아서 타고 있으면 완전 신세계예요. 앞으로 제 40대와 50대를 책임져줄 묵랑이와 좋은 추억 쌓으며 안전운전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18년 동안 한 차를 타신 거면 차 관리도 진짜 잘하셨네요. 3순위가

너무 기특합니다. 이게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저런 잔고장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차복이라는 게 있어요. 뭐 아무리 그 잔고장 많다는 회사 차여도 희한하게 나한테 오면은 나는 그런 일 한 번도 없었는데 싶고 어떤 차는 또 뭐 남들은 다 너무 튼튼해서 장점이라던 차를 샀는데 계속 잔병치레하는 경우가 있고 차복이 좀 있으신 분 아닌가 싶고요.

하면 모자 없이 그 바람에 머리카락을 휘날리게 냅두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지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10cm의 그라데이션.

10cm의 그라데이션 이어서 서연의 여름 안에서 들으셨습니다. 7536님, 여름방학 동안 영어 캠프 위해 해외로 떠난 딸 하은이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왔어요. 항상 딸이랑 같이 별밤 들었는데 혼자 들으니 허전하네요. 방학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마음이 많이 헛헛하고 은근히 걱정도 되시겠어요. 그죠? 따님은 신나셨겠지만 막상 또 떠나면 약간 저는 좀 센치해지던데 따뜻한 연락 자주 주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850님은 23살 딸이 오키나와에 간다면서 제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엔화를 노리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돼가지고 딸한테 용돈 좀 줘도 되지만 저는 딸에게 100엔당 950원에 거래하자고 제안했죠. 그랬더니 비싸다고 안 사겠대요. 딸이랑 이런 대화도 하다니 뭔가 어른 대 어른 느낌이 들었네요. 라고 아주 이렇게 좀 제대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군요. 결국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엔화 지금 평균 현재 살 때 920에서 930원이래요. 사실상 어머님이 약간 좀, 좀 비싸게 파시려고 한 거. 보통 어머님은 아니신 것 같고 그만큼 야무지게 커갈 따님이 될 것 같습니다. 1754님, 꽃 키우며 사는 농부입니다. 평생 혼자 살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다가왔어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네요. 그녀가 있으니 웃을 일이 생겨서 좋습니다. 유연석이 부른 너에게 들려주세요.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드라마 주인공 같네요. 꽃들에게 둘러싸여서 있지만 약간은 외로움을 느끼다가 진짜 그 모든 꽃보다 아름다운 단 한 사람을 만나셨군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연석의 너에게.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소수빈이 부른 버전의 한 번만 더예요. 싱어게인에서 결정적인 무대에서 불렀던 곡이고, 이 곡을 가져온 이유는 아주 그 소수빈 씨의 편곡 스킬이 정말 지독하게 드러났었던 곡이라서. 이 곡은 뭐 원곡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이 전통적인 가요 안에서의 R&B 형식을 띄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조 코드가

우리의 조금 예상대로 이제 흘러가면서 감정을 고조시키는 아주 명곡이지요. 소수빈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편안하게 흘러가는 코드를 쓰질 않았어요. 지독하게 모든 그 화성마다 텐션 코드라고 하는 걸 썼는데 재즈 음악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듣는 코드를 하면 예를 들자면 제일 대표 선수로는 C코드, 도미솔이 있죠. 근데 그 C코드를 도미솔 하고 거기다 라 하나를 추가하면은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텐션, 긴장감이 들게 하는 코드라고 하는데 끊임없는 그 긴장 코드를 쓰면서 그 한 번만 더 원곡이 가지고 있는 그 멜로디의 처연함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도입부부터요. 모든 코드가 이거를 피아노로 따라서 연주하기에는 좀 손가락이 좀 골치 아파지는 어려운 코드인데 나 지금 이 노래 어렵게 편곡했어 라는 티가 극심하게 드러나지 않는 진짜 놀라운 스킬을 선보였었던 기억이 강렬해서 오늘은 한번 반주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하여 갖고 왔습니다.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소수빈이 부른 한 번만 더.

소수빈이 부른 한 번만 더 듣고 왔습니다. 진짜 정말 약간 세상의 뮤지션들에게 좀 선포하는 것 같았어요. 나 이만큼 음악 장인이다. 그러면서 보컬 라인으로는 대중들에게 아주 호소력 짙은 가창을 선보였었던, 저는 개인적으로 경연곡 중에서 손꼽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져오겠고요. 계속해서 부엉이들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6484님, 며칠 전이었나요? 그날따라 별밤에서 나온 노래들이 제가 젊었을 적, 특히 암흑기 시절에 자주 듣던 곡들이었어요. 한동안 그 노래들을 들으면 그때, 그리고 당시 힘들었던 마음이 떠올라서 억지로라도 듣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어느덧 두 아이 엄마가 되어 정신없이 살다 보니 다시 들어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긴 하지만 더 이상 슬프고 아프게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그동안 제 마음도 단단해졌나 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괜히 문자 한 통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건 진짜 일상의 가장 기분 좋은 변화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노래 누구나 하나씩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노래들이 있어 봤고, 지금은 그런 종류의 음악은 더 이상 없는 걸로 보아, 주로 마음 아픈 상처들은 어릴 때나 젊을 때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시간이 그 이후로 넉넉 잡고 20년은 흘러야지만 그 모든 걸로부터 조금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사연이었고요. 4313님, 저는 1년 동안 여행 적금을 모아서 해마다 그 돈으로 여름 휴가를 즐겨요. 이번 행선지는 서울이고요. 75세 친정엄마와 11살 딸, 고등학생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엄마 픽 경복궁, 초등학생 딸이 가고 싶다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을 전공하는 조카가 원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저의 픽 한강 유람선 등 3박 4일간 짧지만 다양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는 서울 지도에 형광펜으로 갈 곳을 표시해가며 한껏 기대 중이랍니다. 너무 귀엽죠? 우리 3대가 무탈하게 신나고 즐거운 여행하고 올 수 있겠죠? 이야, 아주 문화 기행이네요. 근데 진짜 외국인들이 서울에 왔을 때 반드시 가야 할 곳들로 루트를 잡으셨는데, 볼 것 투성이인 곳들. 야, 너무 잘 짠 것 같고. 사실 서울에 사는 분들도 이렇게 각 잡고 뭐 주말이나 해가지고 하루는 경복궁, 하루는 국립중앙박물관, 하루는 현대미술관, 이렇게 투어를 해보시면 나에게 익숙했던 곳이 낯선 여행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난 추억 많이 많이 가지고 가실 거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딕펑스의 한강에서 놀아요.

빅펑스의 한강에서 놀아요. 이어서 태연의 위켄드 들었고요. 5850님, 요즘 문득 가족은 결국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함께 웃고 한 사람이 아프면 결국 모두가 아프더군요. 저요, 솔직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픔을 호소하고 그로 인해 가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 나 하나 잘 버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도 있고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저는 어른이고 엄마이지만 많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누군가 제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한마디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밤 같은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조금만 더 견뎌보겠습니다. 5850님 진짜 이 짧은 사연에서도 얼마나 단단하려고 애써 오셨는지가 느껴집니다. 얼마나 잘해 오셨길래 이런 단단함이 저한테 느껴질까요? 가족들이 흔들려도 5850님이 만들어둔 아주 그 단단한 벽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열심히 살아온 것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힘들 때 아닐까 싶어요. 조금만 더 힘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너지는 것 같을 땐 아이처럼 별밤에다가 사연 또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진심으로 응원 드리면서 노래 하나 들을게요. 디어 클라우드의 네 곁에 있어.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고요. 진재윤 님이 별밤 듣고 있으면 치유되는 것 같은 편안함이 들어 좋아요. 특히나 금요일 코너 분위기가 더 그렇고요. 편안한 방송 고마워요. 제가 감사합니다. 편안한 코너로 들어가 봐야겠죠. 매 챔피언 그리고 제니의 슬로우 모션 듣고 3부에서 박준 시인님과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0: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박준입니다.
0: 시인님이 얼마 전에 강연에서 한 이야기가 지금 원고에 올라와 네, 있는데요. 네. 생활의 대부분을 시와 상관없이 삽니다. 하루 평균 20분을 시 쓰면서 살고 있지만 자발성에 의해 좋아서 쓰고 있어요. 시는 가장 좋은 취미이자 죽을 때까지 가져갈 정체성입니다. 이런 말씀 하신 기억 나세요?
1: 네, 무슨 강연 녹화 방송에서 했던 말 같아요.
0: 근데 저와는 좀 다른 지점이 시인님은 시인이라는 것이 정체성이군요, 곧.
1: 그게 직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0: 하지만 직업은 돈을 버시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직업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0: 안 해도 되긴 하죠. 물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1: 여유가 없잖아요.
0: 여유가요?
1: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출근은 안 하면 안 되죠. 저 직장에. 그러니까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일이고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은 취미인데.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에세이를 쓸 때 혹은 칼럼이나 산문을 쓸 때는 해야 돼서 써요. 혹은 돈 벌려고 쓰죠. 근데 시는 누가 써서 보내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써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0: 근데 무료 배포해 주시지 않잖아요.
1: 무료 배포하지 않고 무료로 혼자 간직하고 있죠. 나중에 책을 내든 말든 어쨌든 쓰는 시가 훨씬 더 많고요. 공개되고 돈 받는 시가 훨씬 적으니까 내가 꼭 돈을 벌기 위해서만 쓰는 건 아닌데 그래서 시와 산문의 차이가 그거예요. 에세이는 돈 안 주면 절대 안 쓴다. 시는 주면 고맙고 안 줘도 쓴다. 그래서 시가 취미란 얘기가 그런 겁니다.
0: 저는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쓴다라는 것과 업을 이야기할 때 작가라 함은 시나 소설을 쓰지 않으면 작가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색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내고 작가라는 타이틀로 이제 뭐 이제 이런저런 행사를 다니잖아요.
1: 네.
0: 근데 에세이는 누구나 쓸 수는 있어요. 얼마나 많이 팔릴지 차이지. 네. 누가 읽어준다든지. 근데 시나 소설도 뭐 그렇게 얘기하면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래도 그냥 그런 무언가를 무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것과 내가 살면서 살아온 걸 그냥 정리하는 것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1: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시인들이나 소설가가 너무 이렇게 성벽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아니 벽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설이나 시를 생각하면.
1: 그래서 그냥 여러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살아온 경험과 생각을 글로 쓰는 에세이가 저는 더 많은 에세이스트들이 생겨야 되는 것 같고 시와 소설은 그야말로 문학이라는 좀 창작이라는 장르에
0: 창작.
1: 가 있는 거고.
0: 맞아요.
1: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냥 공존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무튼

0: 이게 좀 신비로운 직업인 것 같아요. 업인 것 같아요. 뭐 시인님은 이것을 직업이라기보다는 진짜 정체성으로 갖고 계시는 것 같지만
1: 네.
0: 자, 이번 주도 시인님과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 겁니다. 그 전에는 시 퀴즈도 풀 거고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를 통해서 참여 가능해요. 소개된 분들 중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이번 주 퀴즈가 담겨있는 시 낭독해 주세요.

0: 나의 시 이상국. 시가 늘지 않는다. 꽃은 저 혼자서도 피었다 지고 송아지도 어미 말을 알아듣는데 시가 늘지 않는다. 살다 보면 사랑도 늘고 술도 늘고 이별도 늘어가는데 나의 시는 늘지 않는다. 인생이 늘지 않는다. 이상국 시인의 나의 시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것이 있나요? 혹은 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늘어있는 게 있나요?
1: 이번 주 시 퀴즈 이상국 시인의 나의 시에서 내드렸는데요.
0: 네.
1: 아유, 좀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 같아요. 어렴풋이 느껴지기로.
0: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가 직업보다는 시인이 직업보다는 정체성이라고 한 게 바로 이건데요. 직업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시인들은 특히 이렇게 선배 원로 시인들 보면 시를 안 쓰세요. 한 1년 동안 안 써. 옆에서 보면 아, 선생님 이제 부럽다.
1: 안 쓰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0: 그동안 여러 권을 내셨으니까 뭔가 숨을 고르시는구나. 매일매일 괴로워하세요. 오늘 왜 안 써주지?
1: 그래.
0: 그게 정체성이죠. 그래서 은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안 내놓는다고 해서 이분이 시를 안 쓰는 건 아닌데
1: 그럼.
0: 쓰지 못하는 상태를 괴로워하는 거죠.
1: 맞아.
0: 이거 보고 죽을 때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정체성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은퇴 없다. 정년 없다.
1: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약간 덕질하듯이 이어가게 되는 업들이 있어요.
0: 그러면 정체성.
1: 그리고 운동 종목 중에도 조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선수들 보면 아니 길게 할 수는 없어도 왜 막 감정이 담기잖아요.
0: 네.
1: 그 막 축구 경기만 봐도 저렇게까지 막 울고 불고 막 분해하고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우리도 같이 울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골프 경기 보는 걸 좋아하는데 골프를 시인님이 몰라도 타이거 우즈는 아시죠?
0: 몇 명은 더 알아요.
1: 아, 오, 네. 어, 그 죄송합니다.
0: 네.
1: 아무튼 로리 맥길로이드 그럼 아시겠네요.
0: 몰라요.
1: 아예예 타이거 우즈 다음으로 가장
0: 다음
1: 최근대 들어서 가장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얼마 전에 뭐 잠깐 미스 실수샷을 하나 했어요.
0: 네.
1: 그랬더니 카메라 잡히는데 소리가 와 진짜 나는 왜 이렇게 골프를 못 칠까? 이러는 거예요.
0: 그런 말에 잡혔어.
1: 해설자가 저 거짓말이죠. 이렇게 영어로 하는데 야 저렇게 잘 치는 사람도 아직도 자기를 못 믿는구나.
0: 네.
1: 근데 다 좀 이런 진짜 자기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괴로움을 너무 심하게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0: 저 아놀드 파마 알아.
1: 아놀드 파마
0: 좀 올라가야 되나?
1: 정말 옛날
0: 많이 올라가야 되죠.
1: 옷 브랜드를 내서 아시는
0: 아니에요.
1: 잭 니클라우스라든지.
0: 네.
1: 아
0: 그렇구나.
1: 많이 아는. 네. 골프 완전 전문가시네요.
0: 전문가입니다.
1: 자 시라는 거 늘기 힘들 것 같아요. 상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지만
0: 네.
1: 저는 어쩔 때는 창작물은 총량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는데 그러면 조금 서글퍼지곤 합니다.
0: 아니요. 천천히 쓰면 돼요.
1: 맞아요.
0: 총량이 있으니까.
1: 아, 나 너무 많이 썼는데.
0: 나의 끝났어. 게으름을 용서해. 아니, 지금부터 천천히.
1: 오케이. 자, 이번 주 시퀴즈 이상국 시인의 나의 시에서 내드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거 혹은 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늘어있는 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노래 듣고 부엉이들의 답변 만나러 올게요.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듣고 오셨고요. 이상국 시인의 나의 시에서 내드린 퀴즈. 시에서 시인은 아, 시가 너무 안 는다 얘기를 했고요. 부엉이들은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게 있는지 혹은 몰랐는데 늘어있는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나씩

0: 볼까요?
1: 지은님께서요. 전 요리 실력이요. 주부 경력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김치를 못 담가요. 다른 건 흉내라도 내겠는데 왜 그럴까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레시피 보고 그대로 따라해봤는데 매번 실패입니다.

0: 누구 아시는 분?
1: 아 근데 진짜 이게 이런 사연 보내주셔서 지은이 너무 감사한 게 그러니까 엄마 밥이라는 게 100% 맛있음을 보장하는 게 아닌데 괜히 흔히들 그렇게 마치 네. 관용고처럼 생각하잖아요.
0: 맞아.
1: 요리를 못하는 뭐 엄마뿐만 아니라 모두 주부들이 많습니다.
0: 네.
1: 그분들이 항상 되게 위축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왜 가끔 지난주에 시임님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엄마는 요리 나는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아라고 고백한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제 주변에.
0: 네.
1: 근데 아 어쩌면 그게 당연히 있는데 그냥 엄마 집밥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다들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0: 네. 그럼 안 된다.
1: 안 된다.
0: 그리고 또 제가 그 전라남도 여수 맛의 고장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네. 갓김치로 유명한.
1: 갓김치 너무 좋아합니다.
0: 제 친구 중에 여수가 고향인 친구들이 자취를 할 때 친구 집에 가요. 그러면 냉장고를 열면 무슨 자취하는 친구 냉장고에 김치가 한 네 종류가 돼요.
1: 이야 실제로 그러네.
0: 보내주신 거죠. 먹으면 다 맛있어요. 어? 처음 이 친구한테 야 너희 엄마 진짜 김치 맛있게 하신다. 이 친구가 야 우리 엄마 김치 안 해. 그러면 사 먹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엄마가 사는 데서 올라온 거야 라고 한 거죠. 이 친구와 관계없는 또 다른 여수 출신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야 너희 어머니 김치 진짜 잘 담그신다 했는데 우리 집 김치 안 해 사 먹어.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록 두 명의 친구지만 여수 출신의 이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맛의 고수가 사는 여수에서는 김치 잘 안 담그고
1: 오히려
0: 네 맛있는 거 사 먹으면 그럼. 되지 내가 못하러 그걸 담궈 여기보다 못하면
1: 맞아요.
0: 그래서 좀 자유로워지시라.
1: 김치는 보관이 관건이더라고요.
0: 아.
1: 저희 시댁에서 김치가 유난히 맛있어서
0: 네.
1: 이 김치 뭔지 파 사서 드세요.
0: 아, 네.
1: 똑같은 데서 사 먹었는데
0: 네.
1: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그 김치 냉장고 있고 없고가
0: 광고 한번 하시면 되겠다.
1: 진짜 차이 큰 거 아세요? 김치 냉장고 쓰세요?
0: 씁니다.
1: 좋겠다. 네. 우리는 그걸 쓸 만큼 뭐 상시에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0: 네.
1: 카르마님은요. 국어성적요. 국어성적은 집을 팔아도 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올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국어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잖아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주 조금씩 느는 것 같긴 해요 하셨는데 이런 말이 있나요?
0: 전 재수 없어도 돼요?
1: 왜?
0: 전 태어났을 때부터 국어를 잘해서 잘 모르겠어요.
1: 저도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사실은.
0: 근데 중요한 거.
1: 네.
0: 수학 성적. 한때 열심히 해봤는데 수학은 다시 태어나도 오르지 않아요. 제가 해봤습니다.
1: 그래요?
0: 다시 태어나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1: 시인님은?
0: 네. 저는 적어도 그랬어요.
1: 국어는요?
0: 네.
1: 저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어려워지기 시작했었어요. 그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 문법
0: 네.
1: 쪽으로 깊게 들어가니까 이제 다행히 그때 고2, 고3 과정을 제가 못 해봤지만 네. 더 어려워졌겠죠?
0: 그러니까 그렇죠.
1: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라서 학문으로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다 아는 거라서
1: 네.
0: 다 아는 말이 어려울 때가 있죠.
1: 그렇죠.
0: 네. 영어는 다 모르는 말이니까 어려운
1: 맞아요.
0: 게 당연한데 국어는 다 아는 말인데 왜 어렵지? 가 되는 거죠.
1: 마치 숨 쉬는 과정을 네. 다시 뭐 흉부에서 어디 근육을 이용 횡격막이 몇 센치 올라오고 막 이렇게 막 인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아닐까.
0: 그럴 수 있겠네요.
1: Y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 아무래도 늘지 않는 건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솜씨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힘들 때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매번 어떤 말 해야 될지 몰라 서툴기만 해요. 하지만 그렇게 서툰 채로 곁을 지키다 보니 말재주는 늘지 않았어도 가만히 곁에 머물며 들어주는 마음만큼은 저도 모르게 조금 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로를 어떤 표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위로는 존재로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0: 멋있다.
1: 있다.
0: 네. 네. 그 위로가 거창하지 않습니다.
1: 그럼요.
0: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크고 멋있고 거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면 못하죠.
1: 못하죠.
0: 근데 의외로 누군가에게 받은 위로는 소소해요.
1: 맞아.
0: 물 한 잔.
1: 그래.
0: 혹은 친한 사람이 그냥 어깨에 손 얹어주는
1: 그래.
0: 거. 뭐 이 정도라서
1: 정확합니다.
0: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다. 네. 해저드님께서는요. 일기 쓰기요. 몇 년을 해도 수려한 문장으로 늘지 않더라고요. 오늘 비가 왔다. 바빴다. 같은 툭툭 끊어지는 문장뿐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문장력은 늘지 않았어도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고

0: 나 자신을 다독여주는 시간은 제 삶에 단단하게 쌓여 있음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1: 아, 훌륭한 사연입니다.
0: 제가 시를 쓰지만 제 일기장은 만두 먹었다. 김치찌개 먹었다. 뭐 다 이런 거예요.
1: 아닐 것 같아. 나 너무 훔쳐보고 싶다. 시인님 일기장. 자, 부엉이들의 답변 만나봤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올게요. 그대는 그대라 소중해. 에일리 노래입니다.

0: 에일리의 그대는 그대라서 중에 듣고 오셨어요.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상국 시인의 나의 시를 통해서 아무래도 늘지 않는 것 또는 안 느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늘어있는 거 얘기했는데 저는 안늘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늘어있는 건뭐 주름살, 나이,
1: 골프는요?
0: 뭐 염증, 골프요.
1: 늘어요.
0: 안는것 같은데 뭐 어떤 건 늘어 있지만 근데 영원히 좀 제자리 걸음인 느낌이 있고 시인님은
1: 전 카드 게임
0: 늘어요?
1: 안 늘어요. 친구들한테 같이 놀러 가면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아무리 배워도 안 늘고요.
0: 저 그거요 화투
1: 그러니까 그걸 제가
0: 그
1: 카드
0: 머리가
1: 게임이라고
0: 없나 봐
1: 순화해서 얘기했는데
0: 화투가 어디가 어때서요? 카드 게임이나 화투나 그
1: 그냥
0: 서양 게임을 더
1: 더.
0: 우대하시는
1: 아니 그건
0: 사대주의네
1: 아니고 그냥 포함해서 제가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서 우리가 종이 돈으로 했거든요. 지난 가을에 경남 함양에서

0: 32억을 잃었습니다. 야. 종이돈이에요. 종이돈.
1: 아, 뭔지 알았어요. 네,
0: 그냥
1: 알겠어.
0: 큰 돈을.
1: 그냥 그거 되게 나 뭐 우리가 어떤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 왜 남의 막 패를 막 예측하고.
0: 예측하고 표정도 좋은 게 들어오면 막 이러고 있어.
1: 그리고 우리가 과연 좋은 걸 판단하는 눈이 있을까? 저는 짝맞춘 패가를 손에 들고 있어 좋아하는데 남들은 네. 그걸 다 싫어하더라고요.
0: 아. 그럴 수 있지.
1: 그냥 우리가 그쪽에 네. 관해서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기능이. 네,
0: 인정합니다.
1: 네, 그 되게 머리 좋은 분들이 있었어. 자, 우리 4부로 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겠습니다. 키시아 콜의 Better Me.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사랑 고민 들어볼 시간이지요. 이번 주 사연 읽어주세요.
2: 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0대 남자 사람입니다. 얼마 전 데이트 어플을 통해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마음에 들었는데 사귀자는 말을 못해서 지금 여자친구가 저한테 먼저 고백을 해줬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잘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한 달 정도가 된 지금 이 관계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게 처음인데 여자친구는 이런 연애를 해본 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함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의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친구한테 연애한다고 어플에서 만났다는 걸 털어놓았더니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여자 나이는 진짜가 맞냐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어땠는지 어떻게 아느냐 등등 처음엔 질투하나 싶었는데 뭐 신중해서 나쁠 건

0: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보통 소개팅을 하면 겹치는 지인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보는 그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한테 말한 그 회사에 다니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말없이 데리러 가봤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여자친구가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고 좋아해주는 여자친구의 모습과 달리 그제야 안심하는 제가 너무 싫어졌습니다.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감정이 가는 대로 하는 연애도 머리 아프고 복잡한데 관계에 대한 확신마저 들지 않으니 연애가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1: 자, 데이트 어플로 만난 연인에게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엘님 사연이었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니 근데 뭐 당연히 진짜 만나라는 마음 들 수 있죠. 그건 막 너무 스스로가 싫어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0: 의심하는 내가 싫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1: 뭐 그리고 네. 아무래도 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어플 만남이 네. 조금 불안정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거는 세대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
0: 그 말씀 저도 안 해봐서 좀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노래 가사로도 여러 번 등장하지만 여름 휴양지 해변에서 맞아. 만나는 건 어쩌라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니지만 저희 삼촌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숙모랑 결혼하셨거든요.
1: 많이 있어요. 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이.
0: 혹은 여행지에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로마에서 한국 사람이세요 해서 만나는 건 어쩌라고. 맞아. 그러니까 지금 겹치는 지인이 없이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르고 검증이 안 되지 않았냐라고 하셨는데 이런 만남은 아주 많고요. 저는 펜팔로 펜팔이라고 하면 편지를 주고받는 거죠. 과거에 라디오에서도 있었고요.
1: 있었죠.
0: 패션 잡지의
1: 페이지를
0: 보면 펜팔 네. 친구 구합니다.
1: 맞아.
0: 저는 바흐를 좋아하고
1: 맞아 맞아.
0: 피카소를 좋아하는 대신 세상을 싫어하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이런 거 많았어요. 이렇게 편지 주고받다가 사진 주고받고 만나는 건데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맞아요. 항변하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오프라인 만남이 없었다 그러면 걱정하겠는데
0: 그렇죠.
1: 보니까 뭐 실제로도 만나서 실체를 확인하셨으면 모르겠습니다. 시인님은 또 어떤 처방실을 가지고 왔을지 유나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듣고 올게요.

0: 반성 한민복.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1: 데이트 어플로 만난 연인에게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엘님의 사연에 박준 시인이 내린 처방시였어요. 한민복 시인의 반성. 아, 반성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0: 그렇죠. 생각해보면 손 씻고 만져야지.
1: 그리고 또 씻을 것 같긴 해.
0: 뭐 다시 씻기도 하지만.
1: 네. 맞아. 네. 강아지 입장에서 정말 네. 너무 속상했을 것 같네요.
0: 그러니까요. 혹은 내 손에 뭐가 묻었으면 어떡해.
1: 묻어있지.
0: 묻어있지. 씻고 만져야지. 네.
1: 아무튼 어떤 의미로 처방을 해주셨는지.
0: 이 시처럼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처럼 사이버 세상에 존재하는 여자친구가 아니잖아요.
1: 그렇지.
0: 만나봤잖아. 그리고 마음에 들었고 고맙게도 여자친구가 먼저 나에게 고백을 해줬잖아. 그러면 전의 순서를 의심하지 말아야죠. 내가 어플로 만난 게 찜찜해하고 있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겨무든 개가 나도 어플로 만났잖아. 여자친구만 나를 어플로 만났어?
1: 맞아.
0: 겨무든 개가 겨무든 개를 겨무뒀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사연의 가장 큰 교훈은 이 친구 멀리 하셔야 돼요.
1: 아, 근데 나 이런 친구일 것 같아. 어떡하지?
0: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1: 나 박준신님이 어플로 연애한다 그러면 잘 알아보신 거 맞아요? 막 할 것 같은데 어떻게
0: 그거 해도 돼. 요즘에 데이트 혹은 이메일로 보이스피싱처럼 그
1: 그래.
0: 뭐라고 하던데요? 어쨌든
1: 그런 거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자꾸 뭐 받지 않게
0: 그래서 네. 야 현존하는 사람 맞아? 우리나라에 계셔? 뭐 이렇게 처음에는 장난을 칠 수 있지만 만났다는데 나이 맞아? 그 회사 다니는 거 맞아? 그래서 회사를 찾아갔잖아요. 진짜 그 회사에 다니는지 알아보려고. 근데 이거는 사연자분도 잘못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생일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연인이 일하는 회사에 찾아가면 안 돼요.
1: 그건 맞아.
0: 그게 예고 없이 찾아가면 안
1: 그거
0: 돼요.
1: 그거 나 너무 싫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 되게 로맨틱하게 그려지곤 하는데.
0: 맞아. 꽃 들고 있지 말라고.
1: 노래를 준비하는 건요?
0: 안 돼요.
1: 기타를 들고.
0: 잘 쳐요?
1: 잘 쳐도 별로.
0: 그냥 버스킹 하든가 그 앞에서.
1: 차라리 네. 돈이라도 벌고 있든가.
0: 네.
1: 이게 저는 험한 꼴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 어플로 만나서 사기 뭐. 왜냐면 그렇죠. 신분 위조가 가능은 하니
0: 네.
1: 이 그런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일만 콘텐츠가 되잖아요.

0: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를 많이 안 써본 사람들이 오히려 경계심이 더 높은 것 같고
1: 네.
0: 해외의 경우에는 특히 서양권은 이게 그냥 일상적이더라고요. 어플 데이트가.
1: 아 그래요?
0: 근데 느낌이 한국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막 이렇게 조금 신나게 놀지 않고 이런 분들이 이런 온라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나 하는 뭐 저의 선입견이 있는데 서양권은 네. 똑같아요. 좀.
1: 똑같아요.
0: 잘 노는 사람들이 이것도 여기서도 아, 잘 만나.
1: 실제 만남에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도 외향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군요.
0: 네네네.
1: 거기 살고 싶다.
0: 신님이라면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싱글이야.
1: 네.
0: 이거 어플 쓰실 거예요?
1: 저는 솔직히 어플로 불특정 제가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 저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0: 왜? 아유 제일 많죠. 시로 그거 지금 장난하세요? 시인님이 제일 확률이 높지?
1: 근데 그것도 반짝이고요. 그 어쨌든 저의 자신감은 어떤 상황 속에서 경험을 함께하면서 빈틈을 노린다. 뭐 이런 것이라서 아마 경험은 해보겠지만 실제 만남은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0: 맞아요.
1: 네.
0: 저도 뭐 모르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알 만큼 많은 상태에서 이 어플이 어떨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게 되게 당연한 시대에 20대를 보내면서 어플 네. 만나면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
1: 네.
0: 저희들이 함부로
1: 맞아요.
0: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이 마음 자체가 예쁜 것 같아요. 엘님이 찾아가는 거 그 자체는 실례였지만 진짜 그러고 보니 내가 뭐 제대로 아는 거 만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무엇보다 건강한 건 내가 이런 나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거면 됐다.
1: 네.
0: 일단 만나보다가 그냥 뭐 아는 사람 통해서 소개받아도 아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1: 맞아. 그래도 아는 사람들끼리 다 깨져.
0: 아유 저희 진짜.
1: 너 어떻게 쟤를 소개해주냐?
0: 나 지금 너무 많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진짜 아무 차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1: 너 그때 걔 괜찮다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0: 너무 많은데? 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1: 그리고 또 걱정할 게 없는 게 어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게 되는 혹은 사랑하게 되는 계기는 무수히 발전할 거예요. 조선시대 막 편지 적어서
0: 맞아.
1: 비둘기 날려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0: 어떻게
1: 계속
0: 될까?
1: 발전한 건데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나? 이런
0: 맞아.
1: 것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0: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신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해야겠어요. 다음 주에도 시퀴즈 풀고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을 텐데요. 연인 얘기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등등등 인간관계 고민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죠?
1: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사공의 모래성 듣고 저는 다시 올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또 뵙겠습니다.
2: 우리가 만들던

0: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모래를 끌어다 모아서 네가 눈뜨기 전 더 크게 지어줄 거야. 어차피 모래성이잖아.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24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7579님께서요. 문득 방이 더러워 보여 다 갈아엎으며 정리정돈했습니다. 별밤 덕분에 지루하지 않았네요. 체력을 쓰느라 꽤 힘들어서 오늘 밤은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듣기만 해도 속 시원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체력을 쓴 것도 있지만

내가 이 공간이 얼마나 말끔하게 정돈됐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잠든다라는 거. 그게 그 전의 아 저기 조금 막 뭐가 밀어 넣어둔 짐이라든지 조금 지저분한 구석이라든지 매일 내가 보니까 내 눈으로 담겨있는 풍경을 뻔히 제일 잘하는 게 나잖아요. 그 상태로 하지만 피곤하니까 잠들었던 거랑 오늘 잠드는 거랑은 그 잠의 맛이 완전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오늘 끝곡으로 콜드플레이의 In My Place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가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럼 넌 요즘에 매일 하는 일이 뭐니? 대개는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건 생각만 한다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직접 부딪혀보고 산전수전 다 겪는 경험 속에서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뭐든 부딪혀보세요. 경험이 답을 줍니다.

0: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불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POP으로 우주여행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주는 음악에 많이 등장하는 소재인데요. 내 우주가 너 라는 고백을 하는 곡도 있고요. 때로는 지구를 바라보는 달의 심정으로, 또 때로는 명왕성의 입장으로 멋진 서사를 담아낸 노래도 많습니다.

왜 우리는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에 끌리는 걸까요? 끝없이 넓고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점이 어쩌면 마음과 닮아서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세상인 우주를 빌려 저마다의 이야기를 전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노래들이 쏟아지는 밤,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저는 아이덴티티 김도훈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차트 아핫. 네, 첫 곡 방탄소년단의 소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7월의 DJ 뚱디 아이덴티티 김도훈입니다. 한 주간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음악방송도 열심히 하고 각종 촬영들 그리고 스페셜 MC도 처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설렘이 가득한 한 주를 보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더 열심히 할게요. 이번엔 여러분의 환영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조은성님, 뚱디는 항상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라디오로 들을 때면 늘 마음이 좋아지네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전 진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힘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또 이걸 힘을 받아 오늘 열심히 해볼게요. 2448님, 뚱디, 아이덴티티 입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아씨 생겨서 챙겨 듣고 있어요. 뚱디를 좋아한다면 이건 꼭 알아야 한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저 뚱디를 좋아한다면요, 저는 일단 항상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항상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점 또한 예쁘게 봐주세요. 네.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아이돌 라디오 차트 아핫은요,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4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곡들로 꽉 채워드릴 테니까 편하게 즐겨주세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뚱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셔도 좋고, 또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핫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0: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아즈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얘들아, 얘들아,
4: 우리 이제 약속 요일이 바뀌었대.
5: 언제로?
4: 월요일에서 수요일 밤 10시부터 12시.
5: 그럼 약속 장소가 어딘데?
4: 그건 바로
5: 친해지기 방송.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네, 이번 한 주도 뜨거웠습니다. 어디가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모이는 이곳,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네, K-POP 박사 뚱디가 최신 유행 아이돌 차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 곤충뮤직 아이돌 장르 차트 40위부터 1위까지 차지한 노래들 준비했고요. 그럼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40위부터 37위까지 먼저 만나볼게요. 바로 40위 곡 소개할게요. 와우, 벌써 이 곡이네요. B2B 이창섭의 천상연입니다. 2024년부터 노래방 인기 차트에 올라있는 곡인데 다들 얼마나 이 노래 진심이냐면 너튜브에 천상연 잘 부르는 법이라고 해서 보컬 레슨 강의도 정말 많다고 해요. 와,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곡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있는 건 지금 알았는데 한번 찾아봐서 연습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궁금한데요. 다음으로 39위 만나보겠습니다. 초반부터 이 곡이 바로 나오네요. 바로 아이브의 블랙홀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연상시키는 곡이죠. SF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뮤비도 함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SF 좋아하기는 하는데 살짝 또 가끔은 심오해서 엄청 자주 챙겨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는 합니다.

이번에 38위 한번 볼까요? 바로 QWER의 고민 중독입니다. 제목 그대로 동경하는 상대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달할지 고민하는 마음을 귀엽게 표현한 곡인데 2024년에 발매된 노래인데요. 여전히 롱런하고 있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와우. 네, 다음은 37위로 바로 가볼게요. 바로 아일릿의 이것도 단골곡이죠. 나 큐트 애니멀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키링 챌린지를 촬영해서 아핫 인별그램에 업로드 했거든요. 다들 혹시 보셨나요? 네. 역시 팬분들은 이런 귀여운 모습을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귀여운 것들 많이 많이 찍어볼게요. 네, 이렇게 40위부터 37위까지 소개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도 만나볼게요. 앞둥 뒷둥 도둥께서 보내주셨어요. 와우. 평소에 소통 앱에 자주 오잖아요. 연락할 때 빼고 스케줄 중간중간 짧게 비는 시간에 또 뭐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라 보내주셨는데 저는 중간중간에 요즘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활동이다 보니까 최대한 컨디션 관리차 밥을 먹거나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저희 무대 모니터링 하고 살짝 연구 같은 거 제스처 바꾸는 거 그런 거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6309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뚱디 요즘 대기실에서 뭐 먹었는지 궁금하네요. 아 누가 뭐래도 우리 뚱디 잘하고 있어.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기실에서요. 아, 사실 저 한 주 동안은 대기실에서 뭘 먹을 시간이 사실 크게 없었어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덮밥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규동 먹었던 것 같아요. 규동. 네, 맛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한테 궁금한 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38위 곡 QWER의 고민 중독, 그리고 37위 곡 아일릿의 나큐 데니몰.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네, QWER의 고민 중독 그리고 아일릿의 나큐 애니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 이어가 볼게요. 36위부터 33위까지 순위곡입니다. 먼저 36위입니다. 오, 벌써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브의 IM입니다. 여러 차트 속에서 역시나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곡이고요. 이어서 35위로 바로 가볼까요? 오, 저 이 곡 되게 좋아하는데 바로 키스 오브 라이프의 Who is She인데요. 키오프 선배님들도 8월에 컴백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새 싱글 제목이 Sweat이라고 하는데요. 땀을 뜻하는 이 직관적인 키워드로 어떤 곡이 되실지 궁금하네요. 와우. 아, 그래서 저 안 그래도 그 살짝 티저 같은 느낌의 영상을 봤었는데 선배님들이 굉장히 땀을 흘리면서 안무 연습을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거 보면서 솔직히 그냥 이번에 퍼포먼스 제대로 말아주시나 보다. 되게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 키오프 선배님들 무대를 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런 뜻을 담고 있었구나. 그리고 살짝 공감되는 건 제가 땀이 진짜 많아요. 그래도 춤 한 번만 춰도 땀을 엄청 흘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공감되는 키워드기도 하네요. 네. 이제 34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에스파의 슈퍼노바입니다. 아무래도 에스파 선배님들이 새 맛의 아이콘이다 보니 좀 쇠가 들어간 별명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곡 활동할 때는 뮤직비디오에서 다들 히어로로 변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일러문과 새 맛 합쳐 쇠일러문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역시 팬분들 장명은 진짜 이렇게 에스파 선배님들께 쇠가 있다며 저 뚱디에겐 뚱이 있는데요. 사실 맞는 단어긴 해요, 뚱도. 그래서 팬분들이 모든 단어에 다 뚱을 좀 붙여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팬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 DJ도 뚱디. 만약에 예를 들면 명 MC면 명뚱씨?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모든 단어에 저도 뚱을 붙이고 있어서 굉장히 정감이 가네요. 네, 다음으로 33위 곡 만나볼까요? 바로 뉴진스의 하이보이입니다. 이 곡 나왔을 때만 해도 하이보이가 무슨 뜻이야? 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 하이비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너튜브에서도 영상을 추천하고 응원하는 하이 기능도

있고, 이 외에도 지금 핫한 것에 이 하이비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와우.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런 거에 좀 말이죠, 좀 뒤처진다고 하이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몰랐네요. 네. 아, 요즘 하이비를 쓰는구나. 약간 핫한 거, 그 아이덴티티 노래 하이브 뭐 이렇게 쓰는 건가요? 한번 나중에 저도 공부하고 연구해 써보겠습니다. 또 하나 알아가네요. 네, 이렇게 3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그럼 저는 35위 곡 키스 오브 라이프의 후이즈 씨, 33위 곡 뉴진스의 하이보이 듣고 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아이덴티티 김도훈 뚱디고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후이즈 씨, 이어서 뉴진스의 하이포이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어떤 곡들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바로 32위부터 29위까지 순위 확인할게요. 먼저 32위부터 만나볼게요. 바로 로제의 아파트입니다. 로제 선배님 하면 이렇게 음악도 핫하지만 좀 뭘 입으시는지, 좀 스타일링에도 관심이 쏟아지잖아요. 최근에 가죽 티셔츠를 입고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신 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선배님의 그날 스타일링을 예시로 한 패션 매거진에 올여름 가죽 스타일링 게시물까지 연재됐다고 하네요. 와, 역시 이게 진짜 항상 멋있는 분들은 자기 관리도 잘하시고 옷도 잘 입으세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옷 좀 나쁘지 않거든요. 좀 좋아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츠컷에 관심이 있고, 또 뭐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 살짝 가죽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저는 상의를 핏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좀 크롭하고 제 몸선에 맞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곡 소개할게요. 31위는요 바로 있지의 That's No No입니다. 이 노래도 정말 역주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저희 곡도 언젠가 역주행을 꿈꾸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다음 순위 볼까요? 32위 데이식스의 해피인데요. 이 노래를 작사한 영케이 선배님의 행복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라고 하던데, 오, 저랑 비슷한데요? 심지어 대식가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지하철 샌드위치 광고 찍을 때 에? 165cm를 먹고 아까워서 집 갈 때 하나 더 들고 가셨대요.

165cm요? 그렇게 큰 샌드위치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다 먹어. 아, 저는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막 엄청 대식가는 또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딱 평균보다 조금 더 먹는다 정도여서 와,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만약에 저라면 몇 개? 이게 어쨌든 이게 여러 개가 165cm 합쳐진 거잖아요. 한 세 개? 네 개? 세 개 정도로 하시죠. 네. 계속해서 29위도 만나볼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네요. 르세라핌의 붐팔라입니다. 와, 붐팔라 진짜 요즘 되게 많이 보이던데 올해 인트로 안무가 있는 그 노래죠. 원래 김재현 선배님이 이 파트의 좀 안무 주인이었는데 부상으로 많은 무대를 보여주지 못하셨거든요. 최근에 회복하고 콘서트에서 엄청나게 맛깔나는 인트로를 보이셨다고 하네요. 저 봤어요. 안 그래도 어쨌든 조금 부상을 입으시고 음방 무대에서는 다른 멤버분들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콘서트에서 살짝 다시 돌아오셔서 내 파트야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저는 와, 역시 파트 주인이 있는 법이구나. 와, 진짜 너무 잘 살리시던데요. 보면서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렇게 29위까지 노래 소개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도 만나볼게요. 2316님, 여름 휴가 계획 세우면서 듣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펜션에서 놀기로 했어요. 좋겠다. 얼마나 재밌을지 감도 안 옵니다. 밀린 이야기가 많아서 잠은 잘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못 자죠, 잠은. 밀린 이야기가 많으면 더더욱 못 자죠. 사실 와, 곧 오랜만에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만나기만 해도 말이 많을 텐데 펜션에서 논다? 그러면 이건 그냥 밤 샌다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겠네요. 근데 진짜 재밌겠다. 와. 자, 문자만 읽어도 설렘이 느껴지는데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 저는 여름휴가 하니까 제주도 가고 싶네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때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여름에 이제 친구들이랑 제주도를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서 제주도 한번 오랜만에 또 가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이렇게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공유해 주셔도 좋고 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도 환영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32곡 데이식스의 해피, 그리고 29위곡 르세라핌의 붐팔라 듣고 올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데이식스의 해피, 이어서 르세라핌의 붐팔라 듣고 오셨고요. 한여름의 태양처럼 핫한 노래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28위부터 25위까지 가보겠습니다. 먼저 28위 만나볼게요. 바로 제니의 Like Jenny입니다. 최근에 제니 선배님의 새 싱글 소식이 공개됐는데 연출과 작사, 작곡까지 다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포스트만 공개됐는데도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 안 그래도 자, 근데 이 얘기가 많던데 팬분들이 단골 멘트가 저희가 알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

또 나옵니다. 저희가 알아요. 네. 아는데 저도 사실 제니 선배님을 워낙 좋아하고 제니 선배님이 항상 보여주시는 곡과 컨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도 똑같이 포스터만 봐도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7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이 곡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노래여서 안무에 하트를 만드는 동작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다양한 하트가 등장하니까 좀 한번 찾아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안무가 아니어도 좀 평소 팬분들에게 하트를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하트 중에 손하트?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그냥 옛날에 많이 하던 하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전형적 한 손 하트, 그냥 두 손을 모아서 한 하트, 아니면 큰 하트, 이 정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26위로 가볼까요? 어떤 곡이냐면요, 바로 에스파의 위플래시입니다. 이 노래가 발매한 지 600일이 훌쩍 넘었는데 와, 계속 차트에는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와우, 진짜. 근데 위플래시는 그럴만해요. 너무 좋은 곡이에요. 다음으로 25위 곡 소개할게요. 바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데이식스 선배님들이 무대를 정말 잘하잖아요. 보니까 무대 전에 하시는 구호가 특별하던데 뭐냐면 잘할 거 아닙니다. 놀다 옵시다. 와우. 부담감을 내려놓고 무대를 즐기자는 뜻으로 정했다고 하네요. 와, 저도 살짝 저랑 비슷해요. 저도 무대 전에 항상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멋있게 하자, 즐기자 라는 생각을 혼자 하거든요. 살짝 저랑 공통점 발견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막상 그렇게 생각을 해도 바로바로 되진 않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20명이라 따로 20인 버전 막 그런 구호는 크게 없는데 그래도 무대 전에 다 같이 조금 큰 무대나 특히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손 모아서 둘, 셋, 아이덴티티 화이팅! 아니면 뭐 화이팅!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만 해도 힘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25위까지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7위 곡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그리고 26위 곡 에스파의 위플래시. You always be my boo, summertime.

0: 분담.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덴티티 김도훈, 뚱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앞서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그리고 에스파의 위플래시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24위부터 21위까지 순위 볼게요. 먼저 24위입니다. 드디어 등장하네요. 바로 리센네의 런어웨이. 이 곡이 스스로 가두고 있던 세계를 탈출하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 그래서 곡이 좀 몽환적이면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곡 설명에 탈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와, 저는 살짝 겁이 되게 많은 편인데, 방탈출 게임 같은 거를 또 좋아하기도 해요, 사실. 근데 좋아하는데 이런 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무섭긴 해서, 하지만 무서워하면서 또 잘합니다, 저는 탈출을. 이제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위는 로제의 턱시 틸드 엔드가 차지했고요. 사이좋게 22위의 블랙핑크의 띄어가 자리했습니다. 와우! 로제 선배님과 블랙핑크 선배님 완전 나란히. 블랙핑크 선배님들의 능력치와 화제성은 진짜 솔로일 때도 함께 하실 때도 대단하네요. 근데 이건 진짜 워낙 유명하잖아요. 사실 개개인 모든 선배님들이 되게 영향력이 크다는 걸. 이번에 21위 곡 소개 갈게요. 바로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에스파의 Whole Different Animal인데요. 이 곡 뮤직비디오에 크로마키 배경을 떠올리게 하는 초록색 화면이 등장해서 화제였죠. 촬영 때는 멤버분들도 이렇게 공개되지 상상을 못했다고 하는데, 와우, 저희가 크로마키 촬영을 아직까지는 크게는 해본 적이 있다. 이번 뮤비 때 해봤어요. 이번 뮤비 때 저희 보시면 막 실루엣에서 춤추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 사실 크로마키 해놓고 그냥 그 앞에서 춤을 그냥 프리스타일로 쳤던 건데, 그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화면에. 그래서 오, 이래서 크로마키를 다들 쓰시는구나.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뭔가 멋있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21위 곡까지 확인해봤고, 그럼 저는 리센네의 런어웨이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아돌라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무릎에 앉히고 둥가둥가 하고 싶은 아이돌에게 무조건적인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아응아. 2주에 선정된 영광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이 아이돌은 무엇이든 제한 없이 보여준 팀으로 다양한 스타일링과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많은 분들의 뮤즈가 되고 있는 그룹입니다. 실력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아돌라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는 멋진 무대로 스튜디오를 찢어줬죠. 자, 이번 주 아응아의 주인공은요. 바로 두구두구두구 엑스러브입니다. 축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응원을 보낼게요. 하트!

아놀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2주의 아이돌 엑스로브의 삐입 듣고 왔습니다. 네, 엑스로브 선배님들이 지난주 주말 서울에서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엄청난 라이브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고민 상담, 댄스 챌린지 등등 재밌는 컨텐츠도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서울콘을 시작으로 일본, 홍콩 등으로 공연을 이어가신다고 합니다. 선배님들 첫 아시아투어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매주 특별한 응원을 전하는 코너 아응아, 아돌라 가족인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금요일 밤 여러분의 고막에 도파민을 불어넣는 시간, 아이돌 라디오 차트 아핫. 계속해서 순위 발표 이어갈게요. 20위부터 가볼게요. 아이브 선배님들은 차트 점령을 완전 계속하시네요. 바로 뱅뱅입니다. 이 곡에 홈트 버전 챌린지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챌린지냐면 침대에 앉은 상태로 노래에 뱅이 나올 때마다 상체를 이렇게 뒤로 기울이면서 좀 눕지 않고 버티는 챌린지인데 와, 듣기만 해도 코어 운동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와,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허리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네, 다음 순위 발표할게요. 19위는 이 곡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도경수의 팝콘입니다. 어떤 팬분이 음원 사이트에 이런 댓글 남기셨던데, 도경수 목소리 아니었으면 눅눅한 팝콘이 됐을 수도. 도경수 목소리가 갓튀기 팝콘. 아우, 그쵸, 선배님의 보컬이라서 이 곡이 좀 갓튀긴 팝콘처럼 좀 따끈하고 달달하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팬분께서 선배님 목소리를 눅눅한 팝콘과 좀 갓튀긴 팝콘의 찰떡 비유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팝콘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데 치즈랑 달콤한 팝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 볼 때 꼭 먹어요. 그렇게 두 가지 맛을. 하나만 먹어도 아쉽고 안 먹어도 아쉬워서 꼭 두 가지 먹습니다. 이렇게 저의 취향도 좀 소소하게 알려드렸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8위는, 와, 이것도 진짜 자주 나오는데, 바로 키키의 4-4입니다. 4-4가 인터넷에서 하다가 좀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문과 함께 만날 수 있는 흔한 오류 코드인데, 여기서 곡의 아이디어가 나왔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근데 저는 진짜 천재 같아요, 이런 분들은. 뭔가 그냥 일상 속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살짝 조금 무대 전이나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들, 그럴 때 좀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긴장을 너무 하면. 이어서 17위 곡 소개 갈게요. 역시 이것도 빠지지 않네요.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입니다. 엔믹스 선배님들 하면 좀 스테이지 프랙티스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라이브하면서 무대 연습하는 영상 있잖아요. 항상 팬분들 길을 살려주는 컨텐츠던데 얼마나 연습을 하셨을지. 저는 근데 진짜 이거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한 생각 항상 많이 해요. 이게 마이크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볼륨 조절하기도 더 어렵고, 심지어 생애말에다가 그냥 연습실에서 춤추면서 그거를 찍어 올리다니, 진짜 이거 웬만한 연습량과 웬만한 실력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17위까지 노래 소개했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9위고 도경수의 팝콘, 그리고 18위고 키키의 4-4.

아이돌 장르만 쏙쏙 골라 틀어드립니다. 아이돌 라디오 차트 아핫. 19위 곡 도경수의 팝콘, 그리고 18위 곡 키키의 4-4 듣고 왔고요. 차트는 계속 이어갈게요. 16위부터 13위까지 쭉쭉 가보겠습니다. 먼저 16위입니다. 바로 하츠투하츠의 루드인데요. 올 상반기를 접수한 곡인데 이렇게 하반기까지 쭉 많은 사랑을 받고 있네요. 너무 좋은 곡이죠? 자, 여러분, 이어서 15위 곡 만나보려고 하는데 왔습니다. 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바로 저 뚱디의 소속 그룹 아이덴티티의 키즈 리턴입니다. 예! 짝짝! 와, 제가 곡 소개 한번 멋지게 해볼게요. 네, 일단 키즈 리턴 저희 이번 It's Now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소년들이 힘을 모아 돌아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저희 아이덴티티답게 좀 자유분방함을 느낄 수 있는 힙합 시그니처 사운드의 곡입니다. 예! 그거 살짝 운전하는 듯한 안무가 포인트로 저희 수명, 메가 퍼포먼스가 정말 매력적이고요. 댄보도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꼭 무대랑 같이 보시면 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꼭 봐주세요. 와. 그리고 이번 앨범을 통해 저희가 그래도 커리어 하이를 찍었는데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읽어드릴게요. 1707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네요. 이번에 20인조로 컴백했는데 20명이 다같이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궁금해요. 다같이 있어도 좀 의제가 되는 느낌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밌다. 다 같이 활동하니까 오히려 너무 힘든 것보다는 그냥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이너에 있다가 이렇게 또 아 이렇게 혼자 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외로움을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앗은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힐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설레고 기대는 마음으로 항상 오고 있어요. 자, 이어서 계속 아앗 차트 소개 갈게요. 14위입니다. 등장했네요, 역시. 바로 화사의 굿굿바이인데요. 흠뻑쇼에서 진행한 이 곡의 무대 영상이 요즘 좀 화제잖아요. 싸이 선배님이 직접 연출을 하셨다고 하는데 커다란 공연장에서 많은 분들이 후렴을 떼창하는 게 정말 멋지더라고요. 역시 공연의 완성을 함께 해주시는 관객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 진짜 이 말 완전 공감해요. 사실 공연이라는 게 봐주시는 관객분들이 안 계시고 그 관객분들의 호응을 못 끌어내면 그 공연이 진짜 완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50%? 60%는 또 저희 관객분들이 완성시켜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네요. 이어서 13위 곡도 만나볼게요. 바로 채애나의 캐치캐치인데요. 이 곡은 많은 연예인분들도 챌린지에 참여했지만 좀 직관적이고 따라하기 좋은 동작 덕분에 유치원생들까지 따라하면서 말 그대로 국민 챌린지가 됐죠. 근데 이거 살짝 진짜 유치원생들이 따라하기 쉬우면서도 좀 취향을 저격할 것 같은 안무다? 왜냐면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이런 살짝 요런 안무들이 되게 좀 귀엽기도 하고 좀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국민 챌린지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렇게 13위 곡까지 소개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잠깐 만나볼게요. 9482님, 여름방학이어서 꼬꼬마 사촌 동생들이 집에 놀러왔는데 꼬꼬마 귀엽네요. 살려주세요. 애들이 안 잡니다. 그나 빙수를 시켜서 먹이니까 잠시 조용해졌네요. 체력이 이제 안 됩니다. 점점점. 아우, 사실 저는 사촌동생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 말에 엄청 공감을 못하지만 저는 사촌동생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촌동생 입장으로서 또 안 놀아주면 막 섭섭하고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빙수 사준 거는 아마 정말 크게 감사하겠지만 조금만 놀아주세요. 조금만 놀아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완전 사랑, 엄청 사랑 줄걸요? 그 사촌동생이. 그 애기들 놀아주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혹시 근데 동생들이 얼마나 좀 머물러요? 그 9482님도 빙수 좀 같이 드시면서 당 충전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파이팅입니다. 저는 어릴 땐 그랬지만 지금은 사실 제가 애기들 막 동생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노래 좋은 거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만약에 애기들이랑 있으면 좀 같이 좀 부둥켜 안고 잘 노는 편이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요즘 좀 애기들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해요. 그리고 예전에 저도 여름방학 때 했던 것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전 사촌동생 입장이었다고. 그래서 저희 형들이 항상 저 놔두고 저희 시선을 피해서 놀러 다녔던. 그래서 저는 항상 혼자 집에서 울고 불고 왜 나 놓고 가냐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맨날 명절날만 되면 밥도 안 먹고 형 옆에 이렇게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만나봤고요. 어디서 뭐 하면서 아 듣고 계신지 또 저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참 좋은 노래죠? 15위 곡 아이덴티티의 키즈 리턴, 그리고 14위 곡 화사의 굿굿바이.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여러분의 DJ 아이덴티티 돈 뚱디입니다. 앞서 아이덴티티의 키즈 리턴, 다사의 굿굿바이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최신 유행하는 아이돌 노래 전해드릴게요. 이번엔 12위부터 9위까지 만나볼게요. 자, 그럼 12위부터 바로 가볼텐데 바로 또 나왔습니다. 리센네의 데자부인데요. 멤버분들도 이 곡을 역주행했으면 하는 노래로 꼽은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봤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걸. 그래서 정말 말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요즘에 그 러브어택 1위 하고 나서 이 곡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상승세로. 그래서 저도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꾸준히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다음 곡도 만나볼게요. 11위. 올 여름을 상큼하게 만들어주는 노래죠. 하츠투아츠의 레몬탱입니다. 올해는 레몬이라는 키워드가 좀 K-POP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다 좀 레몬색 메이크업, 좀 패션까지 유행하면서 레몬코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해요. 저도 봤는데 되게 레몬을 관련한 앨범이나 컨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번 레몬에 뭐가 있구나 하면서 저도 이 똑같이 나온 것처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레몬색 아이템이 크게 없고 사실 그 노란색 막 그 색이 저랑 엄청 어울리나 안 어울리는 것 같았어가지고 딱히 사르 향은 크게 없습니다. 네. 이번에 10위 가보겠습니다. 바로 우즈의 드라우닝입니다. 우즈 선배님 하면 드라우닝이라는 노래만큼이나 굳이데이라는 게 유명하죠. 굳이데이가 뭐냐면 좀 예를 들어 조개구이를 먹으러 굳이 인천까지 가는 것처럼 굳이 싶은 일을 굳이 하는 날인데요. 낭만을 찾으려면 귀찮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즈 선배님의 생각에서 탄생한 날이라고 하네요. 저 근데 이 말 완전 공감. 낭만을 찾으려면 귀찮음을 감수해야 한다. 근데 사실 저도 공감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또 낭만은 그런 굶주림과 귀찮음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낭만이 오죠. 좀 힘듦 이런 부분에서. 만약 행복하기만 하면 잘 풀리고 그러면 낭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닐 수 있겠지만. 네. 자, 이어서 9위 갈게요. 바로 최상 그 파트를 보여한 노래 에이티즈의 배드입니다. 최근에 이상희 배우님이 요

팬인지 함께 했는데 소화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배우가 춤을 이렇게 잘 추냐 그거 난리가 또 났었잖아요. 근데 이상희 선배님은 옛날부터 춤좀 유명했잖아요. 저 그거 아는데 그 대학생이었나 그때 그 비선배님 제가 기억할 레이니즘이었나 그 춤춰서 올린 영상이 SNS 그때 당시 때 굉장히 핫했었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춤을 워낙 잘 추신다. 사실 그 영상 봤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 비선배님의 춤선 느낌이 잘 카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정말 재능이 있으시다. 연습도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춤에 재능이 확실히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뚱님이 보내주신 질문도 볼게요. 뚱디도 작사에 욕심이 있다고 했는데 가사를 쓰면 어떤 내용으로 써보고 싶나요? 저는요, 되게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좀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 좋아해요. 뭔가 꾸며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런 얘기보다는 뭔가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 뭐 경험, 뭔가 제가 힘들었던 거, 이런 거를 한번 풀어서 노래 써보고 싶네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ATG의 배드.

K-POP 박사, DJ 뚱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차트 아핫. ATJ 배드 듣고 왔고요.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이는 노래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위부터 5위까지 곡들 공개할게요. 먼저 8위입니다. 리센네의 프리티 걸인데요. 이번 신곡도 반응이 너무 좋죠. 역주행, 정주행 쭉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라 선배님 노래도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명곡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텝 정말 좋아하고 루팡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 미스터 굉장히 유명한 곡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카라 선배님의 노래도 좋지만 그 특유의 안무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오랜만에 카라 선배님들

노래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위곡 갈게요. 태연의 만찬가가 차지했는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 가사가 굉장히 많고 좀 부를 때 좀 빨리 가창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정말 태연 선배님이 딕션이 정말 좋잖아요. 가사를 보지 않아도 귀에 쏙쏙 들리게 불러주셔서 역시 태연 선배님이다, 태연은 태연이다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닮고 싶네요. 이번에 6위 가볼게요. 아일릿의 It's Me 입니다. 이 곡은 공식 계정에서 프로모션용으로 좀 직접 광고를 업로드 했었는데 그 중에 It's Me의 미를 쌀미로 바꿔서 멤버들이 쌀포대를 들고 쌀 광고처럼 만든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영상이 너무 재밌어서 좀 각종 농업 관련 또 은행과 또 방송사 등이 공식 계정으로 댓글을 달기도 했답니다. 정말 신박한 프로모션이죠. 이거는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한 프로모션이지 않을까요? 쌀미, 와, 쌀 광고처럼 쌀포대를 든다. 오히려 근데 너무 신선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순위도 볼게요. 5위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입니다. 역시 레몬코어에 해답게 레모네이드도 계속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네요. 박수! 짝짝! 이렇게 5위까지 순위곡도 만나봤고 1707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알람 맞추면 아 듣고 있습니다. 뚱디는 누우면 바로 잠드는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자기 전에 핸드폰 하다가 늦게 잠드는데 부러워요. 그럼 혹시 뚱디는 아침잠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알람 한 번에 일어나는 편인가요?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알아듣고 있는 거 너무 잘하셨고요. 핸드폰 하다가 늦게 잠드는데 저는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좀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편인데 그래도 알람을 잘 듣는 편이라서 한 번 듣고 웬만해서 일어나려고 해요. 근데 저는 한 번에 또 잘 못 일어나서 알람을 한 다섯 개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알람 듣고 잘 일어나지만 듣고 깨서 잠깐 누워있다가 한 두 번째, 세 번째 알람부터 다시 일어나서 그때 이제 제대로 씻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8위곡 리센네의 프리티걸, 그리고 5위곡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올게요.

0: Wait, hold up, stop.
1: 금요일 밤 여러분만을 위한 아이돌 플레이리스트 아핫 리슨의 프리티 걸 이어서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왔고요. 2주에 채채채채 상위권 노래들 만나봐야죠. 바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4위는요. 와우, 벌써 나오네요. 바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입니다. 정말 이 곡은 좀 상위권에 발을 딱 붙이고 있는데 선배님들이 모든 스케줄을 다 아이오아이 일정에 맞춰서 좀 진행한 앨범

처음이잖아요. 결과도 좋아서 정말 제가 기분이 다 좋습니다. 팬분들도 아마 똑같겠죠? 다음 곡은요. 바로 코르티스의 웨드웨드입니다. 이번 주는 3위를 차지했네요. 이어서 2위도 바로 가야죠. 바로 리센네의 러브어택인데요. 차트뿐만 아니라 음악방송에서도 1위 후보로 등장하는 곡인데 정말 핫하다는 말이 딱인 노래네요. 근데 이건 진짜 요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지나가다가 리센네의 러브어택 가세요 하면 거의 다 알 정도로 너무 핫한 노래죠. 자, 이렇게 2위까지 차지한 노래들 소개했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볼게요. 3812님, 인생 노잼 시기여서 인생 뭐라도 해보려고 딱 아 듣는 시간에만 한 주 정리 겸 다이어리 쓰면서 듣고 있어요. 혼자 뚱디 얘기 들으면서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하니까 생각 정리도 되고 꽤 좋습니다. 뚱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노잼 시기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인생을 사시길. 그리고 다이어리 쓰면서 전 정말 좋은 습관이라 생각하거든요. 너무 좋고 정말 이 아아씨 힘이 된다니 정말 저도 그 말이 저에게 힘이 돼요. 더 열심히 해볼게요. 화이팅! 그리고 일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도 사실 옛날에는 한창 일기를 쓸 때가 있었거든요. 연습생 때는 의무적으로 좀 일기를 썼고요. 좀 써야 돼서. 그 연습이 끝나고라기보다는 또 안 할 때 당시 그때 당시는 어쨌든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며 뭔가 어쨌든 살 때 좀 성실해지는 느낌이 들고 좀 그래가지고 쓰는 습관을 들였었는데 지금은 또 안 쓰긴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써본 게 한 작년 초? 인 것 같네요. 네, 좀 오래됐네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도 다솜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 뚱디 팬들이 해주는 말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뭔가요? 뚱디 항상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너무너무 응원하고 많이 좋아해요. 저는 사실 팬분들이 해주는 말이라면 정말 모든 게 힘이 되는데 진짜 일단 너무 많이 많이 좋아해요 이런 말도 너무 좋고 뭔가 평생 난 정말 우리 도은이만 좋아할게 나 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뭔가 이런 말들 있잖아 너가 최고야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저에게 힘이 되는 것 같네요. 항상 예쁜 말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팬분들이 해주시는 말들 다 너무 힘이 됩니다. 저도 팬분들에게 예쁜 말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에게 많이 들려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했던 말들 많이 해주세요. 이제 저는 노래 듣고 와서 1위 발표와 끝인사 나눌게요. 3위 곡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고 올게요.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저는 DJ 아이덴티티 김도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40위부터 차트 쭉 달려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1위 곡 발표가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한 주간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은 노래는요. 바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연준의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올 여름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서머송이죠. 이 곡에는 연준 선배님이 안무에 직접 창작 참여했다고 하는데 아이스크림이 녹는 모습이나 좀 두통을 표현한 좀 재밌는 동작을 많이 넣어서 볼맛을 더했다고 합니다. 저 이번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활동이 겹쳐가지고 연준 선배님 아이스크림의 무대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거 여기 적힌 것처럼 안무가 정말 매력적이고 그리고 와 역시 다들 왜 연준 선배님인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무대 보면서 아 진짜 나도 연준 선배님처럼 저렇게 무대 장악력을 가지고 저런 춤 실력과 라이브 실력과 본받아야겠다. 너무 멋있다. 정말 반했어요 이번에. 짱이십니다 선배님. 네, 연준 선배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전하면서 오늘의 아또 마무리 해볼 텐데 여러분 저 뚱디의 네 번째 방송도 잘 들었나요? 네, 열심히 해봤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뭔가 긴장도 조금씩 풀려고 하고 조금 느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 경직이 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루 또 매주 하는 게.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할게요.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한 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 금요일에 아핫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1위곡 연준의 아이스크림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조미아, 진행의 아이덴티티 김도훈이었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핫!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Come on, little sister. Let's dance.

0: No.
1: 보통은 박수 소리를 짧게 들려드리고 끊는데 이 장면 뒤에는 저 역시 이렇게 정말 길게 박수를 치고 싶은 심정이라 영화 장면에 박수 소리 좀 길게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플래너건 감독의 영화, 스티븐 킹 원작 영화 척의 일생에서 더 포켓 퀸의 조이라는 곡에 맞춰서 주인공들이 춤을 추는 그 장면 영화에서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최근에 OTT에서 이 영화를 발견하고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은선 기자도 한번 필서구 시간에 소개를 해준 영화인데 디즈니 더하기 OTT에 있고요. 다른 OTT에서는 대여와 개별 구매로 관람 가능하더라고요. 2,700원 정도면 대여가 되는데 2,700원 아깝지 않을걸요. 이 영화는 제가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에서 이 척의 일생 소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티븐 킹 하면 뭐 캐리나 샤이닝이나 뭐 미스트나 또 최근에 그것처럼 또 미저리도 있었고요. 뭔가 호러 영화의 거장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긴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탠바이 미와 쇼생크 탈출

0: 수를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척의 일생은 스탠바임이나 쇼생크 탈출에 가까운 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따뜻한 이야기예요. 아주 따뜻한 이야기고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알고 보면 얼마나 거대한 우주를 품고 있는 경이로운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면 척이 대체 누구지? 척의 일생이 대체 어떻길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지? 그래서 척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미스터리처럼 시작하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최고의 미스터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태어나서 살고 또 죽고 그렇게 떠나고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그 모든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삶 전체가 미스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척의 정체를 궁금해하다가 삶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그리고 인간의 실체를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로 확장되는 작품이에요. 척의 일생. 제가 오늘 아침에서 열심히 한번 낚아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낚이셨는지 모르겠고, 또 FM영화음악 청취자분들이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를 다 듣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도 한 번 더 낚아보고 싶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낚일만 하지 않나요? 이 영화는 이제 크게 3막 구성인데 그중에 두 번째 막이 바로 이 시퀀스로 시작을 하거든요. 더 포켓 퀸이라고 하는 이제 실제 드럼 연주자가 영화에 출연을 해요. 네, 그분이 실제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드럼 연주에 맞춰서 얼떨결에 거리에서 춤을 추게 된 두 사람의 그 모습이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야 살짝 부끄러워 하다가 막 설레고 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되고 제가 막 짜릿하고요. 막 도파민 솟아나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 OTT에 없어서 장면을 들려드리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 장면을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장면을 위해서라도 이 영화는 볼 가치가 있습니다. 톰 히들스턴이 주인공이지만 영화 전체 출연 분량이 19분밖에 안 되는데 이 장면을 보고 나면 영화에 꼭 길게 나온다고 해서 주인공은 아니구나. 짧게 나오더라도 어떤 임팩트를 주느냐가 중요하구나를 아마 이 장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고요. 저는 호프도 좋아하고 척의 일생도 좋아하는 관객이에요. 저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척의 일생은 이야기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작품이고 호프는 이미지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그 두 갈래 길을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관객이라는 게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다행이냐고요? 그냥 볼 게 많잖아요. 내 취향이 좀 헤퍼서 세상에 볼 게 많아요. 취향이 헤퍼서 저는 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뭐 영화 가끔 어떤 거 재밌어요 물어보시는 분들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자주 마주치는데 보통은 이제 저에게 질문하는 분의 취향과 성향을 좀 파악해서 영화를 추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드물게 그런 거 상관없이 편하게 추천할 수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게 그 중에 한 편이에요. 척의 일생. 이건 아마 웬만하면 다 재밌게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척의 일생으로 오늘 오프닝 시작해봤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라디오에 FM영화음악 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조금 긴 글 그리고 DJ만 볼 수 있는 글 언제든지 올리실 수 있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썩어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분노 깜짝 이봐.

4565번 쓰시는 분. 자정 넘어 적적한데 문득 탐 크루즈 형님이 생각나네요. 신청곡은 영화 Find a Way에서 애냐의 Book of

어디서 좀본 듯한 배우다 싶어서 봤더니 저의 제자였어요. 2년 전에 우리 반이었던 학생이요.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팔로워가 30만이 넘는 유튜버였지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제가 너무 이뻐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살짝 자랑해봅니다라고 하셨어요. 권유경 배우님, 네. 우와, 권유경 배우님을 가르치셨단 말인가요? 미장센 단편영화제 수상작들을 지금 땡플릭스에서 볼수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월남보살 저도 봤어요. 재밌다는 얘기를 듣고. 재밌더라고요. 아이디어도 좋고.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품행제로 부문 최우수 작품상이죠. 그러니까 미장센 단편영화제는 장르별로 상을 주는데 그 중에 이제 코미디 장르에 해당하는 품행제로 부문에 작품상을 받은 월남보살의 주인공 권유경 배우님. 한국 베트남 혼혈. 네. 실제로 그러셔서 영화 속 배역과 찰떡이었습니다. 월남보살 재밌어요. 그 신내림. 네. 신내림 같은 걸 이제 좀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한 주인공인데 한국 베트남 혼혈이다 보니 이 사람에게 온그 귀신이 한국 귀신인지 베트남 귀신인지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재밌습니다. 네. 월남보살의 주연 배우의 스승께서 또 사연을 주셨고요. 황정학 씨께서는 호프, 그 GV, 그 오징어 게임 팀과 함께 했던 GV, 그래서 황동혁 감독, 이정재 씨, 그리고 정호연 씨, 이렇게 했던 그 토크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아쉽네요. 그날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얘기 들려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1시간 했는데요 저 1시간을 어떻게 다 근데 요즘 이런 관객과의 대화나 GV요 웬만하면 다 올라와요. 이것도 올라왔더라고요. 땡튜브에서 호프 GV 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게 바로 뜹니다. 그래서 그날 했던 재밌는 얘기들 얘기 되게 괜찮았어요. 황동혁 감독님이나 이정재 배우님이 호프의 관객이기도 하지만 또 영화를 만드는 감독과 또 영화 작업을 늘 해온 배우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시선도 되게 좀 독특해서 얘기들 되게 좀 재밌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거 물어봤거든요. 운전하는 얘기랑 총기 액션 준비한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정우현 배우가 제가 영화를 보니까 제일 힘들어 보이는 건 자전거 타는 시퀀스 같은데 그거 안 힘들었냐 그랬더니 사실 그거 되게 힘들었다고 그걸 또 예, 일부러 고장난 자전거를 또 가져왔더래요.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장난 자전거라서 더 힘들게 또 페달을 밟아야 했고 영화에서는 편집이 되었지만 원래 오던 중간에 또 논두렁에 한번 처박히는 그 시퀀스가 있어서 그거 찍느라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객과의 대화들이 행사 끝나면 그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오니까요. 못 가서 아쉬운 분들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최근에 호프를 둘러싼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걸 넘어서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일부의 모습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떠올리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 퀸카로 살아남는 법이라는 영화에 명대사가 나오죠. 남을 뚱뚱하다 놀린다고 내가 날씬해지지는 않아. 남을 멍청하다 손가락질한다고 내가 더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야. 남의 인생을 망친다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지. 인생에서 할수 있는 건 그냥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이야. 제가 너무 사랑하는 대사라 예전에 한번 오프닝으로도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을 멍청하다 손가락질 한다고 내가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남이 좋아하는 영화를 망하게 만든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흥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 눈앞에 영화를 보고 즐기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어떤 영화가 별로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영화가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재밌다고 하는 영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냥 나는 별론데 하면 되죠. 그런데 나는 별로인 영화를 재밌다고 하는 그 사람을 별로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늘 생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며 감정 상할 시간에 저 같으면 영화를 한 편 더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본 수많은 영화들이 저에게 보여준 가르침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다름을 틀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많은 영화들이 정말 아름다운 방식으로 저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죠.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저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도 많이 보셨을 텐데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는 그 수많은 영화의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그걸 다 흘려 듣기만 하셨다면 그런 사람이 영화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또 얘기가 길어졌나요? 죄송해요. 목 상태도 안 좋은 DJ가 말이 많았네요. 자, 퀸카로 살아남는 법에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켈리스의 밀크쉐이크.

노래 세 곡 듣고 왔습니다. 퀸카로 살아남는 법에서 캘리스의 밀크쉐이크, 그리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선플라워, 포스트 말론, 그리고 스웰리가 함께한 노래였죠. 지금 끝난 노래는 영화 제키 에링 사운드 트랙에서 허의 오토매틱 워먼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선플라워 신청하신 분은 5400번. 이번 월드컵 하프타임 쇼에서 포스트 말론이랑 스웰이 공연도 봤는데요. 그 곡 신청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프타임 쇼. 뭐 쇼를 보는 재미는 있었으나 앞으로 축구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던데. 그냥 뭐 저의 생각입니다. 뭐 슈퍼볼에서 보면 되지. 축구에서까지. 자, 그리고 오디세이 있잖아요. 저 봤어요. 네, 언론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매가 힘들다는 그 아이맥스 관에서 봤네요. 죄송해요. 약 올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결과적으로 약 올리는 꼴이 되고 말았네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를 저는 보았고요. 이제 차츰차츰 그 영화 얘기를 하게 될 터인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미 개봉을 해서 먼저 보신 거죠. JD 월드 아이디 쓰시는 분의 감상평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감독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각색하고 촬영을 했을까 보러 갔는데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영화를 전체를 다 IMAX 카메라로 100% 촬영했다고 하니 와, 보는 내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원작의 그 방대한 이야기를 짧은 러닝타임 안에, 물론 다른 영화에 비해서는 길지만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러닝타임이 거의 3시간이잖아요. 하지만 그 원작인 호머의 오디세이 자체가 워낙 방대하니까 그 3시간조차 사실은 그 모든 걸 담기에는 충분한 길이는 아닌 거죠.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다른 영화에 비해선 길지만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귀향 여정을 등장인물의 그 모든 감정까지 살려서 다 담을 수는 물론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딸에게 꼭 원작을 읽어보라고, 아니면 동영상 사이트에서 그 원작을 요약한 어떤 그런 거라도 꼭 제대로 한번 살펴보라고 권해주었습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원작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분은 IMAX 상영관에서 보진 못하셨대요. 미국도 예매가 힘들대요. 그래서 일반관에서 보셨는데 그 화면이 크긴 했지만 뭔가 위아래가 잘린 듯한 느낌이 너무 거슬려서 IMAX로 다시 볼 생각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오디세이 딱 끝나고 제일 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이 영화를 일반관에서 보면 어떨까? 그래도 이 정도로 뭔가 압도적일까? 라는 좀 궁금함이 생기긴 했어요. 이건 그냥 무조건 IMAX인데. 왜냐하면 촬영 자체를 IMAX로 한 거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로 찍고 IMAX 버전으로 바꿔서 개봉하는 게 아니라 촬영할 때부터 아예 IMAX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IMAX로 보는 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하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네, 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 일단 네, 저의 아주 짧은 그 감상과 또 낚시질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음악 루드빅 괴란손의 오디세우스 영화 장면들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영화 오디세이 사운드 트랙에서 오디세우스 듣고 왔습니다. 미국에 계신 청취자분의 사연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권순범 씨는 백룸 있죠?

백룸이 미국에서 상영할 때이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원래 우리 각자의 영화관에 소개하려고 이렇게 아껴두었다가 오디세이 미국에 계신 청취자분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소개하려고요. 네. 아, 내일 우리 각자의 영화관이에요. 매직아워 스페셜 F. 그래서 내일 원래 소개하려던 사연인데 하루 땡겨서 지금 얼른 소개할게요. 딸아이가 영화 백룸을 친구랑 보러 가는데 영화 등급이 R등급이어서 어른이 같이 가야 볼수 있다고 하길래 같이 가서 보았습니다. 미국의 R등급은 17세 미만 학생은 어른이 동반해야 극장에서 영화를 볼수 있거든요. 나름 영화를 이해해 보려고 몰입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물론 영화는 재미있었고 무서워서 몇번 움찔하고 놀라기도 했고 아마 이 편이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제 딸의 영화 취향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주로 즐겨보는 영화나 드라마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난해한 공간에 갇힌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주인공을 조정하며 감시한다. 주인공들이 문제 해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괴물이 등장한다. 배경이 80년대나 90년대 초다.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 딸이 그래서 계속 돌려보는 드라마는 Stranger Things. 네,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아, 취향 확실하네요. 따님이 기묘한 이야기, 맥룸. 네, 취향 확실하시네. 이또 장르 영화의 시네필이 장차, 네, 아주 크게 되실 분이네요. 근데 신청곡은 Master of Puppets. 아, 그죠. 기묘한 이야기와 관계가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 아버님이 좋아하셔서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영화 빅쇼트에도 쓰인 메탈리카의 마스터 오브 퍼피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우리 각자의 영화관에서 만나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K-POP 인기 차트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 I think you need a dose of vitamin E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스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

0: 하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틀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검색창에 그레인룸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hyun, I'm right here.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휴일 아침에 운전을 하면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묘한 쾌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막히던 상습 정체 구간을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고 매끄럽게 통과할 때 그 기분 이루 말할 수 없이 좋고요. 또 평일에 운전이 치열한 생존과 이동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주말에 운전은 오롯이 나를 위한 여정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에 접어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길 위를 달리고 있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속 페달을 콕콕 밟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7월 25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레스컬 플레트의 Life is a Highway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보통 저희 회사에 숙직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저는 토요일에 숙직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일요일 아침 8시 한 반쯤에 퇴근을 해요. 그때 운전을 하면 그 묘한 쾌감이 있어요. 내가 항상 출퇴근길을 달리던 그 강변북로에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뻥 뚫린 그 도로를 나의 마음껏 달릴 수 있을 때 그러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0: 물론 또 퇴근길이라서 좋은 것도 있고요. 마침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기도 하지만 절기상으로 여름철에 가장 더운 시기를 뜻하는 중복입니다. 오늘 혹시 삼계탕 백숙 드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여름철 보양 건강 잘 챙기시고요. 토요일은 새 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음악들 쫙 선곡해서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름 휴가 떠나시는 분들, 또 주말임에도 새벽부터 일터로 가시는 분들 모두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9: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빵! 빵그 높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 아침 빵글뮤직. 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주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더운 날씨에 편하게 듣기 좋은 노래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시티팝을 주제로 한 시간 꽉 채워봤잖아요. 와, 근데 반응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조금 살펴볼까요? 9680번님은요. 주제가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고요. 특히 오랜만에 라는 곡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박은영님도 새싹 청취자입니다. 새벽에 샤워하고 듣는

시티팝이 그 어느 때보다 청량하게 다가오는 느낌입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시티팝은 예전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고 요즘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아침에 듣기에도 편하고 밤에 듣기에도 좋고 그런 매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 볼까 합니다. 함께할 주제 바로 이거예요. 시티팝 2. 네, 지난주에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시티팝은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유행한 도시 감성의 팝 음악을 말합니다. 멜로디나 리듬은 청량하고 신나지만요. 그 이면에 지나간 시절에 대한 아련함, 도시의 외로움과 쓸쓸함,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곡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 느낌들이 물씬 풍기는 곡입니다. 시티팝의 매력을 잘알수 있는 곡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티팝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뮤지션이죠. 김현철 씨. 그리고 감성 R&B 싱어송라이터로 불리는 조지가 함께한 드라이브 준비해 봤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당시에 김현철 씨가 13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면서 젊은 뮤지션들과 다양한 협업을 했죠. 그렇게 조지와의 멋진 콜라보레이션이 성사됐는데, 시티팝 특유의 도회적인 감성과 조지의 트렌디한 목소리가 만나서 기분 좋은 드라이브송 한 곡이 완성된 느낌입니다. 지금 도로 달리시는 분들 너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함께하겠습니다. 김현철과 조지의 드라이브 듣고 오시죠.

네, 방금 들으신 곡은 김현철과 조지의 드라이브였습니다. 빵그레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 아침 빵글 뮤직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시티팝을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 만나고 있는데요. 아, 빵그레 분들 중에 이곡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988년에 발표된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아역 배우로 큰 사랑을 받던 황치훈 씨가 가수로 변신하면서 발표한 노래였는데요. 당시에 황치훈 씨는 이 곡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이 노래를 만든 윤상 씨 역시 신인 작곡가로 큰 주목을 받았죠. 이 곡이 2019년에 새로운 느낌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추억의 명곡들을 재조명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바노프라는 뮤지션이 이 곡을 다시 부른 건데요. 이름이 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바노프는 2016년에 데뷔한 우리나라의 R&B 싱어송라이터고요. 원곡이 가진 아련한 분위기를 지바노프가 세련된 R&B 스타일로 멋지게 풀어냈습니다. 나른한 전자음 위로 흐르는 공기 반, 소리 반의 미성, 잠시 후에 함께 감상해 보기로 하고요. 앞서 이야기한 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롭게 주목받은 노래가 또 있어요. 1984년 윤수일 밴드 3집에 수록됐던 아름다워라는 곡 기억하시나요? 당시에 시대를 앞서간 세련된 사운드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윤수일 씨의 특유의 그 힘있는 보컬, 그리고 시원시원한 브라스 소리가 어우러진 노래였죠. 이 곡을 2018년에 스텔라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원곡에 몽환적이면서도 따뜻한 신시사이저 사운드를 더해서 세련된 신스팝 스타일로 재해석을 한 건데요. 스텔라장 하면 귓가를 속삭이는 듯한 맑고 산뜻한 보컬이 생각나잖아요. 여기에 차곡차곡 멋진 화음을 더해서 정말 제목처럼 아름다운 노래가 한곡 완성됐습니다. 1980년대 윤수일이 부른 열정적인 노래가 스텔라장을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곡부터 함께 할게요. 지바노프의 추억 속의 그대, 이어서 스텔라장의 아름다워입니다.

집안오프의 추억 속의 그대에 이어서 스텔라장의 아름다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티팝을 주제로 한 플레이리스트로 빵글뮤직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어볼 곡은 유키카의 2020년 발표곡 서울여자입니다. 어? 유키카가 누구지?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본 출신의 뮤지션이고요. K-POP 가수의 꿈을 안고 한국에 와서 걸그룹 활동을 하다가 솔로 가수로 전향을 했어요. 그렇게 레트로 시티팝 장르를 선보이면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 함께 들어볼 서울여자라는 곡은요. 유키카가 가수의 꿈을 안고 무작정 서울에 왔을 때 느꼈던 신기함, 낯설음 이런 감정들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듣다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주는 낯선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시티팝 장르와 참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곡인지 바로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유키카의 서울여자입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갈 뮤직 지난주에 이어서 시티팝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창문을 연 채 새벽바람을 가르며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뭔가 외로운 감정이 마음에 차오른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만나볼 곡은요. 우리가 잘 아는 걸그룹의 히트곡을 시티팝 느낌으로 리믹스한 곡입니다. 바로 2024년에 발표된 아일릿의 데뷔곡 매그네틱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원곡이 통통 튀는 10대들의 당돌함을 담아냈다면 오늘 함께 들어볼 시티 나이트 리믹스 버전은요. 원곡에 도회적이고 몽환적인 감성이 더해진 느낌이에요. 네 모든 게 내 마음에 달라붙어버렸다 라고 노래하는 아일릿의 발랄한 곡이 시티팝으로 어떻게 탈바꿈을 했는지 잠시 후에 같이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김현철의 노래를 윤종신이 프로듀싱하고 태연이 부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번에 만나볼 곡이 딱 그런 곡인데요. 지난 2019년에 윤종신 씨가 30년 전 노래들을 재해석하는 이제 30이라는 음악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 프로젝트에서 1989년에 발표된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를 1989년생인 태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김현철의 버전이 뭔가 담백하면서도 낭만적인 느낌이라면 태연의 버전은 도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떠나는 설렘? 아련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하시죠? 여기서 두곡 함께 하겠습니다. 아일릿의 매그네틱 시티 나이트 리믹스 버전이고요. 이어서 태연이 피처링한 윤종신의 춘천 가는 기차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태연이 피처링한 윤종신의 춘천 가는 기차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아일릿의 매그네틱 시티 나이트 리믹스 버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이번 주에도 시티팝을 주제로 여름에 잘 어울리는 곡들 한 곡 한 곡 만나고 있는데요. 붉은 노을이 한풀 꺾이고 짙은 밤이 찾아오기 직전 하늘이 오묘하게 보랏빛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죠? 이번에 함께할 곡은요, 그 보랏빛 하늘 아래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춤을 추는 듯한 환상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선미의 2020년 발표곡 보랏빛 밤인데요. 듣고 있으면 도로 위를 달려가는 차, 여름밤의 네온사인 이런 것들이 필름처럼 스쳐가는 느낌이 들어요. 여름밤에 바람을 맞으며 들으며 좋을 것 같은 고혹적인 선미표 시티팝 잠시 후에 함께 감상해 보기로 하고요. 선미의 노래에 사랑을 막 시작할 때 몽글몽글한 감성이 담겨 있다면 이어서 만나볼 곡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전에 찾아오는 묘한 긴장감과 두근거림 이런 것들을 노래한 곡입니다. 2021년에 발표된 노래고요. 권진아와 박문치가 함께한 낙이라는 곡인데요.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권진아와 레트로풍의 사운드를 잘 구현해내는 것으로 또 유명한 박문치가 만나서 여름날 우리를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9: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0: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 청소 전문 연구 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레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그레 뮤직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시티팝을 주제로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이렇게 숨어있는 명곡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 시간에 시티팝의 매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또 지금 여름휴가 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달리는 차 안에서 함께 하셨다면은 또 너무나 기분 좋게 더 휴가의 느낌을 물씬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끝곡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곡도 숨은 시티팝 명곡 레드벨벳표 레트로 시티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곡이에요. 레드벨벳의 2022년 발표곡 밤볼레오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밤볼레오는 스페인어로 흔들거림이라는 뜻이고요. 바람과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자유롭게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의 노래입니다. 이 곡 끝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주말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0: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 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혹시 주변에 내 인생샷을 책임져주는 나만의 포토그래퍼 한 명쯤 있으신가요? 심리학에서는요, 사진을 잘 찍어주는 사람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큰 관심 없으면은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체크. 이렇게 한 장 찍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어떤 표정이 가장 예쁜지, 어떤 각도에서 웃는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진 한 장에도 애정과 정성을 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사진 한 장 예쁘게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방금 자다 일어난 모습도 사랑스럽게 남겨주자고요.

0: 7월 25일 토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첫 곡 트와이스 라이키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오프닝 읽으면서 살짝 웃음이 나올 뻔했네요. 미안합니다. 자다 일어난 모습도 사랑스럽게 남겨주자라는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자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 찰칵. 기분 좋겠다. 아주 아주 기분 좋겠다. 아유, 결과물 보면 더 기분 좋겠네. 근데 진짜 사진은 미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느끼는 미감이 좀 달라서 사진을 찍고 결과물을 볼 때 내가 더 찍는 사람이 더 속상해하는 경우가 있어. 아, 실물이 아닌데. 아, 내가 사진 너무 못 찍는다. 이런 사람들. 이제 확실히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죠. 저는 이제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팬들이 약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 실물에 다 안 담겨요. 얘기해 줄 때 전 그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얼마나 그 순간을 내 모습을 예쁘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울 때가 있어.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죠. 그죠? 가족들하고 사진 한번 찍어주는 것.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사진첩에 친구들 사진 많은데 가족들 사진 좀 적다. 이게 나중에는 돌아보면 좀 나 자신에게 좀 서운할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 내려가면 일부러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동영상을 좀 찍어놓습니다. 그래서 셀카로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찍어보고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들이대시면 보고 씩 웃어주시거든요. 그런 거 이제 나중에 한 번씩 보면 기분 좋더라고요. 가족을 찍어주는 것, 가장 사랑하는 사람 찍어주는 것 해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시간 여러분들 음성으로 여러분들 아침을 좀 찍어드립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와 함께하는 관계 기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관계 문제를 위한 기술들 오늘도 하나 배워볼까요? 3, 4부는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함께할 겁니다.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유산의 역사 준비했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2: 티긋티긋 무조맨.
13: 티 어실 원스야.
12: 딱 한 번만.
13: 티 어실 원스야.
12: 한 번에
13: 티 어실 원스야.
12: 무조맨
13: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알람은 꺼져도 행복은 켜져 있는 주말 아침 우리들 이야기 아침의 행복. 0498번님, 제 직업은 선생님이에요. 방학해서 학생들만큼이나 신났었는데, 맞다, 우리 초등학생 딸도 방학이지? 하하하, 정신이 확 드네요. 선생이 지쳐갈 때쯤 방학이고 엄마가 지쳐갈 때쯤 계약이라더니 엄마이자 선생인 저는 우짤까요? 하하하. 예, 모두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두의 인생이 그래요. 진짜 방학은 학교 다닐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런 점 또 상기하면서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해보죠.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오늘 어디 가세요? 누구 만나세요? 뭐 침대에 계속 있을 건가요? 모든 약속 좋습니다. 나누고 싶은 일상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0498님에게 필요한 노래일 것 같아요. 이하이의 홀로 듣고 와서 이어가 볼게요.

굿모닝 FM태입니다. 이 아이 홀로 듣고 오셨어요. 아침의 행복, 어떤 이야기들이 도착했는지 둘러보겠습니다. 3233번님, 테디, 저는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요. 음료가 들어가 있는 냉장고를 편의점에선 워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더울 때는 바로 이 워크인으로 피신합니다. 들어가서 괜히 물건 채우고 나옵니다. 너무 시원하쥬 하셨는데, 아우, 잘하고 계시네요. 저도 고등학교 때 편의점 알바를 했었거든요. 야간 알바 했었는데, 아, 이렇게 뭐 소소한, 예, 본인만의 일 노하우를 조금씩 쌓아가면서 이렇게 대피하는 것만으로 좋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아주 아주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시원하게 더 행복하게 일하셔요. 9137번님, 테디, 저 짝꿍한테 테디 나오는 헬스키친 이미 예매했다고 보내달라고 어필을 했거든요. 작전 성공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보러 갑니다 하시면서, 아, 가족들하고 함께 오셔도 좋은데 일단 혼자 오시는 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제 이제 첫 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제가 무대가 있는데, 헬스키친 알리샤 키스라는 뮤지션의 어린 일대기가 담겨 있어요. 그 음악들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저는 딸님과 어머님이 이렇게 함께 오시는 게 최고라고 봅니다. 저는 좀 미울 거예요. 역할이 그래요.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알리샤 키스의 노래. 이 노래를 저와 주인공인 엘리라는 제 딸이 함께 극중에서는 부릅니다. If I Ain't Got You 듣고 올게요.

1982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황치열 숨 참고 네 이름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엘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였습니다. 자, 아침의 행복 다음 사연으로 이어갑니다. 7292번님 아이 둘 데리고 세부 한 달 살기 하러 왔어요. 아침마다 테디 라디오로 기상하던 게 버릇이 됐는지 여기서도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를 듣자고 하네요. 특히 4학년 큰 애가 테디 팬이에요. 이하니 이드니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라고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거 방학 맞이해서 이제 방학 동안 세부에 살기로 했군요. 멋지다. 이런 결정 어떻게 하셨어요? 아, 큰 결정 하신 만큼 큰 행복들이 늘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거기서도 라디오 함께 해주신다니까 너무 좋네. 아, 이하나 이드나 고마워. 예쁘게 행복하게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지내다 와. 행복하시죠? 5210번님 테디 저 축하해주세요. 20살에 면허 따고 아빠 차로 운전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30 중반에는 엄마 친구분이 주신 차를 몰고 다녔는데요. 드디어 새 차 계약하고 왔어요. 테디한테 처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새 차가 너무 좋은 거라 옛날 차만 몰아본 제가 기능을 잘 쓸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신나하시는데 새 차에 좋은 기능들 진짜 많을걸요. 와, 너무 좋은 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 뭔가 좋은 일 있었나 본데요. 뭐 어떤 차인데요? 좋은 기능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 좋은 기능이겠어요? 예, 더 편하라고 만든 기능이기 때문에 다 이게 사용하고 누리실 겁니다. 아유, 안전운전 하시고요. 행복한 오너 드라이버 됐어요. 4181번님 저는 주 5일 2시간씩 운동을 하는데요. 와우, 도대체 왜 살은 안 빠질까요? 더 무서운 건 제가 비만 치료제 마땡자로 맞고 있거든요. 근데 입맛이 싹 돌아요. 어제도 회 한 접시 뚝딱 했네요. 저 이긴 자로일까요? 진짜 건강해지시겠네요. 운동의 마무리는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것까지 운동이에요. 근데 회는 이제 단백질이니까 이렇게 가면 좋은데. 네, 알고 있죠. 왜 안 빠지는지. 회 말고 있잖아요. 또 있을 거야 분명히. 그것만 끊으면 돼. 회, 고기 이런 걸로. 운동 2시간 하면 너무 아깝지 않나? 단백질로 진짜 이겨봅시다. 화사의 I love my body 띄워드립니다. 노래 들으시고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원님과 관계의 기술로 돌아올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건강한 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우리의 무사한 일상을 위한 생존 지침서
0: 관계의 기술.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함께 찾아줄 든든한 길잡이셔요.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와. 환영합니다.
1: 일주일
0: 빠르죠.
1: 아유 그러니까요. 삶이 이렇게 속도가 빨라서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0: 아니, 진짜 동네 할아버지 같은 말. 아이고 어쩝니까요.
1: 혼자 있을 땐 주로 이런 말 듣는데.
0: 아, 정말요?
1: 어쩔까.
0: 거의 뮤지컬 배우네요. 멜로디를 다 넣으시네요.
1: 나이 들었던 증거입니다. 예,
0: 든든한 길잡이라는 수식어가 딱 맞는 게 일단은 20년 무사고 베테랑 운전자세요?
1: 아, 도로에서는 일단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0: 우와.
1: 자신감 있게 운전하지만 자만하지 않는.
0: 아 좋다. 나만 운전 잘한다고 사실 또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방어 운전 확실히 잘 하시는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다른 운전자들 또 지켜주겠다는 마음으로 운전하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0: 요. 그러면 막 화내거나 차 안에서 막 너무 화나서 막 욕하거나 이런 경험은 있으세요?
1: 예전엔 그랬습니다.
0: 아 있긴 있어요?
1: 아이, 솔직하게.
0: 아 있긴 있어.
1: 명상을 많이 하면서부터 아무도 이 화를 보지 않는데 이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이 안의 공기는 내가 만들고 있구나. 안 좋게 만들고 있구나. 이제 그걸 깨달으면서부터 이제 바쁘신 분이 막 앞에 끼어들잖아요.
0: 그치.
1: 혹은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인데요.
0: 네.
1: 그렇게 급하면 어제 나오지 그랬쇼 하고 그냥 보내줍니다.
0: 마음가짐이 다르네. 확실히 다르네. 좋습니다. 아, 이런 마음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좀 많아야 돼요.
1: 그럼요.
0: 본격적으로 관계의 기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씨 코너 안내 부탁드립니다.
1: 네. 복잡한 인간관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또 연인과의 다툼까지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은 분들 지금 바로 의뢰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람 사이가 조금은 쉬어지는 관계의 기술 제가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MBC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관계의 기술 게시판에서도 의뢰사연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선물로 스킨케어 세트 드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관계기술 첫 번째 의뢰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0: 네, 342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Let's go.
0: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주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친척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요. 명절만 되면 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했고 생일이나 기념일도 꼭 챙겼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저와 정반대의 사람인데요. 남편은 생일이 와도
2: 아이 케이크 뭐하러 사노? 이거 아무도 안 먹을 건데.
0: 아이 그래도 생일인데 초는 불어야지.
2: 아이 됐어 됐어. 그냥 미역국 먹으면 돼요. 사지 말자.
0: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정과의 관계도 늘 부딪히는데요. 얼마 전에 친정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3: 정훈아,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호경이랑 밥 먹으러 와. 맛있는 거 해줄게.
0: 오, 여보. 엄마가 저녁 먹으러 오라는데 준비하고 갈까?
2: 아, 오늘 꼭 가야 되나?
0: 아니 뭐 그냥 밥만 먹고 오면 되지. 왜? 불편해?
2: 아유,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오늘 좀 쉬고 싶어가지고. 당신이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줘.
0: 그 순간 분위기가 또 싸해졌습니다. 친정은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라 부모님이 종종 밥 한 끼 먹자고 연락하시거든요. 그때마다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보여서 엄마 오늘은 부부동반 모임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네. 이렇게 둘러대곤 하는데요. 물론 남편은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저는 뭐 가족끼리 서로 챙기고 도와주는 환경에서 자랐으니 누가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데요. 이럴 땐 어떻게 얘기해야 서로 맞춰갈 수 있을까요?
1: 사연 보내주신 3427번님께 선물로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의뢰 사연은 가족관이 다른 남편과 아내 서로 맞춰가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친정하고 일단 가깝습니다. 그래도. 예.
0: 허허.
1: 더 들어보니까 부부가 바쁠 때마다 또 아기가 있는데 애 하원도 시켜주시고 잘 돌봐주시고 왕래가 좀 있으세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막 엄청 고맙게 생각을 표현을 안 하는 것도 고민이라고 예 하십니다.
0: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 집.
1: 그렇네요.
0: 그래서 아마도 또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 때는 이 사람 나에게 없는 면을 갖고 있군 이렇게 또 매력적으로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을 텐데 이제 막상 결혼해 보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또 나랑 다른가? 네, 똑같은 점인데 사실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게 또 사람의 간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때 어떤 기술을 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0: 근데 일단은 저는 불편한 게 뭔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 자체가 만나는 게 불편한 건지 그냥 갑작스럽게 초대하는 게 불편한 건지 아니면 당신이 쉬고 있을 때 그게 뭔가 조금 침해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불편한 건지 아니면 사위 역할을 하는 그 모든 순간이 다 불편한 건지 정말 이렇게 조목조목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 이 사연 보내주신 3427님한테는 집에서 살던 거의 연장인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도 10분 거리에 계시고 내 아이를 또 아이 하원도 부모님이 시켜주신 상황이면은 그냥 계속 살던 생활의 그냥 연장선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가족 간의 왕래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살갑지 않은 분위기에서 자라오다가 뭔가 너무 많은 요소가 생겨난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조금 이입이 된다면 저는 좀 남편 쪽에 좀 더 이입이 됩니다.
1: 정말요?
0: 네, 저도 조금 이렇게 대면대면 하는 스타일로 살아온 집안에서 이게
1: 계속 모임을
0: 보니까
1: 많이 하면 또 피곤하지만
0: 친척 이런 쪽하고도 이렇게 가깝지 않았다 보니까 결혼했었을 때 옛날 롱롱 타임 오고 했었을 때 했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내가 새롭게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건
1: 맞아, 맞아.
0: 제 계산에는 없었거든요.
1: 맞아, 맞아.
0: 그냥 이 사람과 선택을 한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에 툭툭 들어오는 것은 사실 좀 적응 기간이 상당히 필요했던 일인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그리고 뭐 저의 의견으로는 그 가족의 개념 자체를 두 사람이서 다시 이제 정립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0: 어디까지가 가족?
1: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내 가족과 제 가족이 뭉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걸 다 벗어 던지고 너랑 나랑만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했을 때 나

0: 그리고 뭐 아내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엄마 그리는 순간부터 잘못된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장인 장모님도 그려야 되는데 그려지냐고. 안 돼, 안 돼. 그래서 나 아내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까지 그린 게 우리의 가족인 거지. 여기에 이제 장인 장모님 내 엄마 아빠 그리는 순간부터는 독립된 가족이라고 볼수 없다. 그래서 도움을 받게 되면은 가족이라서 도움 받는 게 아니라 아 그럼에도 도와주시니까 요만큼의 또 사례도 해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그때부터 정확하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까를 얘기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정하냐면 부부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
0: 그렇지.
1: 그러니까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꼭 함께할 자리, 또 혼자 가도 되는 자리, 이런 거를 조금 사전에 조율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네, 그냥 이성의 힘을 발휘해서
0: 그렇습니다.
1: 규칙을 정해 보십시오.
0: 좋습니다. 규칙을 꼭 정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보자는 의미에서 노래 한곡 띄워드립니다. 10cm와 빅나티가 함께한 딱 10cm만.

0: 10cm와 빅나티가 함께한 딱 10cm만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원 씨와 함께 관계의 기술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586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Let's go.
1: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저희 둘만 아는 비밀도 많은데요. 그런데 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뒤로 둘이 한 얘기도 남자친구랑 공유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2: 정원아, 너 그때 바람핀 전남친 있잖아. 내가 그 오빠한테 그 얘기 했거든.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 좋은 사람 있으면 자기가 소개시켜주겠대.
1: 어? 그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했어?
2: 근데 걱정하지 마. 우리 오빠 입 엄청 무거워. 내가 오빠랑 좋은 사람 있는지 잘 찾아볼게.
1: 뭐 좋은 의도인 건 알겠는데 왠지 모르게 좀 찜찜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사건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는데요. 평소보다 뭐 훨씬 거친 말까지 섞어가면서 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친구를 만났더니
2: 맞다 정원아 우리 오빠가 너 부장 욕하는 거 보고 엄청 놀랐대.
1: 내가 욕하는 걸 어떻게 봐? 야, 너 설마 우리가 주고받은 깨톡 보여준 거야?
2: 그때 오빠가 옆에 있었거든? 너 욕하는 거 보고 입이 그렇게 험한지 몰랐대.
1: 아니, 진짜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야, 앞으로 이 친구한테 한 얘기는 결국 그 남자친구도 다 알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불편한 티도 몇 번 냈는데 친구는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친구라서 쉽게 손절하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 친구와의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0: 사연 보내주신 5867번님께 선물로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립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엄청 많아. 소중한 친구의 오래된 친구고 내 절친이라 손절은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하셨습니다.
1: 뭐 이런 사례 많은 것 같아요.
0: 엄청 많아요.
1: 네. 이게 뭔가 그 연인과 자기를 한편으로 느끼는 그 뭔가 이렇게 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거의 한 몸 한 정신이라고 느끼니까 내한테 자기한테 생겨난 일을 거의 그냥 다 갖다가 공유하는.
0: 맞아.
1: 친구한테는 이게 그냥 굉장히 무례한 일일 수 있다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한. 왜냐하면 나와 지금 남친이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0: 그렇지.
1: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뭐 좀 자기중심적인 편향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뭐 원래 다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이니까 뭐 너도 괜찮겠지. 뭐 너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준 건 없잖아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네, 편향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0: 이런 경우는 진짜 난감할 것 같아.
1: 아니 근데 이렇게 막 험한 욕도 했는데.
0: 그걸 보여줘.
1: 그거를 갖다가 또 언젠가 나한테 소개팅을 시켜줄지도 모를 사람이 이거를 내가 험한 욕을 한 거 그 동일인물이라는 게 이게 밝혀 이게 뭐 하는지 아니 둘 다 하지 말라고요 그냥 욕도 보여주지 말고 소개팅도 해주지 말고
0: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관계는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1: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래된 친구이고 뭐 소중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이쪽에서 컴플레인을 했을 때 뭔가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기분 나빠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언제나 얘기 드리는데 좀 기분 나빠해도 어쩔 수 없다. 제대로 경계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편한 티를 슬쩍 냈는데요. 이 정도가 아니라 너 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나한테 이거 얘기해도 될까라고 좀 물어봐줘. 라고 딱 경계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분은 그냥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한 몸이니까 그냥 얘기할 것 같은데 한 번은 컴플레인을 제대로 하셔야죠.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가 사과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야, 너 뭐 그게 뭐 우리 사이에 뭐 그 중요해?
0: 그래.
1: 막 이러면은
0: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1: 그러면은 이제 바로 손절을 하시기보다 민감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른바 자기 개방의 깊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그냥 즐거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뭐 직장 상사에 대한 하소연이나 뭐 이렇게 욕 같은 거를 굳이 이 사람하고만 해야 될까요? 뭐 절친이라고 해서 뭐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한 명만 있으면 어떡해요?
1: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절친이 지금 MBC 밑에 온다 그래가지고
0: 진짜요?
1: 네, 절친하고 커피 한잔 하기로 했는데 진짜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남욕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게 10개면 그중에 한 1개 정도까지만 해요. 그래. 진짜 10%까지만 해요.
0: 그래 그래 맞아. 그게 이게 제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바가지가 새는데 너 바가지 왜 새니? 하고 바가지한테 화내는 사람은 웃긴 사람이잖아요. 그 바가지를 안 쓰면 되는 거죠.
0: 아 이게 근데 사실 내가 욕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내 욕을 안 지켜줘요는 너무 어려운 컨트롤이고 내가 욕을 안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게 사실은 좀 품격 있는 성장인데 이게 어렵지 어렵긴 하지.
1: 저는 근데 뭔 얘기를 해도 저에서 딱 끝나거든요.
0: 예.
1: 절대 말 안 전하거든요.
0: 아, 진짜?
1: 진짜 그게 저의 그 모토인데.
0: 그래. 아 정훈 씨 같은 친구가 잘 없어요.
1: 시시한 얘기를.

0: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요 정도 친구밖에 없다는 반증이에요.
1: 아.
0: 사람을 많이 만나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전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그냥 묶여있지 말고 조금 사람을 더 만나볼 필요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1: 맞아요. 관계를 넓혀보는 것과 그리고 나쁜 얘기는 10%만 한다. 요 두 개의 기술을 예, 또 전수해 주셨습니다. 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BG의 쉿.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6: 각자가 가진 독특한 꿈, 가치와 이상을 있는 그대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람과 함께 사는 모습이다. 서은국의 행복의 기원 중 한 문장입니다.
7: 오늘 각재원 씨가 골라오신 오늘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오, 너무 좋네요. 어떤 문장인지 설명 더 해주세요.
6: 항상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내 입장에서 이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참 이 사람은 이런 가치를 가졌구나. 이 사람은 이런 꿈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걸 존중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이 뭐 가치와 이상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있겠구나. 뭐 이렇게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다 그 헤어지니까요.
7: 아, 결국은 다 헤어지네요.
6: 네. 뭐 회자 정리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인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마련인데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좀 돌아보고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언젠가 헤어지더라도 그 끝은 아름다울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7: 네.
6: 근데 조금 별로인 한 명을 놓잖아요. 또 괜찮은 한 명이 또
7: 맞아.
6: 우리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요.
7: 맞아.
6: 그래서 좀 아니다 싶은 관계를 너무 이렇게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7: 좋습니다. 자, 굿모닝 FM태입니다. 관계 기술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관계 기술 또 기대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곽정원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6: 안녕히 계세요.
8: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스타나 스포츠 금세 떠올릴 수 있죠. 그럼 좋아하는 소리는 어떠세요? 송나라 학자 예사는 듣기 좋은 소리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소나무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산새 우는 소리, 들에 벌레 우는 소리, 바둑돌 노는 소리, 비가 계단에 떨어지는 소리, 아이들 노는 소리.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소리로 또 뭘 더해볼까요? 오늘이 중복이니까 버글버글 삼계탕 끓는 소리, 쩍 하고 수박 갈라지는 소리에 선풍기 솔솔 돌아가는 소리.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리센느 핀볼 듣고 오셨어요. 잠시 후에는 리센느 광팬 김재현 씨와 함께 깨난 김의 역사 일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맞아서 세계유산의 역사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깨난 김의 역사 일주 시작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봄날에도 까마치 통닭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시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중. 재원이 다리는 100원짜리 다리.
3: 100원이요?
2: 아재임이 덕없이 부족합니다. 네. 역사학자 김지현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2: 100원도 많이 쳐준 거예요.
3: 아,
2: 나눔에도 안 가져갈 판이에요 지금.
3: 아, 이거 보험 들어야 돼요.
2: 아, 무슨 소리야.
3: 아, 지금 남들이 보면은 난리 나는 다리입니다 지금.
2: 아, 정말?
3: 아, 거의 지금 김한선 씨예요.
2: 어, 정말?
3: 확실한 건 제 와이프보다 이쁩니다.
2: 아, 정말?
3: 네, 제 다리가 와이프보다 이뻐요.
2: 정말?
3: 이거 이한이가 인정했어요.
2: 아, 정말?
3: 네. 어. 아빠가 더 얇다라고.
2: 아니, 근데 너튼 채널 보니까 예. 운동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3: 예예. 예.
2: 운동 진짜 안 하시잖아요, 원래.
3: 아예.
2: 아예 안 하시잖아요.
3: 아, 물론 이제 시작은 여러 가지. 저한테 맞는 운동을 찾기 위해서 정말 수십 가지 운동을 해봤지만
2: 예.
3: 못 찾은 겁니다.
2: 아.
3: 재미가 없어요.
2: 재미가 없어.
3: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2: 어.
3: 그런 운동이 있으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2: 뭐가 있을까? 저도 뭐 딱히 추천하고 싶은 운동이 없네요.
3: 뭐, 그래요?
2: 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3: 네.
2: 취미 생활이 다 스포츠 쪽으로 갑니다.
3: 저는 이제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술 담배만 해가지고.
2: 그러니까 이게 반대네요, 반대.
3: 예예예. 예, 예.
2: 아, 제가 볼 때는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
3: 아.

0: 혼자 하면 뭐든 재미없어요.
1: 아, 혼자 하면.
0: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재밌어서 갑니다.
1: 아, 그런 식으로.
0: 그렇지.
1: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운동은 해야 됩니다. 뭐든 운동을 취미로 붙여서 해야 건강관리 네. 되고 정신관리에도 사실 운동이 좋고.
1: 네네네.
0: 좋습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주제로 한 시간 동안 달릴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1: 대한민국의 세계유산협약 가입 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위원회가 대한민국 개최를 결정을 했고요. 개최국이 곧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196개의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 등 약 3,000명이 참석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의장석에 앉는 바로 그 회의에서 종묘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검토 대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상에 우리 유산이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곧 부산에서 벌어질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유산의 역사를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부산에서 이제 세계유산위원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린다는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1: 네.
0: 종묘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건 처음 들었네요.
1: 요게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좀 시끄러웠어요. 여러 이 주체들이 좀 섞여 있는 문제라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뭐 서울시, 그다음에 이제 국가유산청, 그다음에 이제 정부, 그다음에 거기에 재산권을 갖고 계신 분들. 요런 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서로 좀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요 문제가 지금도 조금 시끄러운 문제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종묘가 세계 문화유산이다 보니
0: 예.
1: 여기에서 이제 취소될 수도 있다. 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좀 더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아, 뭐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오늘 네. 뭐 쭉 들으면서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세계 유산이란 무엇인가입니다.
0: 정확히 세계 유산이 뭔지 어떻게 네. 또 시작된 건지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1: 네, 전체적으로 세계 유산, 세계 유산이다 그러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아주 크게는 그 문화 유산, 자연 유산, 복합 유산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문화 유산이죠. 문화 유산.
0: 예.
1: 그 문화 유산에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형, 그 다음에 무형, 그리고 기록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도 구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세계 유산 중에서도 세계 문화 유산이고요.
0: 예.
1: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 건 부동산 문화재. 그러니까 이제 유형 문화재를 보통 우리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오늘도 그거 중심으로 일단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0: 예.
1: 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이게 1960년에 이집트에서 댐 하나를 건설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댐을 만들면 수몰 지역이 생기잖아요.
0: 예.
1: 거기에 누비아 유적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그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가 여기에 국제적 지원을 호소하자라고 하면서 60개국이 호응을 하고요. 여기에서 고고학적 조사, 발굴,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1960년대예요.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지원을 합니다.
0: 어머.
1: 1만 달러를.
0: 이야.
1: 이때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좀 넘었을 때거든요.
0: 이야.
1: 지원했어요.
0: 뭐야.
1: 우표 팔아서.
0: 대박이다.
1: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었는지를 뭐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한국도 여기 지원을 하게 되면서 초창기부터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에 한국도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1988년이 됐을 때 한국이 세계유산협의

0: 빼앗게 가입을 하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돈은 1960년대에 냈는데
1: 60년대 왜 냈지? 이렇게 힘들 때
0: 88년에 돼서야 유산 협약에 가입을 해요. 보통 한국의 역사는 세계적인 도움을 세계 국제적인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예. 주는 국가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세계 유산 같은 경우에는 주는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 국가가 됐어요.
1: 예.
0: 요런 좀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의 등재를 시작하게 되는 거, 공식적으로 유네스코에서 등재를 시작하게 되는 건 1978년인데요. 이때 12개가 올라갑니다. 다 유명한 거예요. 갈라파고스 제도, 키토, 아엔데 성당, 옐로스톤 국립공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봤을 법한 굉장히 유명한 곳들 12곳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정작 세계 유산 제도를 만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여기 그 누비아 유적 안에 있는 신전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그거는 1979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12건 최초에 올라갔던 12건 중에 고래섬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1: 고래섬?
0: 아, 그 고래가 아니고 이름이 그냥 고래 예요.
1: 아 고래.
0: 예, 고래. 아, 예. 섬인데
1: 어이입니다. 어이 예, 고래.
0: 예. 이게 세네갈의 노예무역 거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부터 인류의 어떻게 보면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것도 이 목록에 올라갔다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1: 그렇네.
0: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들 그 중에서도 반성이 필요한 곳들도 처음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걸 결정하는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 국의 이게 중요해요. 정부로 구성됩니다.
1: 오.
0: 이게 무슨 연구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21개국의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은 네 번째 위원국 입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원회 구성이 사람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학자나 연구자가 아니라 정부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최종 결정은 요 심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표결입니다. 다수결로 한 표결이라는 게 또 중요해요. 그다음에 요 등재 기준을 또 중요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 그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1: 예.
0: 요약을 하면 걸작이냐, 문명의 교차로냐, 사라진 문명의 증거냐, 역사적 분기점을 상징하느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대표하느냐, 혹은 특정하고 중요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느냐. 요겁니다. 요거를 등재를 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부합성, 완전성, 진정성, 보호관리. 요게 또 충족을 해야 돼요.
1: 보호관리.
0: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1: 예.
0: 만약 여기에 앞으로 보호관리가 안 될 것 같다. 안 됩니다. 절차 과정이 지금 제가 여섯 가지에다가 이 여섯 가지도 진정성이 있는지 다 부합하는지 보호관리가 되는지 이것까지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등재를 하잖아요. 보통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요거를 다 통과해야 선정이 되는 건데요. 아, 한국 같은 경우에 1995년에 세계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부터 가장 많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시기는 2010년대 이후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쯤에 등재를 많이 시킵니다.
1: 예.
0: 이게 그러면 공정하냐의 문제를 우리가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등재해야지 가치 있는 건가?
1: 아, 그렇지.
0: 라는 또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 예.
0: 왜 우리는 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만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냐. 너무 기대는 또 측면이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자,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두 번째 키워드, 등재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입니다.
1: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길래 이렇게 세계유산 등재되려고 일단 하는 건지.
0: 네.
1: 혜택이 있어요?
0: 결론부터 말할까요?
1: 예.
0: 없습니다.
1: 아...
0: 돈을 내야 됩니다.
1: 아...
0: 의무는 있고요. 돈은 내고 얻는 건 이름표 하나입니다.
1: 명성이구나 그냥.
0: 명성입니다. 예. 물론 원래의

0: 취지는 좋아요.
1: 사라져갈 수 있는 각 나라가 생각하는 어떤 이거 우리나라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세계 인류의 입장에서
2: 인류의 입장에서
1: 이거 지켜야 합니다. 요거 결정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모여서 취지 너무 좋지 않습니까?
2: 예.
1: 그런데 이게 선정되는 과정에서 부작용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나라들은 여기에 또 집착하는 예.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등재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거죠.
2: 예.
1: 세계의 인류가 바라봤을 때 아, 한국 사회에 포함됐었던 어떤 특정 나라들이 만든 어떤 그런 문화유산의 가치를 함께 알아봐준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2: 예.
1: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되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 집착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각 국가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각 국가가 갖고 있는 힘의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등재가 되면 딱히 혜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 이것도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지금 요 이쯤에서 종묘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2: 예.
1: 그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때 조건이 붙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문화유산에 조건이 붙습니다. 종묘의 시각적 완결성을 지키기 위해 주변 지역의 고층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고 내용이 이미 붙었습니다.
2: 예.
1: 이거는 여러분 그 세운상가 한번 놀러 가보시면 느낌이 와요. 세운상가 3층 정도에 올라가서 종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2: 예.
1: 세운상가에서 바라보는 종묘를 보잖아요. 진짜 예쁩니다. 특히 가을에 단풍 탁 물이 걷을 때 올라가서 보잖아요. 눈물이 나요.
2: 정말.
1: 근데 종묘에서 반대편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답답해.
2: 삭막해.
1: 답답해.
2: 답답해.
1: 고층 빌딩들이랑 물론 어떤 분들은 이 고층 빌딩과 어떤 그 조선의 어떤 전통 이랄까 이런 것이 잘 어울려져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 자체가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한국 쪽 전통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가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어요. 이거 자체로 너무 이쁘다. 여기에 뭔가 새로운 무엇인가가 시야를 가려버리면 경관이 너무 안 이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보셔야 돼요. 이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느낌이 가서 보시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와 거기에 그 이제 종묘 맞은편에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들과의 다툼이에요. 왜냐하면 높은 건물을 올리면 거기에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자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서울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 오랫동안 개발이 묶여 있었던 곳을 어떻게든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문제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뉴스에도 나오고 이 문제가 계속 공론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위험에 처한 다른 세계 유산들도 있는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고요. 실제로 해제가 됐었던 공간들도 있습니다. 네, 해제가 됐었던 공간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독일의 드레스덴이거든요.
2: 예.
1: 여기에는 다리를 건설을 하면서 원래 여기가 자연 유산이었는데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역 경제가 또 나쁘지 않게 되면서 여기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됐거든요. 이 다리로. 그럼 우리가 또 우리가 다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에 좋아하실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다. 여기 자연경관이 세계 인류가 지켜야 할 걸로 함께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깨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 얘 또 중점을 두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이 사이에서의 충돌도 있는 거고요. 또 리버풀에 있었던 해양무역도시라고 하는 것도 원래 여기도 이제 복합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었던 곳이었는데 여기에는 여기를 그냥 영국에서 과감히 해제해버렸어요. 안 할래. 그리고 여기를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뭘 만들었냐면 에버튼 홈구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는 에버튼 그 구단 관계자들 입장에서 또 좋아진 거예요. 이 어떠한 가치를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종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재개발 문제와 이 종묘라고 하는 인류가 지켜야 한다라고 지정했었던 문화유산의 가치 이것과 충돌하고

0: 하기에는 상대 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1: 근데 요 얘기 계속 강조하는데 여기도 궁금하신 분들 가세요.
0: 보라고요, 아름다운 걸.
1: 네. 이제 좀 토요일 아닙니까? 옷 챙겨 입고 예. 가서 한번 보세요.
0: 직접 가치를 경험해 보고 네. 알아야 네. 예, 진정한 또 한마디를 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재현 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1: 네, 1995년 대한민국 제1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곳 바로 서울의 역인데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곳 여기는 어디일까요?
0: 아, 저 고백하는데 객관식 보고 지금 살짝 웃었어요.
1: 아, 오랜만에 돌아왔다. 아, 우리 여진 작가 오랜만에 돌아왔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0: 3번에서 살짝 웃었네요.
1: 네, 읊어볼까요? 1번 종묘, 2번 파묘, 3번 반려묘.
0: 네. 아, 여기 살짝 웃었어요.
1: 아, 예, 예, 예.
0: 예, 이렇게 쥐어 짜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1: 아, 요 정도면은 그래도.
0: 네. 사랑스럽게 볼 수 있죠.
1: 예, 예, 예, 예.
0: 힌트 뭐 주실 게 있나요?
1: 아, 제가 자, 앞서서 한 10분을 떠들었는데 이거를 힌트 주면 이건 좀 너무한 거다. 바로 앞서서 제가 10분 동안 떠들었던 요 얘기다라는 거.
0: 지금부터 정답 받겠습니다. 보내시고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뽑아서 메론맛 아이스크림 준비하겠습니다. 4부에서 정답 그리고 정답자 발표할게요. 그동안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태희의 묘해 너와. 네 생각에 꽤 즐겁고 네 생각에 퍽 외로워 이상한 일이야 누굴 좋아한단 것

0: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습니다. 역사학자 김지현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함께하고 있는데요.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우리나라 제1호 세계유산 바로 1번 종묘입니다.
0: 아, 세계유산 제1호를 반려묘라고 네. 해주신 분들 많았는데
1: 아~
0: 종묘였습니다. 종묘.
1: 아, 반려묘. 예.
0: 반려묘는 아. 내 개인유산이죠.
1: 그렇죠. 예.
0: 예.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뽑아서 메론맛 아이스크림 준비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유산의 역사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1995년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유산들입니다.
0: 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종묘 많이 있었던 건 아니죠?
1: 네. 종묘, 그리고 석굴암 불국사, 그리고 행사 장경 판전. 요게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예?
1: 팔만대 장경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0: 맞아요.
1: 그냥 해인사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둘 다 아니에요. 해인사에 있는 장경 판이 있는 정각이 올라간 거예요.
0: 아.
1: 그게 이뻐요. 고기 이쁩니다.
0: 아, 얘네들은 못 올라간 거예요?
1: 네. 고기 이뻐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팔만대장경이나 이런 것들은 기록문화유산으로 올라가 있죠. 그런, 한국도 기록문화유산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런 거에 올라가 있을 거고, 요때 올라간 걸 그렇게 세 개라는 거. 이 종묘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좀 독특해요. 가서 보면,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도 좀 멋있지만, 종묘 자체, 그 건물 자체를 보고 있으면 되게 이상해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건물이 길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옥은 이렇게 안 길거든요.
0: 그렇지.
1: 그래서 딱 정각 만약에 뭐 긍정전이다라고 하면 딱 우리가 생각하는 와 큰 건물이다라는 느낌이 딱 있잖아요. 근데 종묘는 압도적으로 길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0: 뭐야?
1: 이게 신전이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모시는 임금의 신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두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는 불천이라 그래서 이 임금님은 훌륭한 임금님이었으니 평생 여기에 모셔야 된다라고 선정되신 분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선왕이 죽었어. 근데 아들이 이건 거의 대부분 아들이 했으니까 아들이 우리 아빠 별론데 누가 그래요?
0: 아무도 안 그러죠.
1: 아무도 안 그러겠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하나씩 붙였어.
0: 아... 그래서 길어진 거야.
1: 그랬어.
0: 아, 그래서 길어진 거야.
1: 그래서 길어진 겁니다.
0: 아, 효심이 만든 게.
1: 만약에 조선이 좀 더 갔어. 네. 그럼 더 길어.
0: 그런데 500년이 아니라 네. 한 1000년 만년 됐으면
1: 지금까지 왔다.
0: 계속 옆으로.
1: 그러면 세운상까지 붙어요.
0: 계속 옆으로 갔겠네. 아,
1: 세운상까지 붙어.
0: 아, 그러겠다.
1: 그런데 500년 조금 넘었을 때 많이 했잖아요.
0: 네.
1: 고정 딱 그 수준에서 딱 들어가고 끝.

0: 이거 웃기네. 그거 재밌네.
1: 네,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다.
0: 재현쌤 아니어서 모를 역사였네. 아, 예, 재밌습니다. 예. 석굴암과 불국사는 그럼 어때요?
1: 석굴암, 불국사 이야기는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네. 불국사 이야기는 저희가 한번 다뤘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작가님 다뤘다고? 이러면 안 돼요. 경주 우리 한번 했잖아요, 경주.
0: 불국사 석굴암 얘기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얘기도 막 하면서 네. 네, 제가 다녀왔다라는
1: 그래요.
0: 예뻐요.
1: 예쁩니다.
0: 예뻐요.
1: 석굴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0: 예.
1: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왔다 갔다 해요.
0: 맞아.
1: 왜냐하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엔 멀쩡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0: 예.
1: 왜 멀쩡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냐면 거기 놀러 갔다 왔다라는 기록들이 여러 곳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것들이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1909년에 예, 이때가 이제 통감부 시절이죠. 일본에 의해서 찍혔었던 사진이 남아있어요.
0: 예.
1: 요걸 보면 거의 그냥 폐허처럼 되어있어요.
0: 그래.
1: 그 다음에 좀 무너져 내려있거든요.
0: 훼손했죠.
1: 아마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훼손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훼손된 느낌이에요.
0: 아, 무너져 있었어?
1: 일단 관리가 안 돼 있었고요.
0: 예, 예.
1: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요거는 이제 추정인 건데 아마도 지진이 나서 한번 요렇게 되지 않았나?
0: 산에.
1: 싶은. 요 사진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0: 네네.
1: 그냥 숲으로 우거져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무너져 내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느낌으로 폐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일본인들이 발견을 해요.
0: 예.
1: 그리고 이거를 복원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토목공사를 하거든요.
0: 예.
1: 근데 여기에 오해도 조금 있습니다. 오해와 실제 일본 제국주의의 실수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복원을 하는데 원래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기로는 여기에 그 석굴암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멘트를 발라버렸다. 콘크리트랑 시멘트를 발라버렸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0: 예. 근데
1: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뭐냐면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
0: 예.
1: 조선인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바릅니다. 니네 시멘트라고 모르지.
0: 최신 기술.
1: 요게 최신 기술이야. 이 콘크리트 니네 공구리 칠 줄 알아? 이런 거야. 잘 봐. 여기 지금 무너져 내렸지? 여기에 세멘트 싹 발라가지고
0: 돌이 붙는다. 돌이 붙는다.
1: 붙는다.
0: 어?
1: 동그랗게 이쁘지? 이거예요.
0: 그래, 그럴 수 있겠다.
1: 왜냐? 일본인들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자국 문화유산도 세멘트로 바릅니다.
0: 그러니까. 그러면 인정.
1: 네.
0: 인정입니다. 예.
1: 근데 진짜 신기했었던 거. 메이지 그 1황.
0: 예.
1: 메이지 1황. 사실 근대화를 시작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묘가 남아있거든요.
0: 예.
1: 통째로 세멘이에요.
0: 그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야.
1: 그때는.
0: 그러니까 그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1: 거야. 이게 최신 기술이니까.
0: 아.
1: 그런데 이게 이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영향을 미쳐버릴지 모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게 놓고 봤을 때 무지했던 거죠. 길게 놓고 봤을 때.
0: 그래, 이게 약간 우리의 시대의 오해네요. 그러면. 네.
1: 시대의 오해이자 제국의 폭력성인 거죠.
0: 그렇죠.
1: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민들한테 자랑한답시고 원래 원형 그대로로 복원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최신 기술을 지들 마음대로
0: 오만했다 오만했어
1: 덧대버린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마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실 해방 이후에도 가니까 막 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공기순환이 안 되고 이랬을 때 해방 이후에도 초창기에는 여기에다가 세멘을 덧대 발랐어요. 모르니까
0: 그래
1: 왜 이러는지 모르니까 제습기 설치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여기를 제대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이야기 있지만 지금은 조금 힘든 것
0: 늦었죠.
1: 같아요. 조금 늦어버린 것 같지만
0: 가보면 알아요.
1: 지금도 논의 중이기는 합니다. 이 문화유산을 어떤 식으로 지켜나갈 것이냐 어떤 식으로 복원할 것이냐는 논의 중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복원할 거냐에서도 논쟁점이 너무 많아요. 원형 그대로 할 거냐. 그런데 원형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
0: 그래.
1: 몰라. 왜냐? 그 조선시대 때 한번 이거를 중수를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원형은 조선시대 때 중수한 거예요. 그럼 이건 원형이야?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0: 냐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라는 예.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번째 키워드 수원 화성입니다.
1: 아, 수원 화성도 또 유명한 세계 유산이죠. 네. 언제 등재가 됬죠?
0: 97년입니다. 요게 요건이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처음에 이걸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라고 했을 때 다들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이거 싹 다 새로 만든 거거든요. 수원은. 왜냐면 이게 이따 6.25 때 다 부서, 거의 다 부서집니다. 지금 6.25 때 수원 화성 찍은 사진 보잖아요. 그다음 지금도 화성 한번 놀러 가보세요. 포탄 자국이 남아있어요. 총 자국이랑 총알 자국이랑. 그 정도로 엄청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최근에 복구를 한 거예요. 최근에 다시 중수를 한 건데 원래는요. 이런 식으로 중수가 됐었던 거 새로 재건했었던 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그 이 자체로의 진정성.
1: 그렇지.
0: 그다음에 이걸 이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 어떤 심사 기준인데 이게 심사에 됐어요. 다시 만든 건데도 어떻게 됐느냐? 화성 성역 의궤 때문입니다. 이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다시 만들더라도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서 만들면 등재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모습 그대로 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지. 그게 어렵지.
0: 그러려면 이때에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조는요. 약간 기록 집착증이 있어요.
1: 아, 정조.
0: 진짜 기록을 많이 합니다. 정조 연구하시는 분들을 아 정말 머리 쥐나요?
1: 예.
0: 아 너무 너무 많아서 기록이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놨는데 화성 성역 의궤를 보고 요걸 그대로 복원을 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올렸어요. 그래서 둘 다 문화유산이 됩니다. 요대로 다시 복원한 화성도 문화유산이 되고요.
1: 에?
0: 이 화성 성역 의궤도 문화유산으로.
1: 이야 좋다.
0: 요 두 개가 함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1: 예.
0: 우리가 또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기록유산, 유형유산 다 됐네요.
0: 네.
1: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마지막 키워드 아직 남아있습니다.
0: 네.
1: 마지막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에드 시런의 캐슬 언더 힐. Taste the sweet perfume of the mountain grass I rolled down I was younger then. Take me back to when

0: 에드시런의 캐슬 언더 힐 듣고 오셨습니다. 깨어난 김의 역사 일주 세계 유산의 역사 재원쌤과 함께하고 있는데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조금 씁쓸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세계 유산의 정치학입니다.
0: 이제 정치가 들어가면 네. 사실 더 이롭게 하려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더 발전하려고
1: 네.
0: 더 고민하려고
1: 네.
0: 근데 이게 왜 요새는 정치가 들어가면 이렇게 네. 씁쓸해집니까?
1: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등재를 하는 그 기준, 그다음에 등재를 하게 되는 어떤 심사의 과정, 뭐 이런 것들, 그다음 결국은 결정을 하는 주체가 각 국가의 정부예요. 그리고 처음에 원래 수몰 위기에 놓여 있었던 어떤 가치 있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유산을 지켜내고자 했었던 건데 어느 순간 각국이 우리 이런 거 있다 자랑하려고
0: 보물자랑 하는. 보물자랑
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또 약간 왜곡됐다 그래야 될까요?
0: 변질되네.
1: 변질되는 느낌도 네.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게 많으면 마치 그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0: 대단한 것처럼
1: 이런 또 왜곡도 한번 겪어 나갔고
0: 예.
1: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 서로 경쟁하고
0: 그렇네.
1: 근데 그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0: 힘센 나라.
1: 국제적으로 힘을 목소리가 큰 나라들이 또 이기게
0: 편이
1: 되고
0: 많은 나라.
1: 이런 것들이 이 어떤 이 세계 유산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학이거든요. 이럴 때 근대 문화 유산도 문화 유산이잖아요. 이때 당연히 걸리게 되는 게 일본 제국주의.
0: 예.
1: 그리고 우리는 피해를 받았던 식민지민으로서의 어떤 역사. 요게 이제 맞물려 버리면 골치 아프집니다.
0: 그렇지.
1: 그 중에 하나가 군함도였습니다.
0: 이제 진짜 소소한 네. 얘기들 많이 해야겠네요.
1: 네. 2015년이었는데요. 이때 원래 자기들도 알아요. 이 군함도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시작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1940년대에 여기에 끌려왔었던 한반도 출신자들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정부가 진영 정책을 실시했다. 요거 우리 쓸 거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눈치를 본 거죠. 한국의 눈치도 봤고 이거 어쨌든 자문단이 가가지고 이 위원회가 가가지고 심사도 해야 되니까 결국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거라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설득을 해놓고 통과가 됐습니다.
0: 통과됐어.
1: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전시 마지막 공간의 음성 가이드에 보면 막고말기 사무라이에서 시작해 많은 일본인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해 첨단 기술을 습득하고 독자적인 생각을 짜내 강한 결의로 우리나라 일본이죠. 우리나라의 일본의 근대 산업화를 단기간에 완수했다라고 안내가 흘러나오고요. 그 옆에 조선인 노동에 관한 정보를 그 옆에 있는 자료실에다가 갖다 놨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조선인이 차별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진실의 역사를 추구하는 하시마 도민회

0: 라고 하는 마스모토 사카의 명예회장의 발언이 이 패널에 들어가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조선인이니까 일본인이니까 하는 그런 차별은 없었다. 라고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게 위원회에서는 결국은 설명이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를 했는데 후속 조치를 인정하는 결정문을 채택을 하기는 합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1: 예.
0: 근데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이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게 이행됐었던 부분은 거의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군함도에서 우리가 한번 당한 거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됐던 건 요게 하나가 넘어가니까 일본이 또 욕심을 냅니다. 사도광산이라고 하는 여기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징용 당해서 여기에서 피해를 받았었던 곳인데 이거를 2024년에 세계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를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세계유산의 정치학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들이거든요.
1: 예.
0: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속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어떤 식으로 좀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다시 고민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군함도와 사도광산 이 사태를 보면은
0: 네.
1: 문화유산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0: 본연 시작할 때 본연의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떤 그 가치들 인류 보편의 가치 인류가 꼭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원래 처음에 이거를 지정했을 때 그 모습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1: 예.
0: 네.
1: 자, 세계 유산의 역사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희 감사분들 만나고 마무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0: 영월이래요.
9: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0: 영월이래요.
9: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0: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9: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1: 글레오?
1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4: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5: Walk it, walk it 안전화.
1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0: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 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태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함께했는데 오늘 뜻깊은 이야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2: 지금도 여전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뭐 종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또 앞으로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합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한 상황들인 거잖아요.
0: 예.
2: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서 이 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 뭐 종묘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말미에 얘기했었던 뭐 사도강사 문제라든지 뭐 이미 결정은 돼버렸지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종묘는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과정들도 함께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0: 네, 오늘 그 고민의 뭐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좀 더 유익 있게 들으셨던 것 같은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원 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띄워드리면서 저도 지금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3: 해버 굿데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0: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같은 날엔 뭐 어디 나갈 거 없이 주말에 집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큰 낙이죠. 근데 집에서 영화를 볼 때 이 몰입이 깨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TV 속 까만 화면에 왜들 그 블랙미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비칠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막 영화는 주인공이 전쟁통에 막 생사를 오가는데 까만 화면 속에 나는 뭔가를 마구 집어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살짝 교차되면서 민망하지만 또 그런 게 또 집에서 영화 보는 맛이 아닐까. 자, 7월 25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